네, 홀리원에 주어진 오늘을 첫 찬양 띄워드리면서 5월 14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도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예절은 항상 변화할 때 모호하게 변화가 됩니다. 봄이 딱 끝나고 여름 시작, 오늘까지 여름, 내일부터 가을 시작,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죠. 점점 봄 가운데에 여름이 쓱 섞여 들어왔다가 점점 비율이 늘어나면서 점차 갑자기 어느 순간 여름이 됐네. 여름 한참 뒀다가 이 더위가 도대체 언제쯤 가는 건가 하는, 갑자기 가을이 슬슬 들어오다가 조금 한풀 꺾였나 싶었는데 쓱 가다가 이제 가을이 확 되고. 예, 이렇게 좀 흐릿하게, 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게 fade in, fade out이라고 하죠. 이렇게 좀 겹치면서 이렇게 쓱 바뀌어가는 것들. 그것이 바로 계절의 변화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인데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예, 천천히 시기가 맞물려져 가다가 섞여 들어가다가 돌아보면 어느새 다른 어떤 그 구간으로 진입을 해 있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그 시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모호합니다. 흐릿해요. 그래서 괜시리 그런 모호함 속에서는 조금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죠.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 내가 바라고 꿈꿔왔던 그런 기간은 언제 오는 건가? 내가 감사할 시즌은 언제지? 언제쯤 돌아오는 거지? 이 고난의 시기는 언제 끝나는 거지? 라고 하면서 좀 답답해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디쯤인지 너무 따지고 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주어진 오늘을,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주신 오늘을 또 성실하게 또 잘 살아내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하루 가운데에, 우리의 순간 가운데에 쓱 찾아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기대로 오늘 5월 14일 목요일, 오늘도 성실하게 감사함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뿜뿜 두 글자 남겨주시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 함께 묵상하실 수 있도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챙겨가시고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들 계속해서 남겨주고 계십니다. 이 아침부터 뿜뿜만 또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이병경씨, 건디건디 첫 그 오프닝 시그널 바꾸실 생각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예, 시그널 곡을 바꿔야겠다 생각은 못해봤어요. 아직까지는 못해봤습니다. 네.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피부과 가는 길에, 세상 걱정 머리에 다 이고 가는 중입니다. 최예원 씨. 예,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걱정 많으신 분이거든요. 예, 편안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고, 예뻐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어.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나요? 박병현 씨. 봄 향기에 취할 즈음, 여름이 까꿍하는 듯하나, 봄 예비 여름도 마음껏 즐기면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최고의 행복을 우리 누려보아요. 라고 또 남겨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이병욱 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안 오셨었는데 오늘은 돌아왔어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온 거야? 네, 오늘 적극적인 활동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승기 9시가 되었다 전군 뿜뿜으로 징크로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 또 함께 해주고 계시는 뿜뿜 라디오 오늘의 출석 체크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어서 남기세요.

0: 뽐뽐 라디오 5월 13일 목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 주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0: 여러분들의 생문자 기다리고 있죠.
1: 주와 같은 분은 없어.
0: 살아있는 문자.
1: 예.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0: 생생한 문자. 오늘 아침 뭐하고 계세요?
2: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할렐루야.
0: 단문 50원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윗병주 씨 매일 듣고 있는데 오랜만에 출석 체크한다고요.

0: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 아멘.
2: 인도하는 빛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볼까요? 크룩스가 찬양해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자, 우리 설공 씨 어예 3일 연속 출석 축하드립니다. 옳은 길 따르라. 우리 설공 씨 아주 장한 일 했다 아주 그냥. 예, 잘했어요. 만민의 참된 길. 앞으로도 당신의 삶 가운데에 부품 라디오 함께 할 수 있는 잠깐의 여유가 세계에 전하세. 항상 함께 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나갈 길. 1443님도 저도 매일 듣고 있어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크룩스의 전해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19분 함께 호흡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의 아침 이야기까지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우리끼리 도래끼리 가족끼리 코끼리 도끼리가 함께하는 쟁쟁이 수다쟁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모닝, 아름다운 모닝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성훈씨 오늘 다섯 번째 출석체크 도전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제가 안 읽어드렸나요? 우리 성훈 씨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안 해드렸어요? 미안합니다. 야, 죄송하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제 됐어요. 예, 이제 됐습니다. 출석 체크 그만하셔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이제 반가운 이름이 우리 충현이 누나가 예 입장을 해주셨습니다. 충현이 누나 예, 출석 체크는 안 하고 있지만 매일 뿜뿜 라디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어제 꿈인지 생신지 피디님께서 제 이름 부르신 것 같은데 아니신가요? 꿈꿨나요죠? 라고 남겨주셨는데 DJ가 어제 찾은 거 맞아요. 예, 굉장히 찾았습니다. 우리 충인 누나 굉장히 찾았고 잘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니까 안부 좀 예, 알려달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루 지나가지고 그렇게 또 보내주셨네.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네. 자, 이 밖에도 DJ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진짜로 많이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 이따금씩 이렇게 오랜만이라도, 쓱 놓고 해주시고, 문자 하나 쓱 던져놓고 가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문자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설민희씨, 예, 설민희씨. 수면 부족으로 귀 울림이 생겨서 병원 다녀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안 자도 끄떡도 없더니 이제는 안 되네요. 모두 모두 많이 많이 주무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이게 수면 부족이란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네, 수면 부족.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예, 한 전문가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수면 부족. 이렇게 우리가 하루 그 5시간, 뭐 6시간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게, 이 전문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나는 7시간은 자야 된다. 최소 7시간은 자야 되고, 뭐 이렇게 4시간, 5시간 이렇게 자면, 우리가 그래도 잠깐이라도 잘 잤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게 그 밤을 샌 것과 똑같은 효과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예, 깜짝 놀라가지고 그 뇌를 저기 뭐 검사를 뭐 했더니 뇌파 이렇게 그거를 검사를 했더니 그 며칠 동안 밤샌 분과 잠을 안 잔 분과 거의 동일한 어떤 그 뇌의 어떤 그 적기를 했대요. 응? 그거 있잖아.

갑자기 용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 있잖아. 예. 어쨌든 같았대요. 그래서 7시간은 주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런 명언을 하셨습니다. 잠을 안 자는 건 나의 남은 여생을 땡겨 쓰는 거다. 나의 그 생명을, 수명을 땡겨 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갉아먹는 행위라고. 굉장히, 예, 묵직하게 다가왔었는데. 여튼, 뭐, 여러분들 많이 많이 잘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나 잘해야지, DJ. 너부터 잘해야지. 예, 저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우리의 몸 잘 챙기자고요. 아시겠죠? 자, 정수아와와와와. 예, 어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건디, 저 어제 큰 충격을 받았더랬습니다. 저녁에 한 대학교 근처에 빵을 사러 갔어요. 대학교에서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냥 궁금해서, 단순히 궁금해서, 예, 저스트 궁금. 그래서 남편이랑 구경 가보자고 갔는데, 아니 글쎄 입구에서 학생이 저희 길을 앞길을 막아서더니 학부모시냐고. 아 이거 아니잖아. 학부모시냐. 그래서 동네 주민인데요라고 했더니 아, 학생만 들어올 수 있다고. 와, 야 이거 초면에 결례하네 이 친구들. 근데 한 번 더 질척거리면서 근데 누구 와요?라고 물어보니까. 50-50라고, 예. 그래서, 뭐, 이제 50인가요? 예. 50-50라고 하는데,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돌아오는 내내 학부모세요? 이 말이 계속, 예, 귓가에 맴돌고, 남편이랑 서로 너 때문이라고. 혼자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아! 내가 혼자, 나만 갔으면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면서, 다른 입구에서 도전해보자고 하다가 이 밤에 나 스스로의 말이 너무 공허해가지고 아, 이 공허한 마음 채워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함께 찬양하시죠. 낮은 자의 하나님. 아, 나이 든 자의 하나님 아니야. 낮은 자의 하나님.

자, 정순아 씨, 우리 설공 씨가 같이 잡으러 가지요. 그 친구 잡으러 가지. 묻어둘게요. 예, 넘어갈게요. 예, 넘어.

도 예, 아, 동참하십니다. 같이 잡으러 가요. 아,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방송, 아, 뿜뿜 라디오. 아, 아주 성경적인 라디오야. 아주.

네, 낮은 자의 하나님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29분입니다. 아, 우리 정수아 씨의 예, 그 사연을 듣고 아, 많은 분들께서 예, 동조해 주고 계십니다. 예, 학부모 오세요? 야, 그 친구가 이 방송을 들었어야 될 텐데. 그죠? 네. 우리 그분께서 들으셨어야 될 텐데. 어쨌든 우리 그 우리부터 그렇게 조심하자고요. 예, 우리부터 조심하자고. 우리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또 한 분께서 또 사연을 얹어 주셨는데 저도 며칠 전에 예. 그 젊은 분이 저보고 아줌마라고. 예. 내가 주차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줌마라고. 요거는 약간 조금 우리의 어떤 그 저기 버튼이에요. 예, 우리 버튼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줌마거든요. 예, 나 아줌마인 거 알아. 그래도 아줌마라고 하면 싫어. 예,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요. 예, 세상 사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죠? 팩트보다 상대를 위한 배려, 존중, 사랑, 평화, 어? 그런 어떤 그 위로, 어떤 회복, 치유, 어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데. 아줌마라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면 상당히 조금 불편한 지점이 생깁니다. 예. 예. 뭐니 뭐니 아주머니라고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지금. 예. 아줌마! 그거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서른 초반인데요. 사모님 소리 들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 아이, 사람들이 정말, 예, 그 사모님 소리를, 어디 그, 예, 사모님 소리야. 그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야. 예,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그 존대를 하면서 이렇게 호칭을 기분 나쁘시지 않게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아주 사모님, 이렇게, 예, 어머님 하려다가 사모님 나온 건데, 그것 자체도 약간 좀, 예, 시작이 잘못됐죠. 네, 시작이 잘못됐습니다. 오늘 너무 많은 분들께서 지금 같이 분개하고 계셔가지고, 예, 아우, 야, 뜨겁네요. 오늘 문자창이 뜨겁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와중에 지금 한 분께서 이제 익명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어딜 가나 4살 어리게 봐요. 지금 그런 말씀하실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예, 조금 미뤄뒀다가 나중에 꺼내실게요. 아시겠죠? 지금은 함께 분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예, 이런 멘트는 잠깐 참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 재밌네요. 저도 사실은 뭐 거기에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저는 그 고등학생 때였어요. 고등학생 때 개교 기념일이어가지고 쉬는 날이었거든요. 개교 기념일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학교도 안 가는 김에 예 뭐 머리나 자르러 가자. 그래서 근데 이제 한창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나의 어떤 결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겠다라는 나의 어떤 그 굳은 의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금 머리를 좀 짧게 자르자. 그래가지고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를 조금 짧게 잘라주세요. 그랬더니 군인이냐고. 군인이냐? 아니 이렇게 파릇파릇한 내가 되게 10대 청소년 군인이냐고 아주 아저씨, 야 아저씨라니, 아저씨라니, 아저씨라니, 예, 아닙니다. 그래서 그 10대 때부터 그런 소리를 예 줄곧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들.

그래서 그 마음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약간 조금 약간 당연하지만 약간 좀 받아들이기 힘든 좀 서운함들. 그거. 편의점을 갔는데 주민등록증 검사를 안 할 때. 아, 이때가 아, 조금 서운해요. 예, 좀 섭섭하더라고. 예, 좀 이렇게 뭘 이렇게 좀 확인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죠? 안 하더라고. 예. 나는 안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 아, 맞아요. 속상해요. 저 50대 초반인데 염색 조금 늦게 했더니 가르치는 유치원생들이 할머니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 예, 그래요. 아이들은 그럴 수 있지. 유치원생들은 그럴 수 있어요. 걔네가 뭘 알겠어. 그죠? 예. 근데 대학생은 그러면 안 되지. 응? 대학생은 학부모세요? 이러면 안 되지. 알았니? 방송도 안 듣고 있을 텐데 계속 혼나고 있네요 그 친구. 자, 아, 그래 여기까지만 분노하시죠. 여기까지 분노하시고, 지금 뭐 어느 때보다도 지금 뜨거워가지고, 예, 자 조금 진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수아 씨,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즐겁고 또 따뜻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였죠? 저희 지난주에 우리 김태훈 목사님께서,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님, 우리, 미디어 콘텐츠, 미디어 시대에 또 그 전문 목회를 하시는 우리 김태훈 목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아, 그때 그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리 목사님 꼭 모셔가지고, 저희가 하루 날 잡고, AI 시대, 우리 AI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AI 세미나를 한번 좀 해달라. 예, AI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우리 삶에서 써먹을 수 있습니까? 아, 요 세미나를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날을 정해주셨어요. 그래서 6월 2일에 날짜를 정해주셔서 그날 이제 세미나를 저희가 진행을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인원이 또 이렇게 돼야, 예, 이렇게 참석 인원이 이렇게 또 확보가 돼야 또 우리가 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슬쩍 여러분들께, 참석의 어떤 그 의향을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6월 2일, 수요일이죠? 예, 수요일이에요. 아, 6월 2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4시간 정도, 예, 진행이 되는 이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 참석이라고 두 글자 단문 50원 샵0981번으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석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어요. 이 굉장히 그 실질적인 어떤 그 AI 활용법에 대해서 저희가 강의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막 뭐 개론 뭐 이런 거 말고 정말로 내 삶 가운데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에, 그리고 뭐 업무 가운데에, 뭐 학업 가운데에, 아니면 뭐 아이들을 하는 뭐 교육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그 AI 사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해드려놨어요. 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간이 될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2일, 예, 6월 2일 화요일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는 이 세미나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샵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지금부터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많이 좀 참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 AI 시대에 어디서 하는데요? 예, 우리 창원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예, 진행을 할 겁니다. AI 시대에 요 친구를 우리가 뭐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이 친구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선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 방법에 대해서 실제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함께 다뤄볼 거예요.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큰 일을 행하신 예람월십의 찬양 함께 만나봤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아침 뿜뿜라디오 함께하고 있어요. 9시 41분이고요. 자, 6월 2일 우리 AI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예요.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계시는 우리 한주교회 김태훈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AI를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또 실질적인 활용법에 대해서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6월 2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이 세미나 가운데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 지금 조사를 하고 있어요. 참석 희망하시는 분들 참석이라고 두 글자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가까이 있으면 들으러 가고 싶다라고 또 남겨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네, 그 단순 검색 외에 AI가 주는 정보 절반은 틀린 듯 이렇게 또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방법과 또 팁까지. 이 친구가 AI가 그러니까 내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세팅을 하는 방법까지도 목사님께서 알려주실 예정이세요. 내 과거를 던지시고 내 이런 거는 전문가한테 들어야 돼요. 네, 한 번 더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참석 두 글자라고 일단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시면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하고 두 글자를 남겨주신 분들은요, 제가 추후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또 별도의 공지를 드릴 예정입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10시에 2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부 끝나고 어디 가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 서운해 아주 그냥. 2부도 함께 해줘요. 곧 돌아올게요. I'll be back.

0: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저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룻기 4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몇 주간에 걸쳐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일곱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신앙의 대를 잇는 효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따라 가지 말았어야 하는 이방 나라 모압으로 갔다가 결국 신앙뿐만 아니라 남편과 두 아들까지 다 잃고 다시 고국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두 며느리 중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따랐던 룻이라는 며느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한 것, 그 믿음으로 결단하여 그 결과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아들보다 나온 며느리의 행동은 신앙의 대를 잇는 것이 효도였습니다. 룻이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은 신앙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룻은 끝까지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생길 훤히 보이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랐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어리석은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모압인데 이제 다시 유대로 가면 거기는 그에게는 또 다른 이방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뻔한 고난이

0: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을 떠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신앙의 상속자를 자처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고난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행동이었습니다. 결국 루스의 행위는 신앙의 대를 잇는 효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룻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룻의 이 고백은 순교적인 삶을 감당하는 결단하는 고백이 아닙니까?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순교의 자리도 기꺼이 갈 수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비록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둘 다 죽어 이미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기꺼이 신앙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법도를 따라 자신이 신앙을 잇고 그 신앙의 대를 잇는 후손을 나오미에게 안겨줄 수 있는 자는 유일하게 룻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도 어떤 가능성도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결단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의 신앙을 룻 자신의 믿음으로 바꾸어 믿음의 대를 잇는 효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그 며느리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일곱 아들보다 나은 귀한 며느리라는 말이 저절로 나온 것입니다. 애청자 성도 여러분, 본문에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의 대를 이었습니다마는 성경에는 아들이 믿음의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효를 다한 것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가나안 땅에서 기근으로 고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모셔와서 자기가 봉양하고자 얼마나 많이 노력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애굽에서 아버지를 진심으로 섬겨 효를 다하고 믿음의 대를 잇는 자가 되었습니다. 본문의 룻은 자신이 시어머니의 믿음의 대를 이을 때 보아스를 통하여 낳은 아들인 오벳, 이새, 다윗을 통하여 믿음의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결국 놀랍게도 그 후손으로 다윗 왕이 오고 그 후에 다윗 왕의 족보를 통하여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헌신이 육신적인 효도와 영적인 효도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아주 대단한 것에서 찾으려고 사람들은 노력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놀라운 것은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여 믿음의 대를 잇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대를 이루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단지 부모를 섬기는 일을 넘어서서 믿음의 대를 잇는 것임을 기억하고 또 다른 믿음의 대를 후손들에게 이어주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룻이 아니지만 우리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이어주는 것은 진정한 효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믿음의 대를 잇기를 노력하시는 성도로서 영적 효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효자, 그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통영시민교회 김영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지역번호 05-646-2289, 646-2289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어,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하,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보가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가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고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하면요. 제가 청년부 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미뤘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이 시간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가 거짓이 진리로 포장된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유일한 기준으로 삼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림 없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제자로 자라게 하소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일어서게 하소서. 교회와 선교단체가 연합하여 학교와 캠퍼스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고 이들이 열방을 변화시킬 리더로 준비되게 하소서. 교묘한 이단포교의 확산을 복음의 능력으로 막아내게 하소서. 절망과 좌절 앞에선 다음 세대를 붙들어 주소서. 괴롭고 힘든 날에 주님께 마음을 토로하게 하시고 어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말씀 안에 안전하게 거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주님을 부모님의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시고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소서.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며 부모 세대의 수고를 감사함으로 받아 믿음과 삶의 유업을 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이어가게 하소서. 교회의 허리인 3040 세대를 깨워주소서. 일터와 가정의 분주함을 넘어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주역으로 서게 하소서. 이들이 신앙 저수자이자 사명자가 되어 가정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부흥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를 악모하는 자 국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면서 5월 14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2부도 역시 생방송으로 함께 달릴게요. On air, on air.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2부 역시 생방송으로 달려간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98.1MHz 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은 청취 부탁을 드리겠고요. 문자 사연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0981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어플리케이션 많이 놀러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북청이 누나 입장 맞춰주셨고요. 그리고 장경화씨 출근하고 있어요 라고 남겨주시면서 2부도 입장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뿅경씨 이뿅선씨 7822님 함께하고 있어요.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또 여러분들의 문자를 조금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물이 들어왔어요. 한 분께서 건디는 어디 이씨인가요? 궁금합니다. 저는 전주 이씨예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저는 그,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그, 상처가 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조금 민감한 부분이에요. 저는 영천이십니다. 영천. 전주는 아니고 영천인데. 저는 함께 이제 그 동역을 하던 그 동역자가 계셨어요. 동역자가 계셨는데 그분도 이씨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너무 잘 지내고 이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디 이씨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은 아니었어요. 예, 그분은 아니었고 나랑 겸상 안 하려고 그랬어. 예. 누군지는 밝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의 어떤 그게 있으니까. 예. 하지만 DJ는 오래도록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거, 예. 기억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려고 해도 나네. 하나님이 씨, 예, 그러고 예, 하창수 씨, 제 친구도 영천이시더라고요. 예, 남겨 주셨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예, 어쨌든 뭐요, 영천이십니다. 예, 자랑스러운 영천이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겠고요.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정수아 씨, 일부에서 굉장히 반향을 일으킨 그 문자 보내주셨던 네, 에피소드를 보내주셨던 우리 정수아 씨께서 2부 들어오자마자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건디 저 어제 수사반장 봤어요.

0: 조회수 큰일 났던데. 치킨은 무리인가 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2부에서도 예 큰일 날 소리 하셨네. 야 세상에. 그래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알고 11일 전에 업로드된 우리 수사반장 야근일지 영상이 조회수 80회를 기록하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그, 그 영상에서 그 김반장이 그런 우리 김영일 목사님께서 그런 그 공약을 거셨어요. 조회수가 3,000을 지금 이 콘텐츠가 이 영상이 조회수 3,000을 찍으면 그 10분? 아, 5분. 5분은 추첨해가지고 치킨을 선물로 드리겠다라고 공약을 거셨거든요. 굉장히 그 공약이 무색하게 지금 80을 예. 아, 또 김반장 또 예, 내일 오실 텐데. 아, 야. 또 울겠네. 또 울겠어. 예. 자,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원 극동 방송 예, 너튜브 채널이 있어요. 예. 정말 많은 그 콘텐츠들이 올라옵니다. 그 콘텐츠들 또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고 성경 수사반장 수사반장 야근일지도 예 좀 사랑 좀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5천 명인가 치킨 쏘신다고 예 아니 3천 명이라고 3천 명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 3천 명입니다. 3천 명 5천 명 지금 300명 해도 지금 안 될 판이야 지금. 예. 예, 3,000명, 예, 돌파, 이미 요원하고요. 이미 그 콘텐츠는, 예, 요원하고, 또 다른 공약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아씨, 조회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예, 뭐 그냥 가는 거지, 뭐. 원래 그렇게, 예, 시작은 미비합니다. 예, 시작은 미비한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조회수가 안 오르는 거는 여러분들이 안 보신 거잖아요? 예. 저희가 안 올린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안 보신 거지, 그죠? 조회수가 낮은 거는 여러분들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죠. 기적의 논리.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라는 글자 쓰실 시간에 클릭 10번 정도 예 들락날락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예. 많은 사랑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확 가난해지네. 1부에서는 공허했는데 2부는 가난하고 오늘 난리다 난리. 자 찬양 함께 할게요. 마커스 월십이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그리고 왕의 왕 주의 주 두 곡의 찬양까지 이어 듣고 옵니다.
1: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우리 동시에 계신 주님께 우리 주관자 되신 주님만을 엄청나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자,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들 2부에서도 전송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의 말씀도 오늘의 오프닝네요. 남로시마 샵공고 파리원으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 됩니다. 함께 묵상하면서 이 아침 시작해요.

그리고 왕의 왕 주의 주 마커스 월십의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찬양 이어갑니다. Blast Assurance 예수 누나의 구주 삼고 찬양 이어갈게요.

함께 만드는 우리만의 찬양 송킷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과 함께 작사를 해서 곡으로 가사로 우리가 찬양을 직접 만들어보는 예 우리가 함께 부를 그 찬양을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 송키트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나시는 뭐 단어, 뭐 문장, 뭐 표현들, 뭐 느낌 이런 것들을 러프하게 보내주시면 날 것 그대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이제 잘 엮어가시고 가사로 만들어서 그 멜로디에 함께 얹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만들어볼 찬양, 어떤 찬양을 만들어볼까 하다가 우리 뭐 다양하게 만들어봤죠. 트로트도 만들어봤고 그리고 K-POP 댄스 스타일 댄스 K-POP 댄스 여튼 그거 있잖아요. K-POP 스타일의 예, 어떤 찬양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뭐 발라드 아니면 뭐 어쿠스틱 장르 요렇게도 많이 만들어 봤습니다. 예, 뭐 캐롤 느낌으로도 많이 만들어 봤고. 다양한 장르를 해 봤는데 이번에는 오늘은 락으로 해 달라고요. 락 발라드. 락 발라드. 그래요. 락 발라드. 제가 적어 놓을게요. 락. 락. 그리고 동요로도 한번 해 달라고. 동요. 좋다. 그것도 좋고요. 모던 락 좋아한다고요? 락을 좋아하시는구나. 예, 그 헤비 메탈은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안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요 장르들 오늘의 장르는 요걸로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월십 곡, 예, 월십 장르. 그러니까 예배 찬양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지금까지는 뭔가 음원 같은 느낌이었다면, 그죠? 이번에는 예배 실황의 느낌, 예배 곡으로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곡으로 워십 곡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알아? 이거 그 저희 교회들마다 이거 이 찬양 회중 찬양으로 확 나오고 이러면 깜짝 놀랄 것 같은데, 그죠? 예, 자 오늘 예배 곡. 함께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에 대한 주제는 어떤 것을 할까 생각하다가 요거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매일 매주 예배를 이렇게 드리러 갈 때면 항상 우리 안에 좀 걸리는 게 있죠. 뭔가 이렇게 죄인된 나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 내가 이렇게 거룩하지 못한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이거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 곳을 이제 찬양으로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간다. 내가 다시 주님의 사랑으로 선다. 이런 느낌의 찬양을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뭐 사랑과 용서, 회개, 치유 이런 쪽으로 오늘 한번 방향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나시는 어떤 단어라든지 표현들 있으시면 샵0981번으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마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 잘 한번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돼요. 예,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요거 그 사랑 예 찬양이죠. 예, 아, 그 사랑의 그 부분 가사 진짜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 부를 때마다 참 감동이 있는 그 가사입니다. 예배 찬양이라면 세 번 아멘처럼 금방 끝내 보는 것도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하하 아멘 이렇게 좋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거는 굳이 우리가 예 요 A

네, 5월 14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코너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죠. 이것도 또 오랜만에, 어느새 오랜만에 왔네요.

AI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 좋습니다. 오늘은 사랑과 용서, 예, 치유, 뭐 회복, 요 주제로 함께 다뤄보도록 할게요. 사랑 이야기의 주님의 숲곡 멜로디 좋은데요. 라고 또 남겨주신 분. 아, 그것도 아주, 예, 아주 좋은 찬양이죠. 되죠? 주님의 숲. 어느 날 문득 당신이 찾아온. 그렇지만. 아, 이게 이제 생각났는데. 후렴 부분. 당신의 앞에. 아, 야. 저도 굉장히 많이 불렀었습니다. 펼쳐진. 그만하라. 주님의 숲에. 여기까지는 가야지. 예, 여기까지는 가야 됩니다. 아, 너무 좋은 찬양. 함께 했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요 강찬 우리 전도사님의, 목사님의 예, 곡이죠. 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아, 그 찬양. 오늘따라 그 찬양 제목들을 알려주시네요. 요 찬양 좋아요라 찬양 제목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세상 먼지 덮어쓰고 가는 우리를 정화시켜 주소서라고 또 남겨요. 세상 먼지, 세상 먼지를 덮어쓰고. 자,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좋은데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일단 기록합니다. 예, 주님 앞에 손으로 쓰는 거예요. 원래 요 영감은 그 손끝에서 이제 그 나오는 손으로 직접 쓸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저는 타이핑 예, 이런 거잘안 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네, 부족한 네, 이 모습 그대로. 이거 이대로 예, 쓸수 있겠다. 예,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아, 그래서 그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곡의 분위기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제가 그리고 있는 곡 분위기는 처음에는 기타 소리로 시작을 해서 잔잔하게 그리고 벌스를 1절을 기타로 하고 코러스까지도 기타로 한번 딱 하고 나서 코러스 후반 부분부터 갑자기 끝나고 나서 드럼이 뚜뚜타 붐타 짐 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점점 고조될 때 브릿지 부분에서 악기 연주 한번 나오는데 일렉 기타 나와야지. 나오고 그다음에 코러스 두번 돌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쫙 끝나면 키업은 일단 좀 생각해 볼게요. 예, 키업은 조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렴 부분에서 고조를 위해서 키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 지금 구상으로는 키업보다는 약간 조금 이렇게 담백하게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한번 가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요 멜로디는 제가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은 가사의 아이디어를 주세요. 가사의 아이디어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지금 잠시 후면은 요거 완성작 들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어두웠던 내 마음에 주의 빛이 가득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가사인데? 어두웠던 내 마음에 주의 빛이 가득해. 어두웠던 내 마음에 주의 빛이 가득해. 아, 요거구나, 요거. 이것도 우리 노래잖아요. 우리 뿜뿜 라디오 2부 시작할 때, 그거 나오는 로고송 가사잖아. 에. 나 뭔가 했네. 어디서 많이, 많이 봤는데.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올려드립니다. 요거 그좀 중복되죠?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여기까지 나왔고, 요거 어떨까요? 지금 제가 갑자기 부르자 생각이 난 건데, 세상 가운데에서 뭐 이렇게 좀 새겨진 흔적, 그 흔적 위에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이런 느낌. 예. 세상을 우리가 살다가, 열심히 또 살다가, 치열하게 살다가, 그 많은 흔적들이 남아있을 거냐, 세상의 흔적이. 예. 그 위에

주의 손길을 구합니다. 아, 이렇게 가면 어떨까? 세상이 남긴 상처 위에. 예, 세상이 남긴 상처 위에.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이야. 아, 깨지고 상한 마음들. 그래서 상처 입은 우리의 그 위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 위로의 손길을 구합니다. 아, 1절 나왔네. 아, 1절 나왔네.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세상이 남긴 상처 위에 주의 손길을 구합니다. 아, 좋다. 네, 1절 나왔고요. 자, 2절 한번 만들어 볼까요? 2절. 또, 아, 좋고요. 또 어떤 분이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또 주걱을 보내주신 분이 계시고. 자, 좋습니다. 아, 2절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2절. 2절에, 아, 주님 알고 계시죠? 제 마음.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계시네요. 요거 괜찮은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 마음, 주님은 알고 계시죠. 어떠어떠한 마음 주님은 알고 계시죠. 이렇게 한번 가보면 좋겠네요.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또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 자리가 우리의 힘,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의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그런 것들. 오직 주님의 사랑만, 주님의 은혜, 주의 어떤 그 자비, 주의 사랑만이 이것을 어떻게 뭐 할 수 있다. 이거 좋은데요.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주의 사랑이 이렇게 합니다. 예,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 요거는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뭐뭐한 이 마음, 이 마음, 주님은 알고 계시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주의 사랑이 이것 합니다. 요렇게 2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데요? 잘 나오고 있는데? 예. 아이, 저게 노래가 되려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거 잠시 후에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코러스 한번 만들어 볼게요. 코러스. 오늘 뭐 쭉쭉 갑니다. 진도 잘 나가네, 오늘. 코러스 갑니다. 코러스. 끝장난 내 마음. 요거는 좀 표현이 조금 다소 좀 거치네요. 예, 끝장난 내 마음. 바닥친 내 마음. 예. 좋고요. 진솔한 표현이죠. 진솔한 표현. 코러스는 후렴은 아까 어떤 분께서 주셨는데, 예, 보혈로 덮으소서, 뭐 그런 거 있었죠? 보혈로 덮으소서, 보혈로 덮으소서, 예,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좋겠네요.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그것도 좋다.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이건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면 좋겠네. 뭐,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우리 예배 자리 가운데, 예, 예,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예,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 상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죠? 괜찮네. 괜찮네요. 자, 1절, 2절 코러스 제가 나온 것들 러프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절,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세상이 남긴 상처 위에 주의 손길을 구합니다. 아, 1절은 잘 나왔다. 예. 자, 2절, 어떠어떠한 내 마음 주님 알고 계시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주의 사랑이 합니다. 그 다음 코러스예요.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어떠어떠한 우리의 마음들, 이런 우리의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 상한 마음들 회복시키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어때요? 괜찮죠?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요걸로 가사를 제가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가사를

0: 마무리를 하고 바로 곡 작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0: 자, 오늘 송키트는 안전한 예배 찬양 월십 곡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1: 지도 다스리시는
0: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치유와 회복에 관한 찬양이 될 것 같아요.

네, 5월 14일 목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부 10시 42분이고요. 오늘의 코너 우리가 만드는 찬양 송키트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곡을 우리가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주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치유와 회복에 대한 찬양을 함께 만들어보고 있는데 가사가 오늘 빨리 나왔어요. 가사가 빨리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곡도 지금 한 방에 완성이 됐습니다. 예, 예, 곡도 빠른 시간에 완성이 됐습니다. 바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바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제 의도대로 예, 제가 구슨 이 생각했던 대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완성된 가사를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목부터. 제목은 약간 좀 가제긴 합니다. 가제.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그냥 채워주소서 할까?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할까? 예. 일단 한번, 예. 여러분들이 또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가제고요. 1절.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족한 이 모습 그대로. 세상이 남긴 상처 위에 주의 손길을 구합니다. 2절. 용서할 수 없는 이 마음도

주님은 알고 계시지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것, 주의 사랑이 길을 엽니다. 자, 이제 코러스입니다. 후렴.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소서. 무너진 마음 회복, 무너진 마음 일으키시고 사랑으로 채워 주소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만든 찬양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셨어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곡이 어떠한지, 오늘의 찬양이 어떠한지 샵0981번과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들의 또 그 이야기까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들어봅니다. 사랑으로 채워주소서. 함께 듣습니다.

0: 여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채워주소서. 예,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든 찬양이에요. 만든 찬양. 오늘의 송키즈 예배 찬양. 채워주소서. 어떠셨습니까? 네, 우리가 함께 가사를 한번 써봤는데 좋네요. 예, 좋고 우리의 고백이 담긴 것 같아서 참 잘 나왔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찬양을 듣는데 왜 눈물이 날까요? 라고 남겨주신 분도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찬양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들 채워주소서라고 샵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곡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채워주소서 단문 50원 샵0981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찬양인가 검색하려고 했더니 네,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이거 그는 채워주소서 다섯 글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0: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

0: 네, 26년 5월 14일 목요일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효숙입니다.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면서 그들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또 고센 땅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바로가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 많이 증가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이들이 반역할 것을 두려워하여 가혹한 학대를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7, 8절 말씀해 보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근심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난, 고통 중에 있거나 그로 말미암아 아픔 중에 계신 분 있을까요? 너무 힘든 나머지 아무도 지금의 나를 모를 것이라는 생각하며 하나님마저도 나를 잊은 것은 아닐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기억한다면 나를 이렇게 그냥 두고 계시지 않을 거라고 우리는 때로는 눈물 나고 원망하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고통과 고난의 현장에서 이끌어내셨듯이 우리도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에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될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의 말씀처럼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기도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단문 50,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098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번호가 공개되는 걸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기도 제목 앞에 익명이라고 남겨주시며 기도회가 진행되는 동안 여전히 전화 연결을 통하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 시간에는 창원 만나교회 엄태호 목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잘 지내셨나요?
1: 네,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앞으로 더 잘 지내야죠.
0: 네, 아멘. 목사님, 우리 기도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먼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0: 나이와 같은 믿음 아니라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세상 살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오늘 내 삶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귀한 동행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함께 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네, 찬양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0: 네, 소망의 기도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샵 0981번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기도 제목입니다. 1433님 기도 제목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아들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지난달 아들이 식당을 오픈하면서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계기로 영혼이 회복되고 과정이 회복되기를,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1: 예. 근데 우리 1434님이 네. 아드님 위해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조금 회복된 걸 가지고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모습 보면서
0: 아유, 감사합니다. 아멘.
1: 네. 참 귀한 믿음 가지고 있다. 근데 네. 해결할 게 많네요. 영혼 네. 회복, 네. 가정 회복. 네.

0: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회복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 가정에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 같이 아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희 1434님 아들 위한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1434님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아십니다. 지금 영혼도 가정도 또 경제적인 상황도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식당 오픈하게 하셔서 아들이 새롭게 일 시작하게 하시고 또 이 가정에 희망이 시작되고 소망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롭게 시작한 식당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이 축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맛있는 음식 잘 준비해서 또 오시는 손님들에게 잘 대접하고 또 오시는 손님들 한 명 한 명이 그곳에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작은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 이제 식당 오픈하는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 이 가정에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만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이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은 익명으로 기도 제목 도착해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안정된 가정에 돌보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끝까지 못 지킨 것에 대한 용서를 구합니다. 혹시 남편이 다시 돌아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자비를 주셔서 안정된 믿음의 가정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5월이 가정의 달인데 또 이 기도 제목 보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근데 지금 남편이 다시 돌아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와 자비를 달라고 하시는 것 봐서는 아마 이제 남편분이 책임을 다 안 하고 이제 떠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의 율법에도 보면 그 이혼 사유가 있는 경우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정죄하거나 이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율법적으로도 이렇게 용서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하나가 되어지고 특별히 자녀들이 이 시간 통해서 어려움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1: 아멘.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리실 때는 많이 기도하고 끝까지 가정을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도 제목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
0: 예, 아내분이 참 이렇게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정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그대로 느껴져서 저희들이 같이 또 기도해 드리고 싶네요. 우리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멘, 주님.
0: 하나님 사랑으로 시작한 가정이고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서 이 땅에서 모든 시간 그렇게 한 가정 사랑하며 지키기로 약속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지금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남편은 떠나 있고 또 이혼까지도 생각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며 또 자녀들 생각할 때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게 정말 큰 상처 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다시 돌아오면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자비를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아십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다시 용서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는 그 아내의 하나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자녀들의 마음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이 일로 인하여서 큰 상처 남지 아니하도록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심을 믿습니다.
1: 아멘.
0: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며 눈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깨어질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1: 주님.
0: 다시금 하나 되게 하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가정을 지키는 아내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1: 아멘.
0: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 가정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목사님 사랑보다 더 힘든

0: 게 용스레요.
1: 네, 참. 근데 미워하는 게더 힘든 거 아십니까?
0: 미워. 예, 사랑하기보다 미워하는 게더 힘들고 용서 못한 게더
1: 네, 하나님이 용서하기를
0: 힘들어요.
1: 원하시는데 우리가 고집부리면서 미워할 때가
0: 아유,
1: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어머니.
1: 내가 하나님의 마음 주셔야 용서도 가능한 것 같고요. 그리고
0: 네.
1: 또 용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또
0: 네,
1: 그 축복이
0: 맞습니다.
1: 있습니다. 예,
0: 아멘.
1: 이 가정이 그 기쁨을 좀 누렸으면 좋겠네요.
0: 보쌤,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면, 호안 까르로즈 목사님이 쓴그책 중에 사랑, 용서, 그것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다. 이렇게 하는 엄청난 제목과 긴 제목이 있는 책을 위해서 저도 한번 접할 기회가 있어서 해봤었는데, 우리 기도 제목 보내주신 익명인께서 힘들고 불편한 중에 지금 계실 건데, 그 책을 한번 접해보시면, 그것은 용서하라기보다 예수님께서 위로하시는 글들이 참 많았어요. 호안 까르로즈 목사님께서 사랑, 용서, 그것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다. 이런 제목이었거든요.
1: 그러게요.
0: 그래서 한번 제가
1: 가정에서 예, 가정을
0: 말씀드려봤습니다.
1: 세워갈 수 있는 게 사랑밖에 없네요. 꼭 있어야 되는 건데
0: 네, 아멘.
1: 예, 5월 가정의 달
0: 네.
1: 특별히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금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다음은 6997님 기도 제목입니다. 형님 모시고 봄 소풍 왔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통증이 극심해서 힘들어합니다. 허리 통증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며 기도 또 부탁드립니다,
1: 아, 이건
0: 목사님.
1: 긴급한 기도
0: 예,
1: 제목이네요. 당장
0: 아마
1: 이렇게 지금
0: 외출을
1: 네.
0: 나가시는가 봅니다, 목사님.
1: 예. 지금 당장 기도해 드리도록 저희도 하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0: 아멘.
1: 치유의 하나님께서 우리 6997님 형님 특별히 치유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기도하겠습니다. 아, 하나님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이제 형님과 함께 봄소풍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0: 아버지.
1: 형님 허리 때문에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오랜만에 시간 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또 귀하고 복된 하루로 세워주시기 위하여서 또 치유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통증심한 허리를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또
0: 아멘, 주여.
1: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0: 아멘,
1: 하나님
0: 아멘.
1: 또 오늘 하루가
0: 주여.
1: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세워가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연약하여서 그 연약한 육신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0: 주여.
1: 기도하오니 오늘
0: 아버지.
1: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다음은요. 0192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님이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주님 지켜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건강히 일어나셔서 간증하는 삶 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 아이고, 또 아버님 많이 아픈 가운데 있네요. 뭐 어떤
0: 네.
1: 병인지는 잘 알진 못하지만
0: 네.
1: 또 중환자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옆자리
0: 네.
1: 지켜주시고 또한
0: 아멘.
1: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저희 0192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 계신데
0: 아버지.
1: 이제 병환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치유의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계심에
0: 아멘.
1: 감사드립니다.
0: 아멘.
1: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지금
0: 아멘.
1: 건강 때문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0: 주여.
1: 아버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님 입에서 나를 일으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그 삶이 될수
0: 아멘.
1: 있도록
0: 주여.
1: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모든 것이
0: 아버지.
1: 무너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하나님을 영광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이 기도가 필요한 때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때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임을 고백하며
0: 아멘, 주님.
1: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0: 주님.
1: 병실에서

0: 저에게 지혜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가정 회복을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대화 자체가 원활한 소통으로 갈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오늘 아마 가정의 달이고 하다 보니 또더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주님한테 회복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1: 네,
0: 목사님.
1: 아무래도 가정의 달이고 또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1: 제가 이제 유튜브로 이렇게 이제 부부가 유튜브
0: 네.
1: 하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남편도 참 말을 이쁘게 하는데 아내가
0: 네.
1: 그냥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계속 웃더라고요.
0: 아,
1: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0: 네.
1: 참저 가정이 행복한 비결이 아저 웃음 때문이겠다. 그냥 남편이 뭘 해도 사고를 쳐도 그리고 좀 지루하게 해도 그냥 늘 웃고 좋아해 주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저게 참 가정을 세울 수 있는 길이겠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
0: 아멘.
1: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늘 웃으면서 격려하면서 사는 모습 보면서 제가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불신자 남편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서도 또 웃으면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이렇게 격려하면서 그렇게 가정을 지키는 자리를 지켜가야 되지 않을까요? 제 익명으로 보내주셨는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0: 주님.
1: 하나님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성질 내고 분노하고 권위적이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말하는 그 남편 때문에 마음이 많이 다치고 힘듭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 지키면서 참 많이 아프고 힘들 텐데 하나님 그런데 그 속에서도 남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0: 아멘,
1: 그리고
0: 주님.
1: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이
0: 아멘.
1: 변화시킬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믿기에 소망을 갖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0: 주님.
1: 남편의 태도가 변화여지고 또
0: 주님.
1: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가정을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다안 된다고
0: 주님.
1: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으며
0: 아멘.
1: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의 자리, 아내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
0: 주님.
1: 어려운 속에서도 가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0: 주여.
1: 그리고 또 소통할 수 있도록 대화가 될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제목을 보내는 우리 익명의 우리 청취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0: 주여.
1: 하나님 이 가정 남편을 또한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기도로 그 자리를 지키는 아내에게도 더 많은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가정을 지켜가고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아멘, 주님.
1: 아름다운 가정으로 나날이 나날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변화되는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세워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저희는 찬송 듣고 다시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저희는 지금 소망의 기도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창원 만나교회 음태호 목사님과 기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26님 기도 제목입니다. 급한 성격과 과민 신경 증상이 너무 심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짜증이 밀려옵니다. 잘 알면서도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과 도움을 받아볼까 합니다. 신경정신과 진료 도움도 잘 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해결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1: 아유, 예, 먼저는 또 신경정신과 진료 도움 받기로 하신 건 잘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또 약도 이렇게 처방 받으면 많이 이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기도 제목 보내셨던 것처럼 무엇보다 하나님의 네. 도움으로 잘 해결되도록 기도 부탁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그 욥기 보면 그 요나서 보면 네.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짜증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니느웨성 심판하지 네. 않고 박넝쿨 이렇게 말려버렸을 때 네. 하나님 앞에 막 짜증내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저도 마음에 늘 이렇게 담고 살거든요. 네. 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네.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화가 나는 순간에 네. 우리에게 조금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뭐 완전히 해결되진 않아도 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텐데 근데 알고 계시고 노력하는데 고쳐지질 않으니까 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네. 2826님 그래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고 네. 또 이렇게 기도 제목까지 부탁하시고 이렇게 네. 하시는 거 보니까 노력하는 네. 모습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고 아멘. 또 해결해 주실 줄 아멘. 믿습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2826님 또 이제 급한 성격 또 신경 과민 그로 인해서 많이 짜증내고 또 주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약함을 하나님 고치기를 원하고 아멘.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할 수 있는 건 모든 것 해보기 위해서 이제 진료도 계획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 그러나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 약함을 강함으로 만드시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아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멘. 이제 그 마음의 평안함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내 안의 조급함과 짜증과 분노의 문제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아멘. 내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감정들 상황들이 아멘. 생길 때마다 내 성격대로 하는 것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2826님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0: 강력한 역사가 가득 일어나 그 삶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은 7110님 기도 제목인데요. 11일에 태어난 1.7kg 조산아가 장 파열 수술을 했는데 복벽 파열증 수술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인데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유, 목사님 11일이면 오늘 14일이거든요.
0: 예, 이제 3일, 4일 네. 정도밖에 안 됐는데.
1: 아유, 1.7km면 우리 아유 얼마나 할까.
0: 예, 또 참. 조산이고 아유 네. 또 상황도 장파열이면 네. 쉽지 않은데. 그래도 생명의 주인 하나님께서 또 이 네.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멘. 또 역전시켜 주실 아멘. 줄 믿습니다. 저희가 아멘.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역전시키시는 네.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저희가 아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아멘.
0: 저희 7110님 위해서 아멘. 기도 제목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버지.
0: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11일에 태어난 이제 4일 된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작게 태어났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수술도 견뎌내야 합니다. 하나님 수술도 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어린 생명이 주님. 그 모든 수술의 과정도 잘 견뎌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 하나님 그 생명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기쁨으로 온전히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가정에 주신 귀한 선물일진데 하나님 그 아이를 통하여서 더 많은 감사, 기쁨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멘.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회복시키시고 아멘. 살아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의 역사가 이 귀한 생명에게 아멘. 가득 넘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다음은 7791님 기도 제목입니다. 인영인 집사가 지금 고신대 병원에 뇌수술로 인하여 응급실에 누워 있습니다. 하루속히 병상에서 일어나 주님께로 돌아오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가정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내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네, 교회 성도님 위한 기도 제목 네, 같이요. 인영인 집사님 또 이름도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1: 네.
0: 뇌수술 후에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1: 네.
0: 또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해 하셔서 또 삶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아버지.
0: 하나님 인영인 집사 위해서 기도합니다.
1: 아버지.
0: 지금 이제 뇌수술 받고 이제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수술이고 중요한 수술이라 하나님 걱정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수술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일상으로 회복 일상으로 돌아와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응급실에 지금 누워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고 참 걱정과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영인 집사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지금 응급실에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그 옆자리 지켜주시며
1: 아멘.
0: 하나님께서 그 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믿음과 확신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진행되어질 수술과 모든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1: 아멘.
0: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특별히 의료진의 손을 축복하여 주셔서
1: 아멘.
0: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모든 치수술과 치유의 치료가 진행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1: 아멘.
0: 그리하여서 이 가정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인영인 집사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와 사명 감당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 절박하고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아멘. 네, 지금은요 7087님 기도 제목인데요.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 사모님께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주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맡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 우리 7087님도 힘드시고
1: 네.
0: 또 섬기시는 아유, 네, 교회 네. 사모님도 힘드시고
1: 네. 제가 사모인데요.

0: 아이고, 아마 여러 사역을 하고 또 여러 교인들을 돌보다 하다 보니까 또 저도 경험이 있는데 힘들죠. 근데 사명이니까 또 일어나고 견디고 하나님께서 그럴 때 또 새 힘 주시고 그때 아마 우리 교인이 보기에 7087님께서 아 우리 사모님 지금 이런 상황이 힘드시겠다 하는 걸 느끼셨나 봅니다.
1: 예, 본인이 힘드니까 또 사모님의 힘듦도 예, 눈에 들어오신 것 같은데 예, 목사님보다 사모님이 더 힘드십니다. 저는 목사라서 예, 우리 7087님이 귀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는데 네,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 또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몸도 마음도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0: 아버지.
1: 하나님 지친 몸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새힘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마음도 많이 상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그 마음이 치유되어지기를 원하고
0: 아멘.
1: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사명을 위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래서 지친 몸과 상한 마음이 하나 둘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0: 아멘.
1: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작은 위로 또 하나님의 작은 은혜
0: 아버지.
1: 하나님 내 눈앞에 펼쳐질 때 그것 때문에 다시 힘을 얻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0: 아버지.
1: 오늘 7087님에게 상황을 바꿔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0: 아멘.
1: 정말 그 역사를 경험하여 돼서 경험하게
0: 아멘.
1: 돼서 몸과 마음이 다시금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힘든 가운 속에서 또 사모님을 그냥. 기억하며 함께 기도 요청하시는 그 귀한 중심 하심 아십니다.
0: 아멘.
1: 특별히 하나님 섬기는 교회 또 사모님 하나님께서 그 교회 우리 사모님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0: 아멘.
1: 그곳에서도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멘. 은혜가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0: 아멘.
1: 정말 힘과 용기 얻게 하여 주시고
0: 아멘.
1: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0: 아멘.
1: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특별히 오늘 소망의 기도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상황을
0: 주님.
1: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으로 힘과 용기 얻어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오늘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기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아멘.
1: 아멘.
0: 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하지 못한 기도는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중보팀에서 계속 기도 이어갈 것입니다. 목사님 마무리해야 될 텐데 기도 제목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힘내시라고 한 말씀. 기도는
1: 네.
0: 언젠가 응답이 된다고.
1: 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작은 은혜의 역사를 또
0: 아멘.
1: 기적의 일들을
0: 아멘.
1: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그것 기대하시면서
0: 아멘.
1: 다시금 힘을 내시고
0: 아멘.
1: 사명의 자리로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오늘은 여기까지 기도했고요. 오늘 소망의 기도에 함께해 주신 목사님은 창원 만나교회 엄태호 목사님이셨습니다. 제작인 김형준 PD, 저는 서부교회 박유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행복한 오후 되십시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주 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31절을 본문으로 예수님의 삶의 핵심에 대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식사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떠날 것을 예고하셨죠. 그로 인해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하십니다. 첫째는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곁에서 도우셨다면 성령님은 제자들 안에서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출생부터 사역을 시작하실 때와 모든 중요한 순간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또한 성령의 도우심으로 행하신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3장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셨다고 증언합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사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자신보다 성령의 임재가 더 중요하고 더 유익하다고 하시니 그 말씀을 신뢰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대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기에 그것을 기뻐하라 하십니다. 첫 번째 성령의 임재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 특별한 체험이 되니 근심을 벗어날 여지가 있는데 두 번째 말씀은 좀 애매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시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은 제자들과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에 겪게 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소멸의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니 죽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나 다 죽게 되며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세상에서 근심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가 결국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인생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 또한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던져진 존재라고 인간을 말합니다. 인간은 그래서 답을 찾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는 사명을 발견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보면 31절에 자신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하시면서 제자들과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들 또는 사명에 대해 안내해 주십니다. 본문 말씀에는 세상이 알기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한 것입니다.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삶의 요약입니다. 사랑하고 순종하여 결국 크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의 삶의 정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예수님이 하신 일, 그것은 곧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인생이 힘써 해야 할 동일한 사명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이루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히 원하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강조하여 말씀하셔도 우리 마음 중심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감이 아니라 이 세상의 높은 자리로 더 올라가길 원하는 것이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로 결단하기보다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부유함을 쫓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도 또한 그 말씀을 경청하기도 어렵기 마련입니다. 세상과 예수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속해 삽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문화와 시대와 그 가치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이 갈수록 내 안에서 무엇을 더 소중히 여기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 그것은 인간관계와 또한 물질들, 세상의 자랑들, 더 부유함을 추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누리길 원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보내는 시간과 물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순종한다는 것은 내 욕망과 이 세상의 자랑과 탐욕을 비우고 버리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 안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단하고 살기 시작하면 불편함이 생기고 손해와 수고와 희생 등의 행위가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막연한 말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보내는 시간과 나의 관심이 어떠한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시간과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내 삶에 없다면 수많은 말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에 헌신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의 말대로 소중한 것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린 왕자가 키운 조그만 별의 꽃이 소중한 이유는 그 꽃이 온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희소성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가장 이뻐서도 아닙니다. 그 꽃이 어린 왕자에게 중요한 이유는 어린 왕자가 그 꽃에 들인 정성과 수고와 시간 때문이라고 여우는 말합니다. 소중한 것은 그렇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성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정말 소중한 것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내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정성을 다해 순종하고자 결단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중한 말씀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별 의미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듯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게다가 빈손으로 섭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것 중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단독자로 섭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않는 삶의 방식들, 욕망들, 하나님에 대한 인색함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는 당연히 부끄러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힘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만남은 복되고 감격스러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습니다.

0: 그것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예외 없이 크신 하나님 넉넉히 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품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시랍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했는가? 결국 이 두 가지만 남습니다.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는 위의 것을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땅의 것을 찾지 말라 하십니다.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돈을 벌려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고 순종하는가. 그것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판단 기준입니다. 어버이주일을 맞아 자녀들에게 남겨줄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더 많은 유산을 남기는 것을 의미를 둘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랑과 순종이라는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유산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남겨야 하겠습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신일교회 김경태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6861-0423번 010-6861-0423번으로 전화주시거나 지역번 호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 교회배 통영시 테니스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55-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현혜성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18개 시군 20개 기독교 연합회 초청 2026 제16회 목사 장로 탁구대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경남 지역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주세요.

0: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국회 조찬기도회가 어제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가정의 달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정치권이 사회 화합의 촉매제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설교를 맡은 한국교회 총연합 대표회장 김정성 목사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는 제목의 메시지를 통해 모세가 지팡이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지도자로 쓰임받았듯 국회의원들 역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하나님의 영광과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기독교적 가치를 수호하며 신앙에 반하는 입법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송기현,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여야 기독 의원들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국민 통합을 위해 특별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 국회 조찬 기도회 측은 김정성 목사에게 1948년 재헌 국회 당시의 기도문이 담긴 문패를 전달하며 대한민국 건국 기초에 담긴 기도의 정신을 이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가자지구 전쟁이 끝을 알 수 없이 길어지는 가운데 한국교회 내부에 자리 잡은 맹목적인 이스라엘 지지, 이른바 기독교 시온주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 서울의 한 교회 강단에서 이스라엘 국기와 태극기가 나란히 놓인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성경 속 이스라엘과 무조건 동일시하는 신학적 해석이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분석입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등 5개 단체가 연합해 연 최근 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한국교회의 이스라엘 맹신이 성경에 대한 오독에서 비롯됐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대 이스라엘의 건국과 영토 회복을 종말 예언의 성취로만 보는 시각이 현실 정치와 결합하면서 이스라엘 정부의 무력 사용이나 민간인에 대한 구조적 폭력마저 신학적으로 정당화하는 도구로 오용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세미나에서는 정치국가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무조건 지지하는 행위가 자칫 하나님이 아닌 국가 자체를 숭배하는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특히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에 대한 한국교회의 침묵을 방관적 동조라고 규정하며 고통받는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생명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연대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종교적 신념이 폭력의 명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번 세미나의 제언은 70주년을 맞는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참된 평화와 환대의 가치가 무엇인지 깊은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 교육의 기틀을 닦아온 104년 역사의 대한기독교교육협회가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선교 플랫폼으로의 도약을 선포했습니다. 대한기독교교육협회는 어제 서울 연동교회에서 이사장 이취임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2대 재건 이사장으로 류영모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류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100여 년 전 선배들이 가졌던 교육 헌신의 정신을 현대에 맞게 재건하겠다며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사 역량 강화와 코칭 중심의 교육 목회 등 미래형 교육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지난 2016년 재정 위기로 해산됐다가 2022년 창립

0: 100주년을 기점으로 재건된 협회에는 현재 예장통합과 감리교 등 11개 주요 교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앞으로 기독교 교육 교사 인증제 도입과 가정, 교회, 학교를 잇는 통합교육체계 구축 등 10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며 파편화된 교단 교육을 하나로 묶는 연합 플랫폼의 역할을 감당할 계획입니다. 태아와 여성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한 교계의 움직임이 국회 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태아 여성보호 국민연합은 어제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생명보호단체인 아름다운 피켓과 함께 생명 존중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캠페인을 주도한 서윤화 대표는 낙태된 태아의 실물 발크기를 형상화한 발뱃지를 통해 태아 역시 보호받아야 할 명백한 생명임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서 대표는 특히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에게 교회가 가장 먼저 손을 내미는 상담과 위로의 창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교회가 공동 육아와 돌봄 문화를 회복하는 실질적인 대안적 역할을 감당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태아 여성보호 국민연합 이사장 이재훈 목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가장 아름다운 사명임을 확인하며 입법과 제도 개선을 위한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역시 온종일 구름 없는 맑은 하늘 나타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6도까지 크게 오를 전망이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15도 선에 머무르겠습니다. 크게 나는 일교차에 건강관리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5분입니다. FEBC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직장 동료와 함께 찾은 타로 카페를 이용한 2단의 방법입니다.
3: 혜진 씨, 요즘 힘드나?
4: 민석 선배, 그런 거 아니에요.
3: 또 그 박 과장 때문에 그런가 아이가? 그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라.
4: 그게

0: 아니에요. 저 말 안 할래요.
1: 자, 오늘 그 퇴근하고 내랑 그 타로 카페라고 있는데 그거 안 갈래? 그 완전 잘 맞춘대.
0: 어, 저 교회 다녀서 그런데 안 가요.
1: 에이 참, 누가 진짜 믿어서 가나? 재미삼아 재미삼아 가는 거야. 그 기분 전환도 할 겸 같이 가자 같이.
0: 어 그래요? 응. 그럼 재미삼아서 그럼 가볼까요? 네. 어 민석 선배, 저 타로 카페 처음 와봐요.
1: 분위기 완전 좋지?
0: 네. 네.
2: 자, 이 중에서 마음에 끌리는 카드를 골라보세요.
0: 어, 이거랑 이거랑 이거요.
2: 요즘 마음에 큰 짐이 있으시네.
0: 어? 어떻게 하셨어요?
2: 직장 생활도 힘들고.
0: 우와 대박.
1: 봐라 봐라 봐라 봐라. 내가 그 잘 맞춘다고 했지?
0: 네네네.
2: 좋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네. 맞지요?
0: 네네네.
2: 이럴 때는 영적인 해답이 필요합니다.
1: 야야야야. 네 그 박과장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그 얘기하는 거 아이가?
0: 어? 어, 그런 것 같아요. 아, 근데 사실 제가 진짜로 고민하는 건
2: 혜진님은 아, 예?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계시지만은 세상의 탁한 기운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으세요.
0: 아...
2: 저희 카페에서 열리는 아주 특별한 모임이 있습니다. 영혼 정화 기도 모임인데요.
0: 예.
2: 마음이 힘들고 지친 분들을 위해 진정한 치유를 드리는 곳이지요.
0: 아 그래요. 아, 근데요 제가 진짜 힘든 건 있잖아요.
1: 예진아. 사실 그 내도 기도 모임에서 진짜 위로 많이 받았대. 참된 지혜도 없고 이번 주말에 내랑 같이 가면 완전히 힘이 됩니다.
0: 어 잠깐만요. 선배도 저 기도 모임에 다닌다고요?
1: 어?
0: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아 알았다. 이제 보니까 인간관계가 어렵니 뭐니 선배가 내 정보 저 타로 보는 분한테 흘린 거 아니에요?
1: 아니다.
0: 아 그래요? 그럼 저기 타로 보시는 분 네? 제가 진짜 뭐 때문에 고민하는지 그거 맞춰보세요.
2: 그 어지 그 최과장 아 아니 그 회사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어쨌든 힘들다고
0: 땡땡땡땡 아니거든요. 아니 저는요 요새 물만 먹어도 살이 쪄서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타로 카드니 뭐니 아무것도 못 맞추면서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저 그냥 갈래요.
1: 아니 뭐 혜진아 그 네가 진짜 물만 먹었는지 생각을 해봐야지. 혜진아 혜진아.
3: 기도 모임 참여를 권유받았을 땐 모임의 소속과 출처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드러나는 친절함 뒤에 또 다른 내막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4: 2단 브레이커 단디 멋있어. 이 캠페인은
3: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4: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를 본문으로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믿음의 가정에 부모님과 자녀들이 어떤 관계를 맺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성경입니다. 교회 전통에 따르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에 마메르틴 감옥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흉악범이나 정치적으로 매우 위험한 사람들을 수용하는 그 매우 춥고 어두운 곳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붙잡혀서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내 직분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도 한번 가정에서의 나의 역할은 과연 어디서 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의 직분,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엄마나 아빠가 되고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또 자녀가 된 것이 다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대표적인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하여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따라 여자를 만나 가정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고 그 가정의 직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혼식을 혹시 안 하신 분이 있다면 한번 이 서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약하라고 얘기합니다. 나 신랑 아무개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신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남편의 도리를 다하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고 존중하며 거룩한 가정을 이룰 것을 서약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서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남녀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서약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에 가정의 이런 모든 직분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직분을 감당하기로 약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부부간의 관계는 그렇다 치면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일까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17편 3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부모들과 자녀들의 관계에서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27편 3절에서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 자녀, 결혼해서 낳은 내 자녀, 내 새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나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이다. 태 열매는 누구의 상급입니까?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관계를 또 유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가장 첫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십계명을 통해서 또한 명령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이 주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를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의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으로 일평생을 살았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 사도 바울에게 아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생물학적 아들은 아니고 믿음 안에서 낳은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만난 것은 이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이렇게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디모데는요 어머니 그다음에 할머니 그 가정에서 이렇게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를 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었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 가운데 태어난 자녀입니다. 이렇게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가 참 괜찮은 청년이에요. 아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청년이에요. 그래서 선교 여행에 동참해 줄 것을 요구했더니 함께 동행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동행하게 되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신의 제자라 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깊은 관계를 맺으며 서로 신뢰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영적인 아버지는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한 것은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축복입니다. 오늘 성경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세 가지를 축복으로 허락해 기도했습니다. 뭘까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이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아버지는 자녀에게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노년의 이삭은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7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내가 이제 늙었으니 자녀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축복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 축복을 누가 받아갔습니까? 야곱이 받아갔죠. 원래는 그 축복을 누가 받는 겁니까? 에서가 받을 건데 야곱이 받아갔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축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았냐면 28절 창세기 27장 28절에 2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완벽해서 축복을 받은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이 축복을 야곱에게 내리니까 야곱이 위대해지게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난 자녀들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사실은 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좀 못날 수도 있고요. 좀 약할 수도 있고요.

분명히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야곱은 부족한 아들입니다. 속이는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삭의 축복을 받고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비록 자녀가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치더라도 아버지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아빠 엄마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이렇게 축복의 말, 좋은 말을 해줘야 아이들이 자존감이 살아나며 다시 일어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아이들에게, 부족한 아이들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 집은 항상 명절이나 가족 모임을 할 때면 아버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돌아가며 축복을 해 주십니다. 이번 5월 달에도 제가 대전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물론 저희 어머님 오랜 병석에 누워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잘 일어날 수가 없고요. 또 아버님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하고 그래서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은이가 몇 학년이지? 예, 4학년입니다. 좀 지나면 하은이가 몇 학년이라고? 4학년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계속 대답을 하는데 아버님이 항상 뭐 식사나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다들 앉아봐라, 기도하자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런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 또 아버지와 이 할머니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자녀를 축복하는 건데, 아 목사님 자녀를 축복하라는데 대체 어떻게 축복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혹 있을 것 같아서 축복 기도문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유대인 전통에서 아버지가 안식일이나 절기에 자녀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기도문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축복할 때 아니면 명절이나 이런 데 축복할 때 이 기도문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것을 아버지가 자녀들에게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여러분 이제 연습삼아 내게라는 단어와 너를이라는 단어, 내게 이런 단어에 자기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꼭 넣으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필성이에게 복을 주시고 필성이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필성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필성이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느낌이 약간 다르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이름을 거기에 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자녀에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디모데는 지금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사도 바울도 대단히 어려운 거죠. 감옥에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목회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무엇을 했냐?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하며 생각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의 영적 아버지 사도 바울은 아들 디모데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다. 첫 번째는 복을 빌어주고 두 번째는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많은 일 중에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이룩한 모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어머니의 기도문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 링컨은 생각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어머니,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 낸시 행크스는 가난한 오두막집에서
어린 아홉

9살 링컨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9살 꼬마 링컨을 앞에 두고 낸시 행크스가 성경, 유일한 선물, 성경을 하나 선물로 주고 마지막 유언 기도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 낡은 성경책은 내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것이란다. 이제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이 성경책 하나뿐이구나.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100에이커의 땅을 가진 큰 부자가 되기보다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 그리고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 애미의 마지막 소원이자 기도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문을, 그 기도를 생각하고 아브라함 링컨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 안에서 성경대로 살아가고 큰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좋은 기도를 자녀를 위해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자신도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청결한 양심으로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죄가 없이 완벽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투명한 마음을 내가 먼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영적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한 엄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책을 하나 썼습니다. 요즘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녀를 낳는다면 최대 몇 명 정도를 낳으면 좋겠습니까? 몇 명 정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한 5명? 많아요? 3명 정도가 적당하죠? 4명 정도는 어떤 것 같아요? 4명 정도 괜찮잖아요. 3명은 싸워요. 4명 정도가 정말. 한 어머니가 한 가정에서 자녀를 4명 낳았습니다. 셋째까지는 괜찮았는데 넷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시어머니는 아들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너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친정어머니는요 그 소식을 듣고 얼굴에 전혀 웃음기가 사라진 얼굴로 한참 동안 사위를 바라보며 무언의 욕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다들 한결같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세 명의 자녀를 낳았을 때 우리 장모님의 얼굴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가난한 전도사가 어떻게 애들을 세 명이나 키우려고 하는지 참 답답하다 하는 표정으로 저를 지그시 보던 그 얼굴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는 네 명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 어머니가 사모이며 디자이너이며 내 아이의 엄마로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쓴 책이 엄마표 신앙교육입니다. 여기에서 이 백은실 서모가 얘기합니다. 최고의 말씀 선생님은 누구다? 엄마다. 엄마가 최고의 말씀 선생이다. 내가 내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엄마표 신앙교육의 핵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먼저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고 자녀를 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가 먹은 말씀이 자녀에게 신겨지고 또 먹이고 기도로 입힐 때 그때 올바른 자녀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내가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애들을 잡는 부모가 아니라 애들을 세워줄 수 있는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아픔과 눈물을 생각하며 디모데 보기를 원했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함이니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죽음 직전에 쓴 성경이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디모데가 나에게 가까이 오기를 바라면서 기도를 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칭찬하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칭찬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0: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청결한 양심을 가졌고 디모데는 무엇을 가졌습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먼저 어머니 유니게와 그 어머니의 유니게 속에 있는 믿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을까요? 외조모 로이스에게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실은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다고 꼭 자녀의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모범을 보일 때 이 믿음의 이 유산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의 가장 큰 비극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 부모들의 위선적인 신앙생활에 환멸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아, 교회에서는 천사와 같은 거룩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가 집에 와서는 돈과 성적이라는 그 세속적인 것으로 자녀를 닥달하고 이 종교적 가면 아래 신앙, 그래서 종교적 이 가면 아래 있을 때 자녀들은 신앙적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에서는, 사회에서는 그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가정의 문턱을 늘어서면 배우자에게 폭언을 하고 분노를 쏟아내며 자녀들을 남들과 비교하며 영혼의 깊은 상처를 입히는 이중성을 가진 경우도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것도 다 소용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야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도 한때 그런 아빠, 그런 남편이었음을 회개합니다. 저도 세상에서 받은 스트레스, 여러 가지 답답한 것을 가정에 들어가서 때로는 아내에게, 때로는 자녀들에게 쏟아내고 심한 말을 하고 거친 말을 하고 그런 아빠요 남편이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고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을 거짓 없는 마음,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우리 부모의 믿음의 족적이 우리 자녀들을 생명으로 이끌고 위대한 신앙의 족보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가정의 직분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고 삶의 믿음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를 섬기고 거짓 없는 믿음으로 또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디모데가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룬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강남교회 모든 성도들도 1대, 2대, 3대, 4대 계속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계승되어 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강남교회 김필성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5-3100번, 745-3100, 진주 강남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

89.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오후의 문을 함께 열고 있습니다. 안현 목사입니다. 길가에 흔히 핀 민들레 우리 자주 보잖아요. 연약해 보이지만 놀라운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 민들레 씨는요 낙하산 모양의 그 깃털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날아가기 시작하면 수십 킬로미터까지 날아간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민들레 씨는요 비옥한 땅에만 떨어지면 자라는 게 아니래요. 아스팔트 틈새에서도 자라고 어떤 때는 그 보도블록 사이에서도 자라고 일단 틈만 있으면 뚫고 들어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수분을 찾아내고 뿌리가 깊이 수분까지 연결되어 기어이 거기서 뽑아내지 않으면 노란 꽃이 필 때까지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민들레 씨앗이 어디로 날아갈지 스스로는 결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척박한 곳에 그렇게 던져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세요? 제가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영남 사람이 아니고 내가 왜 영남에 와 살고 있지? 가끔 생각해 보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민들레 그 홀씨처럼 던져주신 거죠.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보라고요. 여러분 상황이 어렵다고 불평하기보다 그곳에서 하늘의 은혜의 물에 뿌리를 내리고 생명의 꽃을 피워내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땅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계신 그 자리가 광야같이 느껴지실지라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음을 믿고 힘차게 뿌리를 뻗어보시는 그런 시간, 그런 날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사명으로 문자 주제 삼지요. 사명. 오늘 사명. 나는 부르심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나는 사명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신다면 오늘은 사명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사명이라고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온 세상 위하여 바리톤 홍성선님의 목소리를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저도 지금 뭐 스튜디오에 앉아서 그래서 음향 기계들을 이렇게 만지고 있긴 한데요. 그 음향의 어떤 기술에 있어서 에코 좀 넣어줘 뭐 그런 표현 하잖아요. 또 리버브라는 표현도 쓰는데 에코는 그런 거래요. 원래 소리가 명확하게 반복되는 것, 이게 에코라는 거죠. 리버브는 소리가 공간에서 수없이 반사돼서 풍성한 울림을 만들어내는 걸 리버브라고 한답니다. 콘서트홀의 아름다운 소리는 리버브 덕분이라고 하네요. 우리의 기도도 에코가 아니라 리버브여야 한다.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쓰셨기에 제가 오늘 나눠보는 거예요. 그 에코는 뭐냐 하면 같은 말만 반복하는 앵무새 같은 기도, 그것이 에코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마음 깊은 곳에 울려 퍼지는, 막 울려 퍼지는 기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기도, 그런 기도가 진심 어린 고백이고 그것이 리버브, 풍성하게 하는 기도다라고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뭐 일견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복되는 주문 같은 기도가 아니라 영혼에서 울려나오는 리버브 같은 기도,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문자는 사명이거든요. 주제 단어는 사명인데 여러분 기도의 사명자 맞으시죠? 기도해야 된다는 부담은 있으신데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사명으로 여기고 기도의 자리에 앉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오늘 사명 그렇게 문자로 한번 참여해 보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사명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복음 동네 사람들 송대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복음 동네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 동네 사람들은 지난 화요일에 이어 진주 남교회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면요?
1: 26년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목회의 원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이 있든 그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중심을 가져야 된다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목회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0: 올해 표어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를 주제로 하셨는데 실제 목회 현장에서 체험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1: 예,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설교 이후에 예배 식사를 나누는 교제 시간에 성도들 간에 행복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때마다 목사로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 여정 속에서도 서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용서하고 포용하고 회복하는 그런 힘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섬기는 모습뿐만 아니라 서로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들이 목사로서 행복한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목사님의 목회 여정 가운데 가장 기뻤던 순간 또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하나씩 말씀해 주신다면요?
1: 우리 초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40주년 헌당 예배를 드릴 때에 코로나로 성도는 모이지 못하고 또 40주년 헌당을 하겠다고 하는 마음은 결정이 되었고 교회가 하나가 되었지만 성도들이 모이지 않은 가운데 남아있는 부채를 상환해야 되고 부채 없이 헌당 예배를 드리자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게 되었을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큰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세워져서 이 부채를 조기 상환하게 되었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목사에게 있어서는 정말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닌 정말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고, 작년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 더 성숙하고 더 신앙이 하나가 되어지고 깊어지는 결과를 보게 된 것이

0: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변화의 삶을 살 수 있고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한국교회가 점점 형식과 외식, 이벤트, 프로그램과 같은 모습으로 점점 빠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고 저는 그런 면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회복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김보경 장로님,
2: 예.
1: 진주 지역에서 우리 진주 남노회가 감당하고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습니다.
2: 저희들이 진짜 처음에는 우리 교회가 만경동에 또 열악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만경동 지역을 우리 교회가 책임지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왔었는데 이제 지금 시간도 지나고 또 진주와 서부경남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그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이라고 참 이런 말들이 많은데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일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주변만이 아니라 진주 전체를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는 서부경남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 저도 사실은 이 연합회에 뭐 장로연합회라든지 기도활동이라든지 장로합창단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진주와 서부경남을 위해서 교회가 정말 힘을 많이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전국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다는 그런 오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120년 전에 그 호주에 커럴 선교사님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 정신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한다면 정말 교회가 분연히 일어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남교회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주와 서부경남 복음화에 많이 앞장서고 있는 편입니다. 이제 실례를 들어보면 연합회의 어떤 행사 작년도 했던 우리 1026의 대집회 때 우리 교회가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또 그 외에도 진주 부활절 연합 예배라든지 연합 행사에는 지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율이 옛날에는 좀 적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이 지역을 살리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힘을 내보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더 열심으로 앞으로는 참여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1: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섬기는 사역과 봉사활동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아까 우리 목사님도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과거에 한 15년 동안 이 매주 금요일 무료 급식을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만경동 지역은 노인들이 많고 또 경제적으로 조금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료 급식을 좀 하면서 그분들에게 영적 양식도 중요하지만 생활에 필요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교회에서 역할을 감당하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무료 급식을 했는데 지금도 그 당시에 그 참 급식했던 사항들이 기억에 남는데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많은 그 인원들이 와서 우리 성도들이 참 사랑으로 잘 섬겨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봉사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다 우리 남교의 좋은 호감과 인상을 가지고 돌아가셨고 또 어떤 분들은 그걸 계기로 해서 교회에 나오기도 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 교회에서 교회로 올 수 없는 또 연약한 분들,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서 그 골목골목 또 우리 만경동은 좀 높은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 지역까지 전부 다 배달하는 그런 사역도 한 5년간 진행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 힘든 부분들이 그 사역을 하면서 육신적으로는 힘들지만은 영적으로 받는 은혜가 너무 커서 갔다 오면은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지역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을 사랑과 봉사로 잘 섬기겠다.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절이라든지 또는 성탄절날 이런 데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조그마한 선물 하나라도 저희들이 꼭 전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있는 사역도 있나요?
2: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만경 지역을 보면은 우리 옛날 구역 지역이 공원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속 거기에 박물관도 들어오고 우주항공박물관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로 그 공원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좋은 어떤 환경이 옆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쪽에 이제 휴식이나 이런 주말에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저희들은 이제 그쪽에 우리 교회가 그쪽에 오시는 분들 쉼을 누리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0: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이나 공휴일날 많은 분들이 그 공원에 올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전도 활동하고 또는 뭐 여름에는 시원한 음료수를 대접한다든지 겨울에는 따뜻한 어떤 그런 음식을 또 준비해서 나간다든지 그런 쪽으로 우리 교회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FM 98.1, 진주 92.5MHz, 창원 극동방송 진주본부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복음 동네 사람들을 듣고 계십니다.
2: 이제는 이번 주일 5월 17일에 있는 행복나눔 전도축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그래서 행복나눔 전도축제 준비 실행위원장이신 유재호 장로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복나눔 전도축제에 대해서 소개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 행복나눔 전도축제는 단순한 교회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성도들을 품고 기도해온 영혼들을 이렇게 초청해서 복음을 나누는 영혼 구원의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족과 이웃 그리고 직장과 관계 속에서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면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자리가 행복 나눔 전도 축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에 특히 처음 오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이렇게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열린 예배를 준비하고 있고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되도록 구성된 전도 중심의 축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진주 남교회는 매년 5월에 전도 축제를 하시나요?
3: 네, 우리 교회는 원래 전도 축제를 이렇게 가을에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10월 달에 진주 지역의 여러 가지 축제 행사와 겹치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 4년 전부터 해서 5월 가정의 달로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행복나눔 전도 축제를 가지게 되었고 또 5월은 특히 가정과 가족의 그런 달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영적 가족을 초청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행복나눔 전도 축제를 이렇게 정착해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직장 가운데 영혼을 함께 품고 기도하는 그런 축제로 진행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 이번에는 태신자를 164명을 작정하셨다고 들었는데요. 일찍부터 이 숫자가 정해진 것 같아요.
3: 아, 네. 이번 그 전도 축제를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작정하기 몇주 전부터 전 성도가 함께 기도로 준비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4월 12일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품은 태신자를 이렇게 작정하였고 총 164명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작정하면서 배에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뭐 단순한 뭐 통계의 숫자가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기도에 해야 될 그런 대상자의 이름이고 사랑의 결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2: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3: 네, 뭐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의 마음에 큰 변화라면은 전도가 이제는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인식이 이렇게 생기면서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전도 축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당일을 중심으로 준비위원회를 조직하여서 각자 역할을 나누고 함께 섬기는 가운데 교회 전체가 하나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 태신자를 초청하고 축제를 준비하시면서 받았던 은혜로운 이야기나 간증도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이번 전도 축제 과정에서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도가 우리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이런 관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부터 전도 설교를 통해 가지고 성도들이 영혼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게 돼서 전도 설교를 가지게 되었고 간증자를 또 초청해서 간증 집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다 순종과 사랑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도한 태신자들이 많이 오든지 적게 오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교회 전체가 위로와 기쁨 가운데 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2: 올해 전도 축제가 다른 해에 비해서 이번은 좀더 특별하다 하는 게 있을까요?
3: 네, 이번 그 전도 축제는 우리의 가장 큰 특징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0: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 한번 보자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축제를 준비했고, 우리가 일회성 행사 중심의 이런 행사가 아니라 기도 중심, 영혼 중심, 사랑의 중심의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을 분담해서 새신자를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있으며, 또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섬기는 모습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은혜가 가장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처음 교회를 방문하는 분들도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겠죠?
0: 네,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마 교회에 뭐 여러 가지 예배라든지 낯설고 어렵지만은, 그분들도 처음 오시는 분들도 전혀 부담 없이 오실 수 있도록 예배와 전체 분위기를 편안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처음 오시는 분들도 교회가 낯설지 않도록 따뜻한 환영과 자연스러운 예배 흐름을 만들고 있으며, 누구나 와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이날 예배나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0: 예, 우리가 이번 전도 축제 프로그램은 기존 예배의 틀에서 더 열린 예배 형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이라든지 찬양, 그리고 설교, 그리고 연극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의 예배지만은 지루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마치 물이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예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장로님,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가장 기대하는 열매는 뭐가 될까요?
0: 네,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 가지고 가장 기대하는 그런 열매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도가 기쁨이 되고 삶이 되는 그런 회복이 일어나고, 특별히 가정과 이웃을 위해 다시 눈물로 기도하는 마음이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1: 목사님,
2: 네.
1: 우리 지역 주민들과 아직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 초청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2: 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교회가 여러분의 쉼터임을 잊지 마시고 찾아오시고 오셔서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여러분을 위로하고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도 축제뿐만 아니라 우리 진주 남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늘 열려 있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따뜻하고 사랑스럽게 여러분을 맞이하고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오셔서 함께 이와 같은 사랑을 나누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1: 마지막으로 목사님,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진주 남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제목하고, 목사님께서 청취자들과 우리 지역 성도님들께 요 말은 꼭 전하고 싶다 하는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주 남교회가 영적 방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영혼을 살리고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고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고 싶은 것은 저희 진주 남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또 진주 망경동 작은 동네의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에 대한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과 개인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1: 오늘 복음동네 사람들은 진주남교회 신유황 목사님의 이야기와 또 오는 5월 17일 행복나눔 전도축제 소식까지 들려드렸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46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며 지역과 다음 세대를 섬겨온 진주 남교회를 통해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 예배의 회복이 진주 지역 가운데 더욱 풍성히 맺혀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동네 사람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찬양령에서 보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커피의 향기, 감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태안 유카리스 카페에서 커피 선물 세트, 기독교 가야차를 복원하여 제다 체험이 가능한 오성다도 명가연에서 수제 발효 명차 세트, 온 집안 퍼지는 고소한 행복 향유 참기름에서 참기름 선물 세트, 진주 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 실크에서 천연 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 실크 글로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문자로 참여하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문자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린다고 했나요? 추첨해서 드립니다. 또 추첨에 당첨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연락하니까요. 한번 기다려 보시지요. 우리가 EQ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정서지능. 근데 그 정서지능이 좋아지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시정지를 잘하는 거래요. 이런 거래요. 막 누가 날 화나게 해요. 그러면 분노가 올라오는 대로 막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정지 버튼을 3초만 눌러보는 거래요. 그 짧은 멈춤의 시간 동안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 EQ를 말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시정지가 효과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영적 삶에도 일시정지는 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일단정지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마음이 불안할 때 누군가 미워질 때 내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려 달려들기 전에 그렇게 해보고 싶잖아요. 마음이 급해지고 그리고 뭔가 불안하고 걱정이 막 밀려오면 당장 뭐라도 해야 하나 이런 마음이 들지요. 그러면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일단 정지 이걸 해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잠시 멈춰 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 상황에서 뭘 하길 원하세요? 그 짧은 멈춤이 주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조율되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남은 오후 시간 여러분 일단 정지 한번 해보시고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해가는 그런 오후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들려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아이스 창원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진주성서 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은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러한 겉모습이 가짜일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더이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고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은 같은 의미입니다. 즉 자신의 법대로 살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떠나가라는 외면을 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단들도 이런 이 말씀을 사용하여 행위에 초점을 맞추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기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이득과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신의 말과 능력을 통해서 정당화하는 것이 아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것을 가정교회 사역을 하시는 최영기 목사님은 신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무당들은 신적인 능력으로 신을 받은 무당이 있고 받지 않은 무당이 있습니다. 신을 받은 무당은 완전히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과거에 잘 맞추고 능력이 생깁니다. 과거를 잘 맞춥니다. 그렇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반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분명한 증거는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성신이라고 말씀에 기록될 때가 있습니다. 성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날은 성령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을 내고 흉내를 낸다고 해도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바람처럼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한 변화를 감지하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니 나의 죄는 별것 아니며 다른 사람들도 죄를 짓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의 죄가 심각한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기 전에 종교는 다 똑같고 나는 그래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일본 사람들만 악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셨고 일본 사람들만 나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그 사람들보다 나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죄가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러한 죄로 말미암아 어찌할꼬 하며 심각할 그때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세계 4대 종교 중에 하나이며 좋은 분에 불과한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0: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 내 욕심의 삶, 내가 주인된 인생의 삶을 회개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저주할 뿐이 아니라 나의 주시며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임을 알게 하시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고백할 당시에 저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후에 성령님을 알고 나니 내가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모른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잘 몰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며 성령 하나님을 잘 모른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분명하게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시고 절대적인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환경은 변한 것이 없지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평안이 넘쳐 흐릅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너무나 감동스럽습니다. 내가 원하는 데여서 기쁨도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때문에 오는 기쁨이 넘쳐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 소원도 주시고 살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소원,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욕구를 주십니다. 더 나아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한번 태어나면 죽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영생과 상관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성령을 받으면 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룩한 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확신이 없을 수는 있지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사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진주성서침례교회 박정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5-743-6408번 지역번호 055-743-6408번 진주성서침례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춘천 우리교회 김원중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을 주셔서 주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남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을 통하여 예배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고 지금까지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세계 선교에 힘쓰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신 것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북녘 땅에는 곳곳에 울려 퍼지던 찬송 소리가 멎은 지 언 70여 년이 흘렀습니다. 전 세계 땅 끝까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한국 교회가 분단된 북한 땅에는 복음을 마음껏 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막힌 복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닫힌 풍력당 우리 동포들의 마음문을 예

0: 위로 주옵소서. 또한 북한 땅을 향해 위축되고 움츠려진 대한민국 성도들의 마음도 활짝이로 주옵소서. 비록 휴전선이 장벽이 막혀있으나 하나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다시 북한 땅의 복음의 영광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땅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임재와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의 역사와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남북한이 하나 되어 주를 예배하며 주를 찬송하며 주의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나라 복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북한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지금까지 춘천 우리교회 김원중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1분 찬송.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중앙동 교회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일일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거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EBC 1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역사를 이어간 사람들 제4화 주어진 삶의 무게
1: 하나님의 계획은 빈틈없이 완벽하다. 그 절대불변의 진리 아래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발견해 나간다.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져 나의 삶이 아니라 느껴질 때 하나님은 뜻밖의 순간을 통해 견디는 힘 또한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
2: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자, 이제 정리하고 돌아가시죠.
3: 저 선생님, 질문 있어요.
2: 질문? 좋죠. 수학 빼고 다 괜찮아요.
3: 수학 문제는 아니에요. 저기요, 들리는 소문에 앞으로 수업에서도 일본어만 써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2: 수학보다 더 어려운 질문인데요. 맞아요. 그런 지침이 내려왔어요.
3: 그렇군요. 그럼 이제 조선말을 사용할 곳은 집밖에 없는 거네요. 요즘은 집에서도 일본어를 더 쓰는 것 같아요.
2: 큰일이에요. 열심히 조선말을 배워놨더니 이게 일본말만 하라고 해서 요즘 너무 골치가 아프네요.
3: 선생님, 우리말은 이대로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요?
2: 우리가 있지 않으면 한글은 계속 남을 겁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언어도 사람처럼 기억이 있다.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한 민족이 살아온 방식, 감정, 신앙까지 모두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말을 잊지만 않는다면 언어가 우리 삶의 모든 기억을 되돌려줄 거예요.
3: 그럼 여기서 기도만이라도 우리말로 해도 될까요?
2: 그게 제가 원하던 바입니다.
4: 그럼 오늘은 선생님이 대표 기도해주세요. 우리말로요.
2: 좋아요. 그럼 저의 우리말인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학생이 통역해주세요.
4: 안 돼요.
1: 웃음이 교실을 부드럽게 덮는다. 그러나 그 속에 지켜야 할 것에 대한 본능적인 자각이 스며있다. 조선어 성경 공부 모임. 우리말뿐 아니라 신앙까지 지키기 위한 모임이었다.
2: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네요. 누가 먼저 읽을까요?
4: 제가 읽을게요.
2: 좋아요.
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5: 아니 선생님, 저 이거요.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 부분. 아니 우리말로는 가려지지 않는다가 좀 더 와닿는 것 같은데.
3: 저는 그냥 쉽게 산 위에 있는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라고만 해도 등불 비유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2: 가려지지 않는다도 좋고요. 그리고 숨겨질 수 없다도 좋아요. 그게 말씀을 읽는 힘이에요. 말씀을 각자의 경험에 비춰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반응하는 거죠.
4: 저요. 진짜로 등잔불을 손으로 가려본 적이 있거든요. 와, 손 다 탈 뻔했잖아요. 이 가려지지 않는 빛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저는 확실히 알아요.
2: 좋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런 각자의 해석들을 모아서 더 보편적이면서 정확한 조선말 성경을 엮는 기초 자료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 전체를 각자의 말로 풀어서 써볼까요?
5: 아니, 근데요, 선생님, 얘요. 가라지지 않는다라고 썼어요. 가라지? 뭐야? 보리밭 얘기도 아니고, 이게 뭐야?
4: 빨리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네 글씨는 알아보지도 못하겠다. 한글 맞아?
2: 저기, 근데 가라지가 뭐죠?
5: 에? 아니 선생님 가라지 모르세요?
2: 예?
1: 작은 웃음과 함께 그들은 한글을 지켜가고 있다. 일제치하의 암흑 속에서도 정확하고 명료한 개념을 찾아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은 가릴 수 없는 빛이었다.
6: 헌도우드 선생님, 지금 학생들 사이에 조선어 성경 모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2: 네,

0: 학생들은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신학자로서 저는 당연히 그 과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1: 근데 그런 거라면 일본어로도 가능하지 않나요? 굳이 조선일 필요가?
0: 문제는 학생들도 저도 일본어를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1: 제 말이 그겁니다. 그럼 더더욱 일본어 성경 공부 모임을 하셔야죠.
0: 아시겠지만 신앙을 위한 모임이지 언어 공부를 위한 모임은 아닙니다. 지난번에 일본어 성경으로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한 학생이 요나가 고래를 삼킨 걸로 해석을 해왔더라고요.
1: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나요?
0: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이해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게제 역할입니다. 일본어를 쓸수록 오히려 학생들이 말씀과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1: 그럼 계속 조선어 성경을 사용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경고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조선어 사용을 장려하면 선교활동 전체를 제재할 수도 있습니다.
0: 그들의 언어로 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걸 막는 걸 원하시는 거라면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그건 제 사명이 아닙니다.
1: 에?
2: 언더우드는 방을 나선다. 순간 머리가 핑 도는 느낌에 계단 난간을 붙잡는다. 하나님이 주신 감당해야 할 무게를 느낀다.
0: 주여, 이 또한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겠죠. 저에게 힘을 주세요.

0: 선생님, 불려 갔다 오셨다는 소식 들었어요. 이 모임 괜찮은 거예요?
1: 왜 다들 구겨진 얼굴인가 했더니 소문 듣고 그랬군요. 여러분, 제가 여기 있는 한이 모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와,
0: 주님,
1: 진짜요?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기뻐하실 게 분명하니까요. 자, 그럼 오늘도 예전과 다름없이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나눠볼까요?
2: 저요. 오늘 이 말씀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부분 읽다가 지금 우리 모습 같아서 펑펑 울었어요. 지금 여기에 꼭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 같아서요.
0: 맞아요. 저도 이 부분이 너무 따뜻하고 참 좋았어요. 그래서 이 구절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목소리가 제일 부드럽고 따뜻하잖아요.
3: 아, 뭐야? 나도 목소리 좋거든?
1: 그럼 마지막 14절은 내가 읽을 테니까 앞부분은 돌아가면서 읽어볼까요?
4: 네, 좋아요. 제가 선생님보다 더 따뜻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 자, 요가복음 1장이에요. 요한복음이요.
0: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2: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5: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2: 뭐야, 느끼해.
4: 우와, 정말 너무들 안 해, 그냥! 좀 전에 선생님이 요한복음을 요가복음을 하신 건 아무 말도 안 했잖아.
2: 선생님 말은 다 자동으로 교정돼서 들리거든요.
4: 에? 아, 내 말도 좀 그렇게 좀 들어줘.
2: 계속 읽기나 해.
5: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0: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2: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6: 학생들은 최대한 정확하게 말씀을 읽어내려간다. 그날 언더우드는 설교하지 않았다. 그들과 함께 말씀을 읽었고 그들과 함께 웃었다. 그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고 그 자리를 진심으로 지키고자 했다. 조선의 말이 울릴 수 있도록, 조선의 글이 쓰일 수 있도록, 주어진 삶의 무게를 지고 그 자리에 있었다.
0: 선생님, 이제 14절이에요.
1: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0: 진짜 좋지. 꼭 선물 받은 느낌이야.
2: 목소리 완전 좋아.
1: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FABC 1A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역사를 이어간 사람들 제4화 주어진 삶의 무게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황건, 최웅, 박미숙,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0

0: FEBC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 효 공동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가 꿈꾸는 푸른 공동체, 오늘은 여섯 번째 효도 공동체입니다. 왜 효도 공동체, 왜 효도해야 합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도 기초적인 그런 질문이죠. 왜 효도해야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답을 주고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성경의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효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순리이기 때문에.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고요?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 이 말을 그냥 직설적으로 딱 표현하면 부모님께 효도해라 이 말입니다. 왜 효도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뭐하기 때문에? 옳기 때문에. 옳으니라. 여러분, 이 옳다라고 하는 이 말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자연스럽다, 지극히 당연하다, 순리다.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효도를 잘하면 막 이렇게 상을 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효도를 장려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지만, 자녀가 부모를 잘 섬기는 이 일은 무슨 특별하게 상 받을 일이 아니고,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순리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이 옳으니라 이 말을 이동훈 목사님은 그분의 책에서 정확하게 natural law, 자연 법칙, 자연의 법. 그러니까 효도하는 것은 자연의 순리고 자연의 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종교든 어떤 법률이든 어떤 가르침이든 어떤 윤리든 부모에게 불효해라. 부모를 거역해라.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없고 그렇게 가르치는 법도 없고 그렇게 가르치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어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의 종교나 법이나 윤리나 가르침은 학교에서든 부모에 대해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도해야 된다, 잘 숨겨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이것은 자연의 이치요 그냥 순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행하는 우리 마산 삼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과가 된 지 오래됐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존 칼빈은 부모에 대한 개념을 좀 더 확대 해석합니다. 내 육신의 부모님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교회의 어르신들 그분들이 부모와 같다. 밖에서는 스승과 지도자들이 부모와 같다. 나라에서는 국가 통치자들이 부모와 같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하듯 그렇게 하라라고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확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은 육신의 부모님이 이미 떠난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을 내 부모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면 됩니다. 내 이웃에 연로하신 분들을 내 부모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섬기면 됩니다. 이것이 부모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연의 법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연 법칙을 부여해서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 법칙이 어겨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큰 재난이 닥쳐옵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돕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네, 자전이라 그러죠. 아주 여러분 과학을 잘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1년에 한 바퀴 이렇게 서서히 돌아요. 이걸 뭐라 그러죠? 네, 공전이라 그럽니다.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를 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이런 좋은 봄날 낮을 맞이하게 되죠. 또 나중에는 어둠이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의 자전 때문에 그렇죠. 지구가 1년에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이렇게 쫙 돌도록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좋은 네 계절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돌다가 아이고 머리가 왜 이리 띵해. 오늘은 조금 한숨 자고 돌아야 되겠다. 좀 쉬고 돌아야 되겠다. 돌다가 멈추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어느 나라에서는 캄캄한 밤만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는 계속 태양이 떠오른 그 태양 낮만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는 얼음이 끙끙은 겨울만 되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무더운 여름만 계속 되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부여하신 법칙대로 잘 움직여야 이 세상 만사가 다 질서 가운데 돌아가는 거죠. 만약에 잠시라도 멈춰버리면 큰 재앙이 뒤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공경은 효도는 자연의 이치요 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멈춰버리면 이것을 어겨버리면 여러분 자연의 자연 법칙이 망가져버리면 큰 재앙이 뒤따르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부여해 주신 이 순리를 멈춰버리고 어겨버리면
여러분 우리 인생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재난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기. 아유, 섬뜩하지 않습니까?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고 무시하고 경의 여기고 이런 자식의 눈은 골짜기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이 자연의 순리로 부모 공경 효도를 허락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무시하고 짓밟아버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형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공부하고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의 삶이 윤택하고 기름지고 형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효도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겸비함이 필요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야, 좀 더 나갑니다. 이제 저주를 받는다라.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이 순리를 여러분 잘 순응함으로 저주가 아니라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효도해야 합니까? 두 번째는 이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명령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여기서 첫 계명이니 이 말씀이 신의 법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은 순리일 뿐만 아니라 자연의 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명령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아시죠? 정말 오늘은 뭐 이 각계 전투 뭐 이 훈련하고 너무 피곤합니다. 그래서 그냥 군대 내무반에서 머리를 닫자마자 코를 골면서 드렁드렁 자는데 가장 취약한 시간 새벽 1시에 보초입니다. 고참이 지나가면서 툭 건드리죠. 아이고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저 죽으면 죽었지 보초 못 나가겠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툭 하면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벌떡 일어나서 그냥 장비 챙겨가지고 나가죠. 왜요?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은 내 몸의 상태, 내 기분의 상태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명령에는 오직 복종만 있을 따름이지. 여러분 효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 감정이 이러니까 내 기분이 이러니까 내 지금 형편이 이렇고 내 현실이 이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나의 선택조항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은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명령을 어기면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보면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부터 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첫 번째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에요.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내 이웃에 어떤 것이든 탐내지 말라. 열 번째 계명까지는 여섯 개 계명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계명부터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한 돌판에 함께 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6계명부터 10계명을 또 한 돌판에 새깁니다. 이상하죠?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사람과의 사람 관계의 계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돌판에 새겨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이 돌판에 함께 새긴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에 대한 순종은 곧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부여한 그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처럼 여겨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21장 17절 말씀 보면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살펴봤지만 부모를 경히 여기고 무시하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아, 그래서 참 이 효도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뭐 죽은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그런 종교가 어디 있냐고. 부모도 모르는 그런 종교 믿을 필요 없다고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불교나 다른 세상 종교에서는 윤리, 도덕적인 수준으로 부모 공경, 부모 순종을 말합니다. 효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구약에 보면 부모를 경히 여기고 부모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거역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 사람은 죽여버리라고. 아, 여러분 어느 종교에서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불효하다고 죽여버리라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로 기독교는 효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고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24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어떻게 한다?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제가 왜 지금 이 레위기 말씀까지 이렇게 지금 거론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과 효도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동급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죽이라 그랬는데, 아까 살펴봤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경히 여기고 부모의 이름을 짓밟아버리는 그 자식도 죽여버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해방하는 자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이고 부모를 무시하는 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와 같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님을 잘 섬기고 효도하는 것은 자연의 이치요 순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죠. 잠언 23장 22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효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단 한 번도 야 이놈아 성경에서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그랬잖아. 명령을 네가 어기면 되겠냐? 단 한 번도 이렇게 호통치시는 분이 없어요. 오히려 이것은 거론도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부모님들은 이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간이라도 쓸개라도 빼줄 수 있는 희생을 통해서 끝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죠. 제가 1995년도에 대학원을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원에 들어가서 어느 날 식당에 내려갔는데 큰 대그룹에서 보험 이 포스터를 이렇게 식당에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앞에 가서 이렇게 그 글귀를 보는데 아 마음에 뭉클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글귀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핸드폰 들고 다닐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메모지를 꺼내가지고 너무

가슴 뭉클한 글귀로 열심히 적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니까 그 글이 대그룹, 뭐 그룹은 말할 수 없고 대그룹 보험회사에서 포스트에 적혀있던 글인데 그 글이 여러 책에 인용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글을 인용하는 원조가 저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글이 언젠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입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생애를 너무 잘 묘사를 했어요. 먼저 아버지에 대한 묘사입니다. 29, 14시간을 기다렸어야 자식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신을 믿지 않았지만 당신도 모르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37, 자식이 국민학교에 들어가 우등상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액자를 만들어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아직도 당신의 방에는 누런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43, 일요일 아침 모처럼 자식과 뒤산 약수터로 올라갔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자식이 아버지를 닮았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8, 자식이 대학 입학시험을 보러 갔습니다. 당신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을 했지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53, 자식이 첫 월급을 타서 네일을 사왔습니다. 당신은 쓸데없이 돈을 쓴다며 나무랐지만 밤이 늦도록 네일을 입어보고 또 입어보았습니다. 61, 딸이 시집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딸은 도둑같은 사위 얼굴을 쳐다보며 함박웃음을 피웠습니다. 당신은 나이 들고 처음으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희끗희끗한 머리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시대의 아버지의 삶이었죠. 다음은 어머니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21, 당신은 고개를 두 개 넘어 얼굴도 본 적 없는 김태근 시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32,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렸습니다. 40,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구밖까지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에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했습니다. 62,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고 명절에 고향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에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 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일생을 참 이렇게 짧게 아름답게 요약을 한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효도하라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내 자식이 빛날 수만 있다면 스스로 짙은, 더 짙은 어둠을 자처하는 분들이 우리네 부모님들 세대입니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이고 효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의무와 책임이 아니라 이 희생과 가히 없는 사랑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부모님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가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놓으신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왜 효도해야 합니까? 순리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하고 마지막 하나는
효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뒤따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네가 잘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형통하다는 말입니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잘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사람이 닿는 손마다 뭐가 일이 잘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뒤로 넘어지면,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뒤로 넘어졌는데 황금 덩어리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든 이웃에든, 아, 저 사람은 뭐 일을 맡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여들고 별로 그렇게 뭐 이렇게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뭔가 이렇게 일이 술술술술 풀리고 형통하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그 자녀, 그 후손들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고 평탄한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미안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근거합니다. 혹 정말 내가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들어오고 누구보다도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자꾸 뭔가 일이 꼬입니까? 잘 안 됩니까? 자꾸 힘이 듭니까? 건강은 더 나빠집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부모님과의 관계 가운데 얽혀있는 부분들은 혹 없는지 이미 가고 안 계시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 살아생전 얽힌 가운데 부모님을 떠나보낸 그런 분들 없는지 이미 가고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풀면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가고 안 계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내 이웃의 어르신들을 나를 낳아주신 부모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면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와 복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또 하나는 장수의 복입니다. 잘 될 뿐만 아니라 땅에서 뭐 한다고요? 장수하리라. 이 장수의 복은 오래 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원어적인 더 큰 의미는 흥왕케 된다라는 말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한다, 오래 산다, 흥왕케 된다 이런 말이죠. 이 장수는 또 그 범위가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가문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라고 하는 말이 뜻이 생명이 길다, 계속해서 길어진다, 오래 머문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잘하는 모습을 손자, 손녀들이 보면 그것이 여러분 대를 이어서 흘러갑니다. 아버지가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문이 효도하는 가문으로 길어지고 오래 머물게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녀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애씁니까? 그런데 자녀를 잘 되게 할 수 있는 지름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고 아낌없이 내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자녀에게 하는 절반만 하더라도 내 자녀가 잘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자녀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길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 가문이 잘 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흘러보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장수라고 하는 이 의미는요,

0: 사회적, 국가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오래 산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개인이 복을 받고 가문이 흥왕케 되고 한 나라와 국가가 흥왕케 되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떨 때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작년 하반기부터 늘 푸른 대학을 시작했습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물론 요즘 사회가 뭐 이 구청이나 이런 데서 더 좋은 강사들을 모셔서 더 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과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다르지 않습니까? 먼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좋은 강사들 모셔서 함께 프로그램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올해 59주년을 맞이하고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헌신과 눈물과 희생이 밑거름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세대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음 세대 못지않게 그동안 희생과 눈물로 밑거름이 되어주신 발판이 되어주신 이 부모님 세대를 잘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러해야 하고 교회에서도 그러해야 하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도 어르신들에게 복지정책을 잘해야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 가운데서 밀리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왜 효도해야 합니까? 세 가지. 첫 번째는 뭐 때문에요? 순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뭐 때문이라고요? 명령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 때문에요? 축복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한 주간 내 곁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마산 3일교회 정상률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97-3131번 마산 3일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Chef Edward Lee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6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V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즐거운 목요일,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를 줄여서 세깨랍니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오늘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방송 통해서 예배가 소홀해졌거나 예배 중단됐던 분들, 어제도 이제 퀴즈 했었는데 방학 무교라고 이렇게 보내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다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새끼라 라디오 예배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0: 라디오 예배. 자, 라디오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라디오를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십니까?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 핸드폰 앱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의 장소, 거기가 바로 예배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그냥 듣는 방송 듣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하나님을 잠깐 떠나 계셨다면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시간, 전국 생방송으로 오늘도 진행이 됩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여러분께서 서울 수신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여러분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받게 되는 은혜, 여러분의 신청곡 남겨주시면 제가 라이브 찬양 우리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예,
0: 잘 지내셨어요?
1: 네.
0: 예. 한 오래간만에 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네요.
1: 네, 엄청 오래간만입니다. 예,
0: 오늘도 우리가 여기 안에서는 이제 우리 건반에 또 아는비 자매가 함께 하는데
1: 네.
0: 우리 세 명이서 여기 안에서 이제 찬양하지만 예배 드리지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예배하니까요. 우리의 예배를 동일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줄 믿고 아멘. 나아갑니다.
1: 아멘.
0: 자, 여러분의 받고 계시는 은혜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선교지 충남 공주 정안 7205번, 7037 직장에서 또 택시기사님 6083번, 또 정남진 장흥에서 1881번님 이렇게 또 예배 기대하며 참석한다고 1455번님도 오셨고요. 평택과 인천 남동구에서도 지금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첫 곡 우리가 어떤 곡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 우리 집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1: 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입니다.
0: 네.
1: 저희 교회에서 이 찬양을 매주 전 성도님들이 같이 부르고 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좀 형식적으로 그냥 설교 뒤에 항상 있는 찬양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불렀었다가 요즘에 제가 어떤 개인적인 무슨 사건이 사연이 있었는데 저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많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많이 제 사연을 통해서 조금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0: 네.
1: 늘 했던 찬양인데 약간 새롭게 또 다가오는 은혜가 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선택했습니다.
0: 요즘 그 사건이라는 게 남편 네. 남편 교통사고 그렇죠?
1: 예, 예, 예. 예.
0: 최근에 남편이 이렇게 교통사고가 있으셔가지고 이 삶이 보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가 더 막 깊어지고 간절해지고
1: 네.
0: 찬양이 가사가 또 다르게 느껴지고
1: 네, 네. 예.
0: 지금 남편이 지금 병원에서 퇴원은 하셨어요?
1: 아직
0: 못했어요.
1: 예.
0: 남편이 이 방송 듣고 계시겠네요?
1: 예, 그럴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남편의 아픔이 또 나의 아픔이고
1: 예.
0: 또 힘든 가운데 또 이 찬양이 더 다르게 아마 다가오셨을 것 같네요.
1: 네, 맞습니다.
0: 여러분께서도 지금 기도하고 계시지만

0: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참 더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사에서도 고백하듯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1: 아멘.
0: 근데 어떤 식으로, 예, 어떤 식으로 응답하고 이룰지는 하나님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이야. 우리 마음이 아니라. 근데 우리 마음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치고 어려울 때도 있는데 결국에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신다는 하나님 우리가 붙잡고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에서 항상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에 잠깐 제가 기도하고요.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만 빼고 잠깐 눈 감고 우리 기도하면서 찬양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이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제 마음과 생각은 복잡하고 걱정 근심도 많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1: 아멘.
0: 나아갑니다.
1: 아멘.
0: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특별히 이 새끼라 라디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떠나 있는 분들 혹시 하나님을 좀 원망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하시는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0: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더 신뢰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자, 3시 11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깨라 전국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샵 1069번으로 전국 어디서나 이 서울 수신문자로 여러분께서 받고 계시는 은혜와 여러분의 신청곡 남기시면 좋겠습니다. 신청곡만 남겨주셔도 좋고요. 여러분 그 신청곡에 관한 여러분의 그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때 이 찬양으로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라고 하면서 과거 얘기든 현재 얘기든 여러분의 사연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일산에서 새끼를 항상 잘 듣고 계신다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도 있고요. 지금 김치를 담으려고 준비 중에 있은 서울 강서구에서도 이렇게 또 오셨습니다. 김세희 집사님, 학교가 아니라 방송 통해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가워요. 8544번님 같이 학교 다니시는 분이신가 보네요.
1: 예,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0: 보니까요, 보니까 네. 우리 집사님이 또 학교도 다니시고
1: 네.
0: 교회도 다니시고
1: 아, 네.
0: 가정도 다니시면서 네. 네. 자, 대구에서 7899번님 또 이렇게 오셨습니다. 고흥에서 일시 시작하러 밭으로 이동 중에 라디오 예배를 드립니다. 용인 상하동 가면서 차 안에서 듣고 계시네요. 날씨가 진짜 맑고 딱 좋다고요. 아들 세연이랑 김해에서 듣고 있다고. 그래요. 이 시간에 보면은 오며 가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혹시 우리 집사님 자녀가
1: 11살 예. 초등학교 4학년입니다.
0: 우리 엄마 이렇게 방송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알아요?
1: 네, 압니다.
0: 아들, 딸?
1: 아들이.
0: 아들 어떻게 아들 지금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1: 학교에 있습니다.
0: 학교에서 네. 열심히 4학년?
1: 네. 새끼라 그 로고송 예. 평소에 자주 불러요.
0: 아, 그래요?
1: 네.
0: 엄마가 나온다고 하면서.
1: 네, 네.
0: 그렇구나. 세종에서도 듣고 계시네요. 잠자는 어린아이들, 우리 자녀들 머리맡에서 밤마다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좋아하는 노래였다고. 이게 333장이 이 찬송가가 무슨 곡이죠? 찾아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제목을 좀 적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1691번님도 오셨어요.
2: 운전 대기 중 요양병원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 후 이동 중입니다. 내가 그렸어도 잘 그렸어 만족해하며 함께 웃고 간식 먹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어요. 기쁜 시간이었던 것처럼 잘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꽃들도 찬양 들려주세요.
0: 이거였나요? 이거?
2: 아니요, 그 위에.
0: 그 위에였어요?
2: 아, 어머나.
0: 꽃들도 아. 신청을 해주셨네요.
2: 네.
0: 남편 믿음 성장할 수 있도록 22년 결혼 생활 동안 아유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꾸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전남 진도에서 듣고 있다고 저기 밑에네요. 운전 대기 중에 요양병원 어르신들 프로그램 진행 후에 이동 중에 1691번님. 내가 그렸어도 잘 그렸어 만족해하며 함께 웃고 간식 먹고 축복하는 시간 가졌다고요. 자, 이렇게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계시는 은혜 나눠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출근하는데 지금 광야길을 걷는 것 같다고 우리 2684번님 그렇구나.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신가 봐요. 2684번님도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면서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꼭 위로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이 시간에 또 두 번째 곡 가져오신 곡이 있잖아요.
1: 네. 예수 아름다우신이라는 찬양입니다.
0: 어떤 이유로 이 찬양 선택하셨어요?
1: 저희가 기도하고 뭐 삶을 살아가고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가 높여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
0: 네.
1: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자연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0: 네네.
1: 그런데 그냥 그런 자연의 은혜를 느끼면 이 찬양이 그냥 떠오르더라고요. 만드신 그 자연을 항상 감사하고 네. 감탄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0: 아름다우신
1: 네.
0: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네. 그래요. 요즘 참 말씀하신

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 시각 3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청주에서 듣고 계시네요. 한때 너무 힘들어 지쳐 있을 때 읊조리면서 찬양으로 입술로 고백했다고 하시면서 지금 딱 제가 발견했는데 이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아바 아버지라는 곡을 신청하셨어요. 아바 아버지. 청주에 계신 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데 예. 지금 마음껏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신 감사합니다. 8102번님도 이렇게 오셨고 외근 근무 중에 이동하면서 새끼라를 듣고 계신 6296번님도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 아무에게도 말 못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이 시간에 우리 아빠, 아버지 외치면서 이 시간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바, 아버지.

0: 참 아바 아버지 예전에 불러보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라디오 앱의 시간에는 신청곡으로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던 찬양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니까는 너무 좋네요. 자, 여러분은 어떤 은혜가 있으세요? 많은 곡들 오늘 신청곡 오늘 좀 많이 주시네요. 다 저희가 소화는 못하지만 근데 열심히 열심히 저희가 찬양하면서 여러분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도 같이 열심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야죠. 6437번님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곡 신청해 주셨습니다. 암 수술 후에 병가 중인데 영산에 병문안 오신 선배님 만나 전도하고 헤어지니 새끼라 들린다고 하셨습니다. 9714번님. 좀 본인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든 복음 전하고 전도하려고 애쓰고 계시네요. 자, 6437번님을 비롯해서 혹시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으신 분들 이 시간에 이 찬양으로 우리가 두려움 싹 없애고 하나님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0: 아멘. 이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이요. 저는 예전에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부르기 전부터 저는 참 좋아했거든요. 이 현석주라는 이분이 1집엔가 2집엔가 수록되어 있는 곡인데 원래는 이게 빠른 곡이에요.
1: 아, 그래요?
0: 모르셨죠?
1: 예.
0: 예. 이 빠르게 막 비트 있게 했던 곡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천천히 불러가면서 요즘 시대 우리가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잖아요.
1: 네.
0: 우울증도 많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 찬양을 이렇게 좀 잔잔하게 여기저기서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참 예전부터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이 또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신청한 분이 계시는데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모르세요?
1: 들어본 적 있습니다.
0: 아 맞다. 우리 집사님이 일본에서 네.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1: 예예. 예.
0: 한 10년 전에?
1: 네네. 네.
0: 그러니까.
1: 네.
0: 그러면 모를 수도 있겠네요.
1: 네.
0: 이게 정말 옛날 곡이거든요. 저
1: 아,
0: 어렸을 때.
1: 네. 네.
0: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니? 이렇게 찔림을 주는 그런 찬양인데 예. 다음번에 준비해가지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새끼라 라디오 앱에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아멘, 네. 아멘. 차 안에서 목이 터져라 따라 부른다고. 와, 5166번님. 교회에서 매주 부르던 찬송이었어요. 6437번님. 이렇게 또. 6년의 혈액암 투병 중인 새끼라 왕팬입니다.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항암 치료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고요. 이야, 참. 우리 028번님. 너무 감사하네요. 1504번님도 있네요.
2: 출첵 평택입니다. 배달기사인데 창문 내리고 찬양하며 새끼라 듣는데 신호 대기 중 옆차에서도 새끼라 듣네요. 눈 마주치며 손 흔들며 서로 격려했습니다.
0: 아유, 이런 일도 있군요.
1: 예.
0: 서로 진짜 반가웠겠는데요. 와, 지금 막 서로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1: 예.
0: 찬양하다가 눈 아유, 마주쳤어요.
1: 은혜롭네요.
0: 그러니까요. 지금 저도 사람과의 관계에서 의도치 않게 힘든 시간 보내고 있답니다. 집사님의 찬양을 들으니까 위로해 주심을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더욱더 느끼게 되면서 상처가 치유되는 듯 합니다. 라고 8533번님. 야, 그렇구나. 그러니까요. 집사님 참 감사하죠.
1: 네. 예,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0: 집사님은 하나님을 만날 뿐인데
1: 네.
0: 이 시간 그 목소리를 듣고 본인도 부르면서
1: 네.
0: 올해 2월에 남편이 림프종 진단받고 중환자실에서 2주 동안 사투 벌이다가 하나님 은혜로 일반 병실로 옮기고 지금 4차 항암 후에 집에서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렇게 참 병원에서 참 어려움 가운데 우리 지금 뭐 집사님의 남편분도 사실 병원에서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시겠지만
1: 네, 네.
0: 이렇게 병원에서 이 방송을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1: 네.
0: 우리 1, 2, 4번님도 꼭 힘내십시오.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동탄에서 폰으로

0: 핸드폰으로 세 개라 라디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요. 우리 793 공모님도 오셨고, 아까 이 십자가의 전달자를 신청한 분이 계셨는데 잘 찾지를 제가 못하겠네요.
1: 여깄다.
0: 어디요?
1: 밑에.
0: 밑에 찾으셨나요?
1: 4462님이요.
0: 4462님 예. 한번 읽어주세요. 예.
1: 전남 함평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인 우리 아들 예준이가 새끼라를 참 좋아합니다. 방학 중인 분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소식을 참 좋아해요. 복음 전도에 앞장서는 극동 방송 응원합니다.
0: 예준이의 신청곡 십자가의 전달자. 네. 초등학교 2학년의 신청곡이 십자가의 전달자네요. 와. 이게 초등학생들이 새끼라를 좋아할 때가 있더라고요. 새끼라를 들어볼까?
1: 이렇게. 저희 아들도 불러요.
0: 그래요? 아유, 우리 예준이 고마워요. 예, 고맙고. 혹시 이렇게 이 시간 방송 들으면서 내가 이 곡 옛날에 알았는데 하면서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다시 꼭 돌아오십시오.
1: 아멘.
0: 이 시간에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지만 이 방송을 듣고 있고 내가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시는 분,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두 글자 한번 보내주십시오. 몇 년 방학이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내가 지금 라디오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 저 하나님께로 다시 갈래요,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문자를 주시든지 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꼭 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꼭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어서 다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1: 아멘.
0: 십자가의 전달자.

0: 아멘.
1: 아멘. 아멘. 아, 이게 이제 지금 바울의 고백인데,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 최근에 제가 어떤 연예인 백지영 씨였던 것 같은데,
0: 아.
1: TV에서 이 곡 부르면서 엉엉 우시더라고요.
0: 저도 짤로 본 것 같아요.
1: 네. 자신이 되게 이제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인 중에 괴수 이거 부르시면서 많이 무너졌다고 하시면서 이 찬양을 간절히 부르시는 모습 제가 기억이 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우리도 이제 죄인이고 부족하지만 꼭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0: 보니까 오늘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사연들이 많이 있는데요.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몰래 이어폰으로 라디오 예배를 드리고 있다네요. 7976번님이 2주 전인가 3주 전에 우연히 새끼라 해서 라디오 예배를 드리는 걸 듣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는 기억하고 찾아서 라디오 예배 참석하려고 애썼습니다. 요즘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야, 이게 라디오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시면은 네. 기억하셨다가 또 몰래
1: 감사하네요.
0: 아이고 그렇구나. 저희가 또 이렇게 목요일로 또 바뀌었잖아요. 네. 그걸 또 기억하시고 울산 소중한 교회 이채식 성도님 8190번으로 오늘 처음 오셨네요. 4명 가족 중에 지금 혼자만 믿음을 갖고 계시는데 이 극동방송 꼭 좀 들려주십시오. 가족들 그리고 기회되면 꼭 전화 요청해 주시고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작전을 잘 짜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오게끔 그렇게 하자고요. 우리 학원 세범이가 로고송 잘 따라한다고 우리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로고송 8775번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1: 부모님, 형제, 조카들까지 11명 가족 중 저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쉽지 않네요. 새끼라 들으며 항상 저희 가족이 구원받는 날도 그려보곤 하는데 오늘은 찬양으로 많은 위로를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멘.
0: 와, 11명 가족 중에 혼자만 믿고 계시는군요.
1: 저도 그렇습니다.
0: 아, 진짜요?
1: 예, 저희 친정 가족 중에요.
0: 또 이런 분들이 또 보면은 신앙이 또 뜨거워요. 예.
1: 감사합니다.
0: 아 진짜 아니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보면 혼자만 다니는 친구들이 더 뜨거워요. 뜨거워.
1: 그 간절함이 있어서
0: 그러니까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가족 다 믿고 뭐 오태신앙들은 뿌리는 깊다고 하다지만 뜨거움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감기 걸린 아들 데리고 병원 가려고 학교 앞에서 새끼라 듣고 있는데 기다리는 아들의 이름도 예준이라 급 반가워서 문자를 보내셨네요. 사춘기 정점인 두 아들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길 간절히 아멘. 바라본다고 라디오에서 라이브로 찬양을 드리는 것을 듣게 되니까 뜻밖이라고요. 9035번님도 오늘 처음 오셨습니다. 교대 근무하기 때문에 낮에 집에서 종종 극동방송을 듣곤 했는데 오늘 더 뜻깊고 은혜롭다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직접 소리를 내서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시는 시간입니다. 1대1로 만나는 순간이에요. 자, 순간 이 순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러네요. 진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맡길 때 그때는 슬픔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찬양입니다. 아멘. 이 날마다 찬양 신청곡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시죠.

0: 잠깐만 멈춰봐요.
1: 귀를 기울여봐요. 영혼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0: 새끼라 라디오 앱에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과 또 건반의 아는비자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완산교회 우리 식구인 것 같은데 제가 봤는데 7412번님 우리 완산교회 보석 김세희 집사님 찬양 인도하시네요. 집사님 지경을 넓혀주셔서 많은 무대에서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한다고 퇴근길을 듣고 지금 아름다운 목소리로 부르는 찬양 은혜롭다고 이렇게 또 오늘 오셨네요. 아멘.
1: 감사합니다.
0: 아시는 분이십니까?
1: 왠지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0: 알 것 같아요. 청주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김영주 권사님 방금 전에 초등학생에게 복음 전했다가 그야 엄마에게 좀 어려운 얘기를 들었군요. 아이고 그렇구나. 전도하다 보면 이렇게 또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근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고 지금 새끼라를 들으면서 평안하게 다시 또 이렇게 또 마음을 가다듬으셨군요. 참 감사하네요. 저희 외삼촌 건강에 위험신호가 켜져서 검사 후에 결과 기다리는 중에 어릴 적에는 믿음 생활 잘하셨는데 저는 교회 가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긴 방학 끝내고 주님께 돌아오는 저희 삼촌 꼭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요 우리 삼촌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 다시 만나고 돌아오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1: 아멘.
0: 5452번님 오늘 처음 오셨네요.
2: 3년 전 직장인 괴롭힘과 인권침해로 너무 힘들어 직장을 그만두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제 손을 들어줬지만 시간이 흘러도 용서가 안 되네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직장도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네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0: 아이고 그렇구나. 참 어려운 사연 가운데 이게 하나님이 용서할 마음을 주셔야지 본인 생각으로는 이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용기 있게 또 문자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 신청곡 꽃들도 우리 하나님께 올립니다.

0: 특별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오늘 그 어려움들을 나눠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 꼭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찬양마다 큰 벅찬 감동과 은혜로운 찬양, 위로와 사랑이 듬뿍 담긴 메시지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부산에서 63빌딩, 부산의 63빌딩이군요. 부산의 63빌딩 어딘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우리 택시기사님이시거든요. 보내주셨습니다. 쓰레기 주우러 간다고 지금 1599번님 복음 전하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이렇게 또 선한 행실을 또 보여주면서 해남 땅끝에서도 또 이렇게 듣고 계십니다. 7898번님 외롭고 힘든 눈물뿐이었는데 25년 지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6504번님 7095번님 코로나 시기 온라인 예배 때 가족 찬양으로 불렀다는 곡 참 제목이 없는 것 같아요. 제목이
1: 꽃들도
0: 없죠.
1: 꽃들도인 것 같습니다.
0: 아 꽃들도 예. 얘기하시면서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예배로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 신청곡 이 우리의 앞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양하면서 오늘 라디오 예배 문을 닫겠습니다. 완산교회 김세희 집사님 건반의 아는 비 자매였고요. 저는 김인수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EBC.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입니다.
1: 96년도 2월 달에 제가 이제 군대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청년부 수련회를 여름에 가게 됐습니다. 배구를 조별 경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한 친구가 자기 팀이 실수를 하면 이제 쌍욕을 하는 거예요. 야, 이 XX야, 네가 막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 저놈이 안수 집사님 아들이라고? 어, 저런 놈이 다 있나? 회장님한테. 아,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회장님 가서 좀 얘기 좀 하라고. 하, 냅둬요. 제가 원래 그래요. 아,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녀석을 멍하니 보면서 수련회에 대한 의미 자체가 머릿속에서 막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제안해서 승복아 네가 저 아이를 전도해라 저 아이를 전도해라 네가 가서 복음을 제시해라 계속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오늘 처음 봤고요. 저렇게 쌍욕하는 친구하고 나 별로 관계를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님 계속 네가 전도해라 네가 전도해라 그래서 내가 성령님 그럼 내 조건 하나 다를게요. 제가 제 이름도 알고 동성명도 좀 하고 친해지면

0: 반드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 세 번 정도 성령님이 감동하시더니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수련을 갔다가 한 3주, 2주 흘렀을까? 이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인데 친구 4명하고 5명이 렌트카를 타고 격포로 놀러 가다가 격포 코너길에서 바닥 쪽으로 떨어져서 죽었어요. 5명이 즉사를 했습니다. 교회 광고에 떴는데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수련을 끝나고 3주 있다가 죽게 될 걸 아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지금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해서 세 번을 말씀하신 거죠. 저는 친해지면 동성명하면요, 제가 청년활동 좀 더 하면요 하면서 꺼렸죠. 3주 있다가 죽어버릴 줄 알았으면 제가 빌었겠습니까? 미친 듯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 사진이 지금도 앨범에 끼워져 있고 가끔 앨범을 보다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다짐하곤 합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혼에 대한 감동은 급박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 사진을 볼 때마다 하게 됩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랬으니 어린 자나 늙은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주님 눈앞에 한 영혼은 천하로 보인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광주 새사랑교회 유승복 목사님이었습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60년 전통의 원탕,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께서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나자짐의 DNA를 지닌 대사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미국 독립전쟁이 한창이던 1777년 겨울에 벨리 포지라는 곳은 지옥과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보급은 끊겼고 병사들은 살을 내는 추위 속에서 굶주림과 전염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또 신발도 없어서 맨발에 헝겊을 감은 병사들이 걸어갈 때마다 살이 찢어지고 또 눈밭에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겨울의 어느 날에 한 무리의 병사들이 추위를 피할 요새를 만들기 위해 거대한 통나무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력이 다한 병사들은 통나무를 조금도 움직이지 못한 채 눈물을 흘리며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한 하사관이 팔짱을 낀 채 병사들에게 그것밖에 못하냐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만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수수한 외투를 걸친 한 중년 신사가 지나가다가 멈춰서서는 하사관에게 물었습니다. 하사관 양반, 내가 보니 병사들이 지금 힘이 다 빠진 듯한데 왜 당신은 저 병사들을 돕지 않는 거요? 그러자 하사관은 자신의 계급장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나는 하사관이요. 지휘관이 어떻게 병사와 같이 일을 한단 말이오. 그러자 이 신사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진흙탕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병사들과 함께 더욱더 힘을 내어 소리치며 같이 일을 도왔습니다. 자,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그렇게 화이팅을 외치며 병사들과 함께 무거운 통나무를 겨우겨우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사관에게 말했습니다. 하사관님, 다음에도 도움이 필요하거든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오. 내가 다시 와서 돕겠소. 하사관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신사는 다름 아닌 미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이자 또 훗날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에이미 에드먼드슨 교수가 3년간 기업의 리더들을 연구를 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자신의 상식과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장 뛰어난 성과를 내는 팀의 리더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낮아지는 리더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는 이것을 심리적 안정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리더자가 스스로 낮아져서 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렇게 자신의 실수를 얘기하고 우리 다 같이 해결해보자 그렇게 말하니까 팀원들도 비로소 자신의 실수를 다 말하고 보여주고 또 함께 문제를 고쳐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리더가 뻣뻣하게 군림을 하게 되면 리더도 자신의 실수를 숨길 수밖에 없지만 또 팀원들도 자신의 실수를 숨기기에 급급해지고 결국에 그렇게 숨겨진 일들 하나하나가 점점점 커지게 되고 문제가 크게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낮아짐은 무능함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성과를 잘 내는 아주 가장 강력한 전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놀라운 법칙을 우리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완벽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이 낮아짐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할지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볼 것은 우리가 받은 직분은 예수님께서 주신 엄청난 선물이다. 직분이라고 해서 무슨 굳이 집사, 권사, 장로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 앞에 봉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맡은 그런 책임은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감히 말하건대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고 또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보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니라 우리 각 사람 모두에게 주님께서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가 특히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냥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원어를 이렇게 좀 뜯어 살펴봐야 본문의 의미를 조금 알 수 있는데 전부 다 보기는 어렵고 몇 가지를 좀 보자면 여기 이제 이 분량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분량대로. 이 무슨 의미인가? 이 메트론이라는 의미, 이 단어인데 그러니까 분량대로는 차별 대우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믿음의 분량대로 누구는 믿음이 많으면 많이 주고 누구는 믿음이 적으면 적게 주고 누구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했으면 적게 이런 어떤 차별 대우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분량대로의 정확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각각 사람에게 가장 알맞도록 치수를 잰 맞춤형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신발이라도
그럼 치수가 조금 작으면요, 막

발 아파서 못 신어요. 나 이게 딱 맞아야 돼요. 너무 크면 또 막 헐렁헐렁 해가지고 다니면 벗겨지고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분량이 바로 이거예요. 치수를 맞춘 나에게 딱 맞는 선물을 주신다.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게 지금 어떤 의미냐면 이것은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언약궤를 성전으로 모셔올 때 불렀던 개선가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적군들을 다 포로로 끌고 올라오면서 언약궤를 들고 시온산으로 올라가면서 예수님을 향한 예언적 승리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가?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무력화시키시고 그 놀라운 승리의 전리품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마음껏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물은 차별적인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량대로 믿음이 좋은 사람 많이 주고 믿음이 적은 사람 적게 주고 아니고 정말 우리에게 딱 맞는 치수를 맞춘 아주 자로 잰 것과 같이 나에게 딱 맞는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선물이 도대체 어떤 선물인가? 7절 보니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은혜를 주셨다. 은혜가 무엇인가? 바울은 많은 부분에서 이 일꾼으로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로 표현할 때가 참 많아요. 에베소서 3장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은혜의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내가 일꾼 됐다.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여기서 말하는 은혜의 선물은 이런 의미입니다. 내게 나에게 딱 맞는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 그 선물이 뭘까? 그 선물이 뭘까? 그 선물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힘써 봉사 헌신할 수 있는 직분에 맞는 능력을 주셨다.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은 직분이 시원찮은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사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거 왜 나는 해당 사항이 없죠? 식당 봉사는 왜 여기 없죠? 어디 쓰레기 치우는 봉사는 왜 없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다 해당돼요, 다 해당돼요. 네. 다 해당돼요. 모든 성도는 교회를 세우는 직분을 받았다. 그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어쨌든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11절 제일 처음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단어.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위해 힘써 나아가는 그 직분을 누가 주셨는가? 그가 주셨다는 그가. 그가 우리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의 직분은 교회 직분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딱 맞는 능력을 주시면서 나에게 주를 위해 함께 주님과 동역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서 직접 나를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유는 무엇인가?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지체 한 명 한 명을 온전하게 하고 또 서로를 위해 봉사하게 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이 직분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필요한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필요한 존재, 필요 없는 존재 그런 거 없어요. 교회에서는요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소중해요. 소중하지 않은 지체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새끼손가락 안 쓴다고 오늘 잘라버리고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너무 소중하단 말이에요. 그 엄지손가락 여기가 살짝 이렇게 상처가 났는데 아이고 이거 살짝 상처난 게 이게 일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걸리적거리지 모르겠어. 아주 아파가지고. 사람의 필요에 따라 교회는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버리고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떠한 일을 행하는데 이 일에 이 사람이 필요한가? 필요 없으면 치우고 필요하면 뭐 소중히 여기고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게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직분이 무슨 뭐 교회까지 거대한 일을 하는 게 직분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게 직분이고 그것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고 그것 때문에 그가 예수께서 직접 우리를 세우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교회의 직분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자라고 난 집사인데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소은이도 직분자요. 지하도 직분자, 직분자. 교회 공동체를 위해 너네가 할 수 있는 게 주님께서 능력 주신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직분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직분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위해 헌신하도록 또 직접 임명하시고 또 능력도 주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는 그런 마음 도대체 예수님의 일을 할 때는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가 이 마음가짐이 참 중요하잖아요. 저도 처음 군대 입대했을 때 그 훈련소에서 교관이 충성이라는 경례를 가르치면서 그 이유를 알려준 게 참 기억에 남아요. 너희는 이제부터 개다. 개는 주인에게 충성한다. 너희는 나라에 충성하는 개다. 아니냐? 경례, 충성. 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개의 마음가짐이 군인이다. 10년 전에 목사안수 받을 때 그때 설교했던 목사님이 누군지 기억 안 나도 이 말 하나는 기억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을 위해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결혼을 처음 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여기서 이해해야지 예 그렇게는 못하겠는데요. 그랬다면 이 골치 아픕니다. 이게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이런 처음 마음가짐이 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내게 임명해 주셨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럼 우리가 이 마음가짐을 새롭게 가질 수 있단 말이야. 그 예수님의 마음가짐이 무엇이냐? 바로 낮아짐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게 이제 또 좀 어렵죠.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충실히 살려서 좀 쉽게 풀어서 읽어보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은 원래 하늘에 계셨던 분이 이미 이 땅의 가장 낮은, 가장 깊은 밑바닥까지 내려오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높은 곳에 계셨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던 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가 무엇보다 값진 것은 예수님 그저 하늘에서 하늘의 능력으로 천사들에게 손가락으로 그냥 명령 까딱까딱 명령만 해가지고 그렇게 승리하신 게 아니라 그분은 친히 방이 없어서 냄새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비천한 갈릴리 나사렛에서 몫으로 일을 하셨고 소외되고 병든 자들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결국 십자가 지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종의 형체로 오셔서 결국에 종이 주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종으로 죽으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결국 우리의 직분의 의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종으로서 섬기고 낮아지는 직분이 바로 우리의 직분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해서 이 온전하게 하다가 이 직분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온전하게 하다 이게 이제 동사로 하면 카타르티조라고 합니다. 이걸 언제 어느 용법에서 쓰냐면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 그들이 찢어진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 깃다라는 게 이 카타르티조예요. 깃다라는 행위. 그리고 뼈가 어긋나서

탈골돼서 그 탈골된 것을 제자리로 맞추는 것을 이 카타르 티조라고 합니다. 이 카타르 티조는 뭐냐면 뭔가 잘못되고 부서지고 찢어지고 망가지고 엉망이 된 것을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처음 예수 믿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구별된 성도라고 해서 다 온전하지가 못하단 말이에요. 찢어지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엉망진창이고 성격 막 성격이 그대로 안 변하고 막 뭔가 뭐가 나고 사납고 근데 그것을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하게. 이게 이 직분자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12절 다시 봅시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뭔가 연약한 성도가 막 상처 많고 자존감 낮고 막 뭐가 문제 있고 그런 성도라고 해서 에이 교회에서 뭐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교회 사역은 이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역이라는 이게 각 사람에게 그래서 각 사람 모두가 다 직분자라는 아니 소희 언니가 울고 있으면 괜찮아 하고 토닥토닥해주면 직분자요 직분자 뭐야 발로 차면 직분자가 아닌 거고 그런 상처받고 문제 있고 고통받는 성도를 어떻게든 온전하기 위해 애를 쓴다. 에이 쟤는 집어치고 에이 쟤는 필요 없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야. 그건 직분자가 아니라는 거야.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에이 이 사람 필요 없고 이 사람 필요 없고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스톱하고 이 사람. 언제까지 그를 돌봐야 되는가.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할 때까지. 봉사라는 뜻이 뭐냐면 디아코니아, 먼지 통하다, 뭐 통과하다, 뭐 그런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봉사, 성경이 말하는 봉사는 뭐냐면요, 먼지를 일으키며 서둘러 달려가 돕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먼지를 일으키며 무슨 일이 있으면 동네 저 산도 뭐 불구이 하듯이 뭐야 이게 아니고 빠다다다다다다 교회 봉사가 바로 이게 봉사입니다. 남일 생각하듯이 하는 게 아니에요. 즉 자신만 생각하고 연약하고 상처받고 문제 많고 고통스러운 그런 불완전한 성도를 옆에서 어떻게든 챙겨주고 도와주고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성도가 결국에 힘을 얻고 예수의 능력을 얻어서 나중에는 막 결국에는 먼지를 일으키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먼지를 이렇게 다 달려가는 그 정도까지 세우는 게 바로 이게 바로 직분자의 사역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쟤는 뭐 성격이 엉망이라 아웃. 쟤는 뭐 뭐가 엉망이라 아웃. 그건 아니에요. 그건 교회 사역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왜 주님이 십자가를 뭐 잘생긴 사람, 키 큰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위해서만 십자가 위해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게 바로 십자가 사역이에요. 십자가 사역이 뭐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위대한 사역이 아니라 그것만을 외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한 영혼 붙잡고 옆에서 끌어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통 계단이야. 우리 젊은 친구들이야 뭐 한 발로도 뛰어다니지만 그래서 제가 가만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좀 다리가 아프신 분들은 어떻게 올라오나.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이 필요해. 그래서 옆에서 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해. 교회 예배도 못 드려요. 그럼 이제 뭐 이게 지금 땅 파가지고 지금 밑에 바위가 큰 게 있어가지고 땅도 못 파요. 땅 파가지고 뭐 엘리베이터 하나 못 만듭니다. 이게 우리의 사역. 뭔가 부족한 자를 어떻게든 끌어주고 어떻게든. 예수님의 사역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신 게 아니라 먼지나게 이 땅으로 달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먼지가 좀 납시다 그래서. 멀뚱멀뚱 쳐다보니까 먼지가 났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사역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서로를 온전하게 해서 모두가 다 먼지나게 막 달려갈 수 있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 낮아짐의 사역을 감당하고 다른 형제 자매 온전함을 위해 어떻게든 옆에서 힘쓰고 헌신하고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 그렇게 서로를 섬길 때에 그렇게 교회 공동체는 섬기는

공동체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가? 1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규모가 커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성장은 이렇게 성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그렇게 낮아짐을 배워서 낮아짐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될 때 한 명 한 명이 그렇게 이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섬기며 온전한 사람을 이룰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게 바로 교회 성장입니다. 이게 바로 큰 교회예요. 이게 바로. 큰 교회가 규모가 큰 게 큰 교회 아니라. 아, 가끔씩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작은 교회,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이러는데, 아, 우리 큰 교회라니까!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실천하는 교회가 큰 교회다. 작은 교회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게 바로 큰 교회입니다. 이게 바로 성장하는 교회예요. 성장하는 교회. 큰 교회. 뭐 규모가 그럴 겁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그냥 교회는 멀쩡하고 크고 한데 전부 다 나 먼저 자기 개인주의 막 자기 막 먼저 위하고 대접받으려고 하고 다 애매하고 다니고 막 그 작은 교회 작은 교회 규모 큰 작은 교회 근데 막 발벗고 나서고 먼지 일으키며 다니고 막 큰 교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교회가 큰 교회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교회는 이런 교회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은 아기들은 다 받아 먹으려고만 하잖아요. 엄마 뭐 해줘. 근데 성장한 사람은 어떡합니까? 내가 이제 챙겨주는 사람이 된다고.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자식 놓고 살다 보면 부모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 교회가 성장한 교회. 누군가를 챙겨주고, 위해주고, 감싸주고. 그런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자라신 그 성장하신 그 정도까지 자라나는 교회. 예수님, 까지 수준까지 자라나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을 바울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이 서로를 돕듯이 오른손이 왼손 너 경쟁자야 없어져 하면서 왼손을 자르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 서로를 돕듯이 각 교회 지체체가 다 연결되어서 서로를 도울 때에 그 몸은 계속 자라난다. 성장한다. 특히 사랑 안에서 마지막 부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스스로로 번역된 헤아우투는 그 자신을 이란 의미도 있지만 서로를 이란 의미도 있어요. 문맥으로 따져야 되는데 문맥으로 따지면 서로를 이라고 이해하는 게 문맥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서로를 세운다. 여기서 세우는이라는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집을 지을 때 벽돌을 쌓는다 그런 뜻인데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교회는 사랑 안에서 서로의 집을 짓는다. 서로의 벽돌을 쌓아준다. 이게 큰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남편 승진했다 그러면 축하해 하고 뒤에 가서 에이씨 지만 잘났나? 우리 아들 요번에 대학 거기 갔어. 축하해. 뒤에 가서 아이고, 잘 났다. 취업이나 잘 되나 보자. 이게 아니라, 이건 작은 교회. 큰 교회는 서로의 집을 지어주는 거. 진짜 잘 된. 제가 보니까요, 잘 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잘 돼요. 이게 놀라운 어떤, 이 하늘의 어떤 기준인 것 같아요. 막 사람은 주변 사람은 잘 되면 막 배 아프잖아요. 나는 이 모양인데 왜 주변 사람만 잘 되나? 근데 그렇지 않아요. 주변에 잘 된 사람이 있으면요, 다 그 덕을 내가 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보면 잘 된 사람은 다 쳐내 배 아파서 아우 배 아파 쳐내고 그 다 안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 이게 어떤 하늘의 원리가 있나 봐.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가 잘 되면 다 축복해줘야 돼요. 저도 막 이렇게 막 제 후배들이 이제는 이제 제 후배들이 이제 막 담임 나가더라고. 막 큰 교회 담임 나가요. 난 축복해져. 난 진짜 진심으로. 예. 한때 배 아플 때 한때 있었어. 배 아플 때. 배도 안 아파요, 지금. 아, 난 왜냐면 난 너무 충만하게 너무 좋고. 아니, 뭐 그 친구 나름대로 그게 있고. 옛날에는 약간 배가 아팠는데 요즘 배도 안 아파. 축하한다고.
진심으로

0: 예전에는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랬다가 에이씨 이런 적이 한번 있었어요. 예, 그랬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예,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 친구가 잘 되면 나도 잘 되고 얼마나 좋아요. 이걸 진짜 성장하는 큰 교회는 서로의 집을 지어주는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직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원래 목사가 제일 남 섬길 줄 몰라요. 받을 줄만 알고. 원래.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너무 찔렸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이 설교를 하는 게 맞나? 뭐 서로를 섬기네, 낮아지네. 이 얘기를 내가 하는 게 맞나? 고민 많이 했어요. 찔리는 마음으로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과연 잘 섬겼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찔려서 참.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낮은 이곳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목사라고 좀 뭐 거들먹거리고 그러진 않았나? 부끄러운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 조금 더 낮아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에 왔으니 로마법을 따라라. 교회 왔으니 교회법을 따라라. 그게 아니죠. 교회 왔으니 교회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더욱더 낮아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높은 곳에 있지만 산 위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다 낮아져서 그 누구나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직분입니다. 직분자로서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마산 충만교회 전혜권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606-8165번 055-606-8165번 마산 충만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가의 샘 목요일 진행을 맡은 테너 정태성 집사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찬양은 M2PS 콰이어의 찬양의 심포니입니다. 이 곡은 다양한 음색과 하모니가 어우러져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하나의 심포니처럼 표현한 곡인데요. 우리의 삶과 마음이 모두 찬양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풍성한 화성과 감동적인 울림으로 들려지는 이 찬양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시편 121편 내 눈을 들어 산을 향하네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깊이 있게 담아낸 찬양곡입니다. 서울 모테트 콰이어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He is our peace입니다. 평화의 왕, 사랑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막힌담을 허시고 모든 염려 다 맡아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참 평화와 참 사랑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싱어즈의 음성으로 들으시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들으실 찬양은 호산나 싱어즈의 믿음의 가정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모든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감정교회 정태성 집사였습니다. 샬롬.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 교회배 통영시 테니스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55-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현혜성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18개 시군 20개 기독교연합회 초청 2026 제16회 목사 장로 탁구대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경남 지역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혜주원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귀여운 것에 약할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아기 동물의 둥근 얼굴, 큰 눈, 작은 코 같은 특징은 사람의 보호 본능을 강하게 자극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취향이 아니라 인간이 돌보고 반응하도록 돕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강아지 사진을 보면 괜히 한번 웃고 아기 웃음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스르르 풀어집니다. 심지어 귀엽다는 말 한마디에 피곤했던 얼굴이 잠시 밝아지기도 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를 돌보는 존재로 지으셨어요. 누군가의 약함에 반응하도록, 작고 연약한 것에 마음이 움직이도록 말이죠. 그렇게 보면 귀여움이란 건 우리 안에 있는 따뜻함을 깨우는 하나의 신호인 것 같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강한 것, 빠른 것, 큰 것에만 반응하려고 하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성과, 빠른 속도나 효율성. 그런데 하나님은 연약한 것에도 눈길이 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설계해 두셨습니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생명 하나에도 마음이 움직이고 누군가의 미소 하나에도 하루가 달라지는 거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지금 조금은 마음을 부드럽게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품고 또 나 자신에게도 조금 더 따뜻해지는 시간. 우리 안에 이미 심어두신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켜보는 이 저녁이 되길 바라며 5월 14일 목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생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디사이플스의 목마른 사슴이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어요. 먼저 극동방송 어플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곡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출석 단어 한번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한 주 라이브였죠. 라이브, L-I-V-E.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잊혀지지 않고 마음에 라이브로 새겨지길 바라며 출석 단어 라이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영어로 L-I-V-E로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출석 단어 보내주셔야 출석 인증도 되고요. 오프닝 원고도, 오프닝 내용도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빠지지 않고 라이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 글로우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미션에도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데일리 미션 한번 만나봐야겠죠. 오늘은 목요일, NNC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NNC 미션. 자, 바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 예, 내일.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5월 15일 스승의 날이죠. 우리 추억 속의 스승님들, 또 그 시절 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또 우리 삶의 스승이신 예수님 등 많은 스승님들이 있잖아요. 그 우리 스승님들의 기억을 떠올리며 스승으로 이행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승의 날을 앞둔 오늘의 NNC 미션, 스승으로 이행시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출석 인증도 하고 미션도 참여해서 선물까지 받아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스승 이행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출석해주신 우리 9507 이병진님, 우리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안녕하세요 피디님 하시면서 라이브 출석 단어 남겨주셨고요. 2850 이병욱님, 헐, 차 정리하고 있는데 미니 피디님 목소리가 나오네요. 퇴근이 늦어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아우, 세상에, 이 퇴근 늦는 것만큼 이 마음 아픈 게 없는데요. 예, 어서 퇴근하시죠. 더 늦으시면 안 됩니다. 네, 어서. 칼퇴 못하셨지만 어서 퇴근하시죠. 예, 우리 4522님도 문자로 라이브 남겨주셨고요. 4833님도 우리 오늘도 은혜 가득한 하루 되셨나요? 은혜 가득한 방송 감사합니다. 피디님 파이팅이라고 우리 출석 단어 라이브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이병욱님은 우리 하라는 대로 잘 안 하세요. 항상 우리 라이브가 아니라 LOVE, LIVE가 아니라 LOVE를 남겨주셨습니다. 아, love를 남겨주셨는데 그 사랑 가득 담은 그 마음 맞죠? 예, 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출석 단어 라이브 남겨주시기 바라고, 오늘 NNC 미션 스승 이행시, 스승의 날을 앞두고 스승 이행시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자와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행시와 또 출석 문자, 출석 단어 보내시는 동안 찬양 듣고 오죠. 어제 2053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찬양인데요.

자,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라이브 계속해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N행시 미션 스승입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스승 이행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생방송 은혜의 충전 라이브 충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찬양 두 곡, 여러분 10의 성령이 오셨네, 그리고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토미 워커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 찬양이 정말 이 힘이 넘치고 또 이 우리가 퇴근하는 이 길에 우리에게 에너지를 막 뿜뿜 충천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찬양이었어요. 자, 오늘 목요일 N행시미 시연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스승으로 이행시 만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뭐 재밌고 센스 있는 내용도 좋고 은혜로운 내용도 좋고 우리의 선생님들, 우리 스승님들을 떠올리며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문자와 댓글로 계속해서 스승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또 눈에 띄는 이행시들이 좀 있는데요.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2850님, 우리 이병욱님께서 스, 스머프

손목은만 대장이면 안 돼요. 네, 보기 흉합니다. 예. 골고루 상체, 하체, 상하체 잘 해야죠. 예. 잘하고 승모근까지 대장인 우리 튼튼 스머프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9507님, 승. 승전가를 부르네요. 라고 이행시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우리 0720님, 우리 차병경님께서, 충디님, 막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고 이제서야 함께 합니다. 라이브 늘 주안해서 행복하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항상 이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찾아와 주신 우리 0720님도 인사를 남겨주셨고, 충디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불러주고 계세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도 엥? 충디가 뭐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제 새로 생긴 닉네임인데요. 한 2주 정도 됐나요? 네. 충전, 우리 은혜 충전 라이브죠. 김충전, 그리고 은혜 충만 라이브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충만, 그리고 김충청, 저는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김충전, 김충만, 김충청, 충디가 저의 새로운 닉네임입니다. 앞으로 충디라고도 불러주시면 되겠어요. 자, 0408님도 라이브 출석 단어 남겨주셨고, 7878님, 스승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인 줄 알았지만, 시작 좋습니다. 승화된 그리움이 가슴 깊이 사무쳐 불러봅니다. 선생님! 이거 뭐 한편에 시가 나왔는데요. 스치듯 지나가는 인연인 줄 알았지만, 승화된 그리움이 가슴 깊이 사무쳐 불러봅니다. 선생님! 우리 생각나는 선생님들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떠오르는 선생님이 있으신데, 우리 내일 스승의 날을 맞아서 한 번씩 또 우리 선생님들께 연락 한번 드려보시면 좋겠습니다. 9139님도, 처음 보내보네요. 라고 세상 문자 남겨주시면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네. 라고, 우리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이행시도 받아봤고요. 9507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지금 냉장고 정리하면서 들어요. 너무 힘드네요. 냉장고 정리가 또 하루 날 잡아서 해야 되잖아요. 이거 굉장히 힘들고 고된 작업이거든요. 예. 하지만 우리 은혜 충전 라이브와 함께 조금이라도 힘을 얻어서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 수분 보충 만땅했어요. 화장품 선물 발랐어요. 여러분 들으셨나요? 수분 보충 만땅이시랍니다. 예. 이 화장품이 그렇게 좋은 화장품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리는 화장품. 매일매일 출석 단어 남겨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 이번 주 열심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4352님도 스승 이행시 보내주셨는데, 일단 사과를 하셨어요. 이행시 끝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하셨어요. 스님은 승려. 죄송합니다. 네. 임팩트 있었습니다. 좋아요. 죄송합니다까지 이행시로 볼게요. 4352님의 이행시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출석 단어와 그리고 이행시, 스승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 시간에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을 잠시 듣고 저녁 6시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특별한 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죠. 은혜 충전 초대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끝곡은요. 어제 2449님께서 신청해주셨던 찬양인데요. 박신아 콰이어의 인도하심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7장 8절부터 14절까지를 본문으로 대신할 수 없는 부모 공경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어버이날을 맞으면 늘 생각나는 노래가 있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 어머니 마음의 유래를 찾아보니까 그냥 어머님을 생각해서 머리로 생각해서 쓴 글과 곡이 아니라 깊은 사연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사연을 듣고 이 노래를 들으니까 더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일제시대 때 이 흥렬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일제시대지만 기독교 신앙을 가진 독실한 어머니 밑에서 찬송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나 봐요. 찬송을 많이 들으니까 음악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음악 공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당시에 뭐 어디 가서 공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일본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어렵게. 호러머니가 유학 간 아들을 뒷바라지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밤낮으로 바느질 일을 하고 남의 집사리를 하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아들에게 편지가 온 거예요. 어머님, 제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더 이상은 공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곡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 다 피아노 쳐가면서 공부를 하고 음악 공부를 하는데 저는 피아노가 없어서 더 이상은 공부를 못할 것 같습니다. 편지를 쓰니 받은 어머니가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고생해서 몇 년간 이제 돌아오면 훌륭한 음악 선생님이 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못한다고 하니 어머님이 답장을 씁니다. 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어떻게 해볼게 하고 이제 답장을 줘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 아니 보통 때도 바느질 일이며 남의 집 일이며 하는데 돈이 어디서 나겠어요. 그 당시에 피아노가 한 400엔, 500엔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그게 10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가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싸요? 비싸기도 하지만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당시에 피아노가. 어머님이 보통 일하는 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밤낮으로 어딜 다니냐면 산에 다니면서 솔방울들을 모으는 거예요. 솔방울을 모아서 얼마나 돈이 되겠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이 모아서 많이 모아야 그게 돈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불쏘시개로 솔방울들을 또 사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밤낮으로 솔방울 모아서 1년 동안을 다 메꿔서 드디어 아들에게 이제 그 피아노 살 수 있는 돈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 후로 아들이 그 어머님의 눈물겨운 사랑에 힘입어서 음악 공부를 마치고 이제 처음으로 자기가 작곡한 노래는 어머님을 위해서 지어야겠다 생각하고 지은 작곡이 어머님의 사랑이라는 곡에다가

더 훌륭한 우리 양동주님의 시를 가사를 붙여서 만든 노래가 어머님의 사랑이에요.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저 이제 3절까지 했지만 1절과 3절이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인간은 거룩한 것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거룩하다고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거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성경은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은 단순합니다. 예, 쉬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희가 공경하냐? 하나님을 너희들과 예배하냐?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똑같이 여겨지지 않는 이 세대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무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왜 너희는 자꾸 이상하게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 공경을 잃어버린 세대에게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 옛날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시대가 변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비신앙인 거예요. 이것은 여건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건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하고 말고 싶은 많은 사람이 말아서 되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예수님이나 사도들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그것은 외식이고 헛된 경배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린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은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줄 알고 동일하게 잘 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가복음 7장 7절입니다. 또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가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당시 사람들이 어땠길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당시에는요, 언젠가부터 구약에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르반은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사람 섬기기를, 부모님 섬기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벌 받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님도 섬기기에는 뭔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사람에게 하지 않아도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은 제도가, 이상한 제도가 생겼어요. 고르만,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다른 것을 안 해도 용납이 된다고 하는 사람의 아주 이기심에서 나오는 자기 정당화하는 이런 제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부모 섬기기를 점점점 소홀히 하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이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너희가 만들어 온 이런 전통으로 하나님께 드림이 되고 하나님을 먼저 섬겼습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부모님을 똑같이 공경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님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자기 합리화예요. 성경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핑계인지 착각인지 무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부모에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는 넘어갈 수 있다.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감동하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복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성경에 나오는 특징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기 전에 사람에게 감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엉뚱한 사람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만 감동시킬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성경에서는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 정말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고 사람이 보길 때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고 사람이 볼 때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고 사람이 볼 때 믿음직한 사람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자꾸 분리해서 생각하니까 이상한 신앙과 전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면 다 되겠다. 어디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 세대가 그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르반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 공경과 부모님 공경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곳을 여기시고 하나님과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13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 말씀 중에 안타까운 게 뭡니까? 고르반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 보니까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나는 하나님께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잘했는데 그것 때문에 집에서는 못합니다. 부모님께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자녀 세대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죠. 직장만 하기가 너무 힘들죠. 또 직장 다니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공경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자녀들도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어른들이 너무 자녀를 배려한다고 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께 정말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킬 기회를 사실 주고 있지 않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 생각한다고 해서 너무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보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도 되는 자녀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쁘니까 오지 않아도 된다. 없으니까 나는 용돈 필요 없다. 너희 자식들에게나 잘해라. 아무것도 사오지 마라. 애들이나 사줘라. 처음에는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가면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할까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을 정말 그렇게 소홀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이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찾아오겠다라면 오라 그러시길 바랍니다. 사드린다 그러면 사오라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된다니까. 어버이 주일은 자녀를 일부러 많이 데려오셔야 돼. 예. 부모님들이 애들 고생하는 거 안타까워서 괜찮다, 놔둬라, 나중에 해라. 부모님 기다려줍니까? 좋은 옷 입을 때가 있어요. 몸이 편찮으시면 좋은 옷을 입고 다닐 때도 없어요. 입을 수도 없어요. 입어도 폼이 나지 않아요. 서울에 우리 아들이 할머니랑 같이 지내고 있거든요. 어버이날인데 할머니에게 뭘 해드리고 싶대요. 할머니가 자꾸 하지 말라 그런대요. 야, 취업하면 해라, 나중에 해라. 아니야. 너도 용돈도 없지만, 너가 일하는 것도 아니지만 이 3만 원이라도 깨끗한 봉투에 넣어드려서 너랑 같이 식사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할머니 친구들이라고 커피라도 드시라고 드려라. 가르쳐요. 걔가 뭐 지금 뭐 일합니까? 지금 학원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집에서 뭐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마음이 있을 때 안 하게 하는 게 성경적인 게 아니라 하게 하는 게 성경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문제예요. 자꾸 하지 말라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괜찮다 그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옛날 조선시대에 숙종임금시대에 이런 일이 있더라고 해요. 임금님이 이제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가끔 이제 나오잖아요. 백성 있는 마을로.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서 임금님이 우리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그 소리가 드니까 집에 어떤 병약하고 이제 나이가 많으신 이제 노모를 모시고 있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어머님이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내 평생에 임금님 용안을 한번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옛날에 임금님 얼굴 보는 게 무슨 하나님 얼굴 보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효자 아들이, 예, 어머님, 제가 임금님이 지나가는 그날에 어머님 모시고 가서, 업고 가서 임금님 얼굴 볼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임금님 행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을 업고 가서 언제 오시나 걔 하루 종일 기다리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임금님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있지만 어떤 아들이 늙은 노모를 업고 참 땀을 뻘뻘 흘리며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특합니까? 저 아들이 어떤 사연으로 어머님을 업고 이렇게 왔느냐 물어보니까 신하들이 다 알아가지고 이렇게 효심이 지극한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아들에게 상을 내리라 하면서 쌀 열 가마니 하고 이 고기를 이게 선사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옛날 얘기는 꼭 효자가 있으면 누가 있어요? 불효자가 있어요. 그 동네에 불효자가 있는데 이 이야기 효자가 이게 상을 크게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예, 자기가 열이 받는 거죠. 아, 우리도 어머님이 있는데, 나도 어머님이 있는데, 아, 나도 상을 받을 것인데 놓쳤구나 하면서 다음에 임금님 오면 나도 상을 받으리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다시 한번 또 행차하시는 날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그날 이 불효자 아들이, 어머님은 임금님 얼굴 보고 싶다고 하지도 않고 어머님이 아프시지도 않는데 억지로 추리하게 양 어머님을 입히셔가지고 입혀가지고 등에 업고 고생하는 것처럼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서 있는 거예요. 마침 임금님이 지나갑니다. 임금 지나가면서, 야, 이 마을에는 지난번에 왔을 때도 어머님을 입고 업고 나오는 효자가 있더니, 야, 이 동네는 효자 마을인가 보다. 저 아들에게도 상을 내리라 그랬다라는 거예요. 했더니 이 동네에 소문 났잖아요. 불효자라는 게. 그러니까 신하들이 알아보고, 임금님, 저 아들은 효자가 아니라 불효자라고 소문이 난 아들입니다. 지금 어머님이 편찮으시도 않는데 편찮은 것처럼 저렇게 생색내기에서 어머님을 업고 나온 것입니다. 저 아들에게는 상이 아니라 벌을 내림이 마땅한 줄 아래오. 이렇게 했는데 참 임금님이 참 해안이 있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효도를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귀한 것이니, 잘하는 것이니, 좋은 것이니 상을 내리도록 하여라 했더라는 것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임금님이 정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효도는 흉내를 내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흉내나라는 말은 나쁜 뜻 같잖아요. 근데 좋은 뜻으로 보면 닮아간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닮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닮기 위해서 흉내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천성이 얼마나 거룩해서, 천성이 얼마나 선해서 있는 것대로 살면 선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거룩과 예수님의 믿음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흉내내며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좋은 것을 흉내내는 거예요. 특별히 좋은 일, 특별히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흉내만 내어도 좋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흉내 낼 수 있는 효자 효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쁜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선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친구 때문에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선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은 선해요. 그런데 하는 일은, 아,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야.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내가 원하지 않는 마음이 또 있다고요. 그럴 땐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선하지 않더라도 선한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룩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잖아요. 나쁜 것인데 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물에 있다 보면 나도 검어지는 거예요. 나도 악해지는 거예요. 나도 나쁜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저는 선했거든요. 친구 때문에 나쁜 일 좀 해본 적 있다니까요. 슈퍼 가서 뭐 가져가면 된대. 먹을 거 많다고 괜찮대. 이 집 부자라고 괜찮대요.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나중에 깨닫고. 나는 선하고 싶은데요. 같이 그 일을 하고 있으면 선한 사람이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할 수 있도록 사랑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일이고 우리 자녀들이 진짜 영적인 복을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이고 십계명이고 신약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도들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부모님은 말씀과 어긋나게 괜찮다, 안 해도 된다, 나중에 해라고 하시냐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0: 1절, 2절, 3절은 어버이 주일만 되면 많이 알고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이지만 여전히 실천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자녀들이 진짜로 영적인 복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 부모가 잘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영적인 그 깨달음과 진리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부모님도 믿음의 본을 잘 보이실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되고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시기를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복되고 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를 내어서라도 따라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은 부모 공경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 아무리 잘하는 것, 아무리 교회에 잘하는 것, 그것으로 부모 공경을 대신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복되고 은혜되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또 공경을 받는 모든 우리 부모님 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자녀가 되고 어른이 되고 교회가 되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온전한 교회의 성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공경과 우리 부모님의 공경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창원제일교회 김덕주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75-9470번 창원제일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에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창원 한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진수 목사입니다. 예.
2: 극동방송 설립 과정에서 한빛교회와 얽힌 이야기가 있나요?
1: 이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윤희구 목사님이 설립의 산파 역할을 하셨던 분이신데 1993년도에 창원 극동방송 설립 추진 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이제 처음 위원장을 이제 우리 윤희구 목사님께서 맡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서울에서 남편들이 직장을 따라 이 창원에 이주해 오신 몇몇 여성도 분들이 이것을 알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93년도에 설립을 이제 국가에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5년 5월 29일에 창원극동방송국 설립허가 촉구대회를 열려고 다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준비하는 그 타이밍에 서울에서 김장한 목사님께서 급하게 연락 오셔서 청와대에 허락이 났다고. 그래서 설립허가 촉구대회를 열려고 현수막까지 다 준비했는데 촉구라는 말을 빼고 설립 감사 예배로 이제 현수막을 바꾸어서 그렇게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창원 극동방송국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1996년 3월 16일 개국 방송을 하게 됐고요. 고전에 3월 10일에 극동방송 시험 방송에 한빛교회가 아마 전파를 처음 탔던 것 같아요. 저희 한빛교회로서도 그 일을 굉장히 우리 역사 속에 한 페이지로 기록될 만큼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 후 경남 교계와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 창원 극동방송이 세워지면서 일단은 교회들 간의 연합이 아주 활발해졌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어떤 영적 교제가 많아졌고 또 시간들마다 이제 우리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면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언제든 자유롭게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보이지 않게 아마 우리 성도들 영적 성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0: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성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네. 이 참여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 창원의 교회들을 활성화시키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방송을 듣고 또 회심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자기는 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후원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30년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큰 일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1: 앞으로 극동방송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바라시나요?
0: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신앙 전파가 굉장히 어려워져가는 시대고, 그런데 사람들은 방송 듣는 것은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오며 가며 차 안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창원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믿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돼야 되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아, 이 방송을 들으니까 굉장히 유익하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사람들 세상 속의 관계나 살아가는데 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회들 연합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믿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 들어서 굉장히 유익하다, 종교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이제는 세상 속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는 방송국이 되면 좋지 않겠나.

여러분 잠시 놀라셨죠? 네, 1부의 오프닝이 나갔습니다. 네, 2부 오프닝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충전 라이브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피아워십의 실로암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출석 단어 그리고 이행시 미션 계속해서 2부에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라이브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행시 미션 스승입니다. 스승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자,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피아워십의 실로함으로 출발했습니다. 어떠셨나요? 2부 첫 곡부터 에너지가 마구마구 충전되셨습니까? 네. 아, 2부에서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부에도 선물 미션 계속되고 있습니다. 등산화 선물은 오늘 스승 이행시 미션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는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산삼 스틱 우리 당신만을 위한 노래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은 노래 매일 한 분씩만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음원 공장장 미니 PD 충디가 여러분의 스토리를 담은 멋진 노래를 만들어 드리니까요. 당신만을 위한 노래 참여합니다 라고 남겨주시면서 그 내용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 이어서 2부에도 많은 분들이 입장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4833님도 2부 라이브 입장이라고 남겨주셨고 7876님 우리 여수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강정혜님이신데요. 찬양 임재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따라 살아가면 마음이 편하고 좋은데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하, 이게 참 마음처럼 쉽지 않죠. 예, 저도 그렇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그럼에도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7876님 임재 찬양 신청하셨는데 오늘 2부의 마지막 곡으로 한번 띄워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743님 오늘도 운동 가시나요? 혹시? 예, 항상 운동 가시면서 이 시간에 보내주시는데 라이브 하시면서 스승 이행시 스르르 승리하는 미니피디님 최고라고 하트까지 뿅뿅 날려주셨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우리 피디를 저를 응원해주시는 이 사심 가득한 문자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0720님도 저요 왔어요 라고 스승 이행시 1부 때 보내셨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0720님 스승 이행시 스치는 인연이 많고 많은데 그 중에 저와 이렇게 인연이 되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크으, 벌써 마음을 울립니다. 예, 승승장구하게 만드시려 저에게 관심 어린 눈빛과 가르침을 주셔서 어떤 것으로도 보답할 수가 없네요.

항상 건강하세요, 선생님 하시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고등학교 1학년 김순영 선생님께 올리는 이행시입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스승님께 보내는 우리 0720님, 차병경님의 아주 감동적인 이행시 만나봤고요. 4833님도 일부에서 스쳐 지나간 말 한마디에도 승리한 힘을 심어주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 선생님을 생각하는 이행시 남겨주셨습니다. 2299님도 이행시 보내주셨는데요. 스리슬쩍 동네 영감 따라 교회 와봤는디 뭔 예수님 부활이 승천했다는디 그게 뭔 소리디야.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투리에 좀 약해서. 네, 우리 299님 맛있게 살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6843님 스며드는 아름다운 경민 PD님의 목소리 승취감이 최고예요 라고 우리 갱상도 사투리 승취감이 최고예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474님도 스스로 잘하는 승리의 어린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라고 우리 다음 세대를 응원하는 문자까지 한번 받아 봤습니다. 스승 이행시 계속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이병옥님께서 미니피디님 맑은 미성의 소유자라고 하셔서 저는 정말 칭찬해 주시는 줄 알고 감동을 받을 뻔했는데 그런 의미로 논산 한번 더 가세요. 이거 금지어 아닙니까? 우리 남자들 사이에서 금지어일 텐데요. 그리고 아쉽게도 저는 논산이 아니라 진주로 갔었답니다. 요 옆이죠. 네, 가까운 우리 진주로. 저는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진주로 다녀왔답니다. 저는 논산이 아니에요. 예.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아무 데서나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0720님도 워워워 실로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아는 찬양이죠. 네, 바쁘다 바빠 참여도 하고 문자도 보내야 되고 저녁 준비까지 바쁜 와중에 우리 은혜 충전 라이브까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이 스승 이행시 미션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라이브, L-I-V-E, 출석 단어도 함께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엊그제 우리 2308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찬양인데 마커스 워십의 고난 속에도 우린 다른 길을 건네 들으신 후에 은혜 충전 토대석까지 이어갑니다.

0: 은혜충전 초대석 오늘은 특별한 손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지난 1994년부터 올해까지 무려 32년 동안 아이들을 위해 아동문화체험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열리는 이 뜻깊은 행사에 대해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하창훈 의료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창원 한마음병원 의료원장 하창훈입니다.
0: 네, 원장님 극동방송에 첫 방문이십니다.
1: 네.
0: 우리 청취자분들께 극동방송 가족분들께 따뜻한 인사와 함께 짧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를 통해서 창원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창원 한마음병원은 언제나 환자가 최우선이라는 마음으로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를 넘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귀한 사역을 우리 지역에서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하창훈 원장님과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이 행사 이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마음으로 보는 세상. 어느덧 32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어왔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눔의 현장 곁에서 뭐 지켜보면서 자라오셨을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이 병원과 지역사회에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이라고 보시나요?
1: 아무래도 일단 마음으로 보는 세상은 지역의 시설 아동들과 놀이동산을 방문하는 행사입니다. 1994년 처음 이제 관광버스 두 대로 시작해서 올해 32년을 맞이했고 이제는 매년 300여 대 버스와 1만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하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0: 예.
1: 이사장님과 의장님께서는 당시 시설 아동들에게도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추억 하나쯤은 꼭 만들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시작했다고 말씀 주셨었고 저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모습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나눔은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꾸준히 이어져야 할 약속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던 것 같습니다. 특히 시설 아동들에게 봄날에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는 이 시간은 단순히

하루의 즐거움을 넘어서 이들이 사랑받는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행사는 단순한 사회공헌 활동이 아니라 지난 32년간 한마음이 지역사회와 함께 걸어온 사랑과 책임의 발자취이자 지역의 아픔과 기쁨을

0: 일화가 있다면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1: 아마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놀이동산에서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조심스럽고 또 낯설어하는 아이들이 시간 지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0: 예.
1: 작은 손으로 제 손을 잡아줄 때, 밝게 웃을 때 엄청 큰 울림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1: 그리고 그 웃음 속에서도 우리가 이 시간을 준비한 이유가 더 분명해졌던 것 같습니다. 뭔가 거창한 무언가를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따뜻한 하루와 소중한 기억을 선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매번 배우게 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저희가 더 큰 선물을 받고 돌아온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0: 아이들에게 사랑을 줬지만 오히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까지 이 긴 시간 이어올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의료원장님께서는 젊고 또 진취적인 리더로서 병원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가고 계시잖아요. 마음으로 보는 세상을 비롯한 모든 사회공헌 활동들이 앞으로 또 10년, 20년, 뭐 3, 40년 뒤에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더 발전하길 꿈꾸시는지도 궁금해요.
1: 저는 이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본질 위에서 더 넓은 형태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우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는 결국 나눔의 선순환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놀이동산에서 마음껏 뛰어노는 아이들이 10년, 20년 뒤에는 우리 사회를 이끄는 훌륭한 어른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그때 어린 시절 자신이 받았던 따뜻한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다시 주변의 어려운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어른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미래의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밝은 미래가 결국 지역과 사회의 건강한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한 생태계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저희가 꿈꾸는 가장 큰 미래입니다.
0: 네, 오늘 마음으로 보는 세상 사회사업 이야기를 하창훈 의료원장님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듣는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 우리 마음으로 보는 세상, 우리 사회사업 진행하고 있는 우리 하창훈 의료원장님을 응원하는 메시지들 계속해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키즈벤처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합니다.

0: 키즈벤처의 내가 매일 기쁘게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하창훈 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지역에 보면 여전히 문화적으로, 의료적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들과 함께 걷기 위해서 지역사회 기관이나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동참해 주길 바라시는지, 또 함께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그 안내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보통 현장에서 주로 느끼는 점은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이웃들이 많다는 것인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1: 예, 많은 분들께서 아이들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고 어려운 이웃의 어려움에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작은 정성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사회사업들 또한 이런 마음들이 모여서 32년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관, 시민 그리고 신앙 공동체가 함께 해주시면 우리 지역은 더욱 따뜻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0: 네, 이렇게 우리 병원은 의료뿐만 아니라 나눔에도 정말 진심이신 것 같아요. 부모님 세대부터 이어져온 이 나눔의 철학을 어떻게 보면 우리 원장님도 이어받으셨다고 할 수 있겠는데, 원장님께서 가슴 속에 새기고 있는 경영 철학이나 혹은 신앙적 가치가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1: 부모님께서는 항상 나눔은 비움의 시작이 아닌 채움의 시작이다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0: 네.
1: 제가 이어받은 철학 또한 나눔으로 행하는 동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을 단순히 계승하는 것을 넘어서 더욱 겸손한 자세로 진심을 담아 묵묵히 실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1: 아버지께서는 항상 기도를 통해 겸손을 채우시고, 어머님은 십계명이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지역 주민분들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익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최우선에 두는, 그리고 구성원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0: 네, 이 경영 철학, 특별히 나눔에 대한 철학이 변치 않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애쓰고 있는 청취자분들, 그리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우리 원장님께서 진심 어린 응원의 한마디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1: 나눔은 결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고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작은 관심, 따뜻한 시선, 그리고 마음을 담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소외된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마음병원은 하느님께서 맡겨주신 이웃들을 섬긴다는 마음으로 지역의 아픔 곁에 가장 먼저 다가가는 공동체가 되고자 합니다. 저희와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다면 언제든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세워간다.

0: 하는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모든 과정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말씀하셨듯이 나눔은 비움의 시작이 아니라 채움의 시작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지역의 어린이들을 위해 귀한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하창훈 의료원장님 더 뜻깊은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은혜 충전 초대석 하창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현재 시각 6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은혜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앞서 은혜충전 초대석에 이어 감미로운 첼로 연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자, 앞서서 3743님께서 오늘 항상 이 시간에 운동 가시면서 보내주시거든요. 오늘도 마침 운동을 가시는 듯 합니다. 예. 목요일 저녁은 라인 댄스 1시간, 줌바 댄스 1시간, 신나게 즐기고 올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와, 이거 1시간만 해도 힘든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뭐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댄스, 라인 댄스 1시간, 줌바 댄스 1시간이면 거의 뭐 이 몸이 완전히 녹초가 돼서 오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건강 잘 챙기셔야 돼요. 예, 네,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4802님 우리 어플리케이션 댓글로 스승 이행시 남겨주셨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해라. 승리가 눈앞에 있다라고.

오늘은 이 스승 이행시를 좀 이렇게 뭐랄까요, 뭐 선포하는 듯한 이행시, 승이 있어서 그런가요? 승리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듯한 이행시가 많이 들어오네요. 네. 그리고 이병욱님, 어우, 에어맨, 제 공군이라 그랬더니. 에어맨, 저희는 그, 보통, 로카라고 하잖아요? 육군들은? Republic of Korea Army. 좀 영어 되나요? 예. 공군은 Republic of Korea Air Force라고, 로카프라고 부릅니다. 네, 에어맨. 논산 안 가보셨으니 한번 가보세요. 남겨주셨는데, 논산 이 군부대 교회를 한번 가봤습니다. 네. 제가 합창단 활동도 하고 외부 찬양 사역팀도 하는데 합창단에서도 가봤던 기억이 있고 그 외부 찬양 사역팀 할 때도 한번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열기가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예. 우리 논산 많은 분들의 추억이 있는 곳일 텐데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예, 앞서 우리 2부 첫 곡을 실로암으로 들었거든요. 우리 4802님도 입장하시면서 이행시 앞서 남겨주셨고요. 6864님 은혜 충전 라이브 출첵합니다. 오늘 좀 늦으셨네요. 어제 이번 주 파송 특송곡 주님의 증인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함께한 하창훈 원장님 사역에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응원 메시지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셨어요. 라이브 출석 단어도 남겨주시고 스승 이행시도 함께 남겨주셨고요. 돌아오는 6월 2일입니다. 다음 달 6월 2일 아직 좀 남았죠. 네, 6월 2일 화요일 우리 김태훈 목사님을 모시고 AI 강의 특강을 진행을 하려고 해요. AI 강의 특강. 요즘 이제 우리 시대 AI가 굉장히 삶 속에 많이 침투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AI를 사용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김태훈 목사님께서 AI 특강, AI 세미나를 직접 진행을 해 주실 겁니다. 또 복음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도 이야기를 해 주실 텐데 6월 2일 화요일 오후 저녁 5시부터 저녁 9시까지입니다. 시간이 좀 저녁 시간이 낀다 애매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저녁 식사와 다과도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1인당 만 원의 회비가 있습니다. 만 원의 참가비가 있는데 이 만 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도 들어있고 저녁 식사도 들어있고 다과도 들어있으니까요. 이런 만 원의 행복이 없죠. 예.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는 6월 2일 화요일 저녁 5시 AI 특강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 세미나도 선착순 인원이 있습니다. 선착순 100분 딱 선착순 100분만 모셔서 우리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나는 이 사람이랑 같이 AI 특강 듣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우리 참석 두 글자 샵 0981로 참석 두 글자 남겨주신 후에 신청 링크를 꼭 작성해 주시고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6월 2일에 진행되는 AI 특강에도 우리 많은 참석과 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앞서서 우리 7876님께서 신청해 주신 임재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8720님 제가 이거를 안 빼먹고 읽으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렇게 막 겹치고 넘어가고 이래서 가끔 빼먹을 때가 있는데 하필 8720님 걸 자꾸 빼먹어요. 네. 죄송합니다. 예. 읽어드릴게요. 우리 마지막 마무리하기 전에. 스승 이행시 남겨주셨는데, 스스럼 없이 대해도 괜찮다. 늘 이해해주신 선생님. 승전가를 함께 부르며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우리 스승님, 선생님, 또 8720님 듣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일부러 빼먹는 건 아니에요. 예. 신중하게 써서 보내셨다고 해서 제가 마지막, 이 마무리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우리 8720님의 이행시로 우리 N행시로 오늘 피날레를 작성했습니다. 신경 쓰이게 제가 자꾸 안 읽는다고 했는데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제가 깜빡하고 빼먹을 수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이렇게 저를 호되게 문자로 혼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임재, 시와 그림의 임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경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1: A grace-based home passes on to our children the same grace that we have found in Christ.
2: 은혜에 기초한 가정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그대로 흘려보내는 가정입니다.
1: The goal of a grace-based home is to raise children who will not only be safe but strong.
2: 이러한 가정의 목표는 아이들을 단지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강건하게 서는 아이들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1: We want our children to be strong enough to withstand the storms that life will bring.
2: 우리는 자녀들이 삶 속에서 찾아오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랍니다.
1: To develop strong children, it is essential that we pay attention to the inner needs of our children.
2: 강건한 아이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자녀의 내면의 필요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1: All children have three inner needs.
2: 모든 아이들에게는 세 가지 내면의 필요가 있습니다.
1: First, they need a secure love.
2: 첫째는 안전하게 붙들어주는 사랑입니다.
1: Second, they need a significant purpose.
2: 둘째는 자신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는 분명한 목적입니다.
1: Finally, they need a strong hope.
2: 마지막으로 삶을 붙드는 강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1: In his book, Grace-Based Parenting, Dr. Tim Kimmel talks about how we can raise children with a strong hope.
2: 은혜 중심 양육이라는 책에서 팀 키멜 박사는 강한 소망을 가진 아이로 어떻게 키울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1: Dr. Kimmel says a child develops a strong hope when his parents invite him to the great adventure of a life of faith.
2: 키멜 박사는 부모가 자녀를 믿음의 위대한 여정으로 초대할 때 아이 안에 강한 소망이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1: Let me state a hard truth.
2: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1: If we raise our children with the sole goal that they be safe, we may have a spiritual disaster in the making.
2: 만약 우리가 자녀를 오직 안전하게 키우는 것만을 목표로 삼는다면 영적인 위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1: The child who has always been shielded from any difficulty will develop a shallow faith rather than a deep hope.
2: 어려움을 한 번도 경험하지 않고 보호만 받으며 자란 아이는 깊은 소망이 아니라 얕은 믿음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1: Yes, it is true that our children are vulnerable and fragile, and that the world is full of evil and

0: 물론 우리의 자녀들이 연약하고 이 세상이 위험과 악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 But there's another truth that is even more powerful.
0: 그러나 그보다 더 크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1: The more powerful truth is that God is almighty. He has the first word and will have the last word.
0: 그 진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1: Our children will develop a strong hope when they experience for themselves God's power and might in situations that might not always be safe.
0: 자녀들은 항상 안전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할 때 강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1: Yes, this means our children will need to face a degree of risk.
0: 그렇습니다. 이것은 자녀들이 어느 정도의 위험을 마주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1: But risk is different than reckless.
0: 그러나 위험을 감수하는 것과 무모한 것은 다릅니다.
1: Our children can learn to trust God in small ways while they are still at home, and we are there to pick them up when they fall.
0: 자녀들은 아직 가정 안에 있을 때 작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넘어질 때에는 우리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1: In our homes, our children can see our faith when we face trials and difficulties in life.
0: 가정 안에서 자녀들은 우리가 삶의 어려움과 시험을 마주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 But there is no way for us or our children to develop a strong faith without some risk.
0: 그러나 우리와 자녀들이 어떤 형태로든 위험을 경험하지 않고는 깊은 믿음을 자랄 수 없습니다.
1: This is how Scripture explains the growth of a strong hope in Romans 5 verses 3 and 4.
0: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강한 소망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 Not only so, but we also glory in our sufferings because we know that suffering produces perseverance,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0: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기 때문입니다.
1: May you and y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grow a strong hope.
0: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가 강한 소망 안에서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2: 극동 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오늘은 그레이스 기독학교 교장 조엘 하우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 교정구 전문 알즈너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은 김해 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모든 가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김해 중앙교회 가정가정들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서로의 역할을 잘해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각자가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금보다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변하는 시대와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왜 불행하냐라고 하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고 자기 생각을 항상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사사시대에 비유를 하는데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집에서도 아들로서 부모로서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게 되면 세대 간의 갈등이라든지 또 남녀 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갈등을 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갈등을 메꾸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정치가들이 많은 또 인문학자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만은 갈등이 메꾸어지는 방법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갈등을 마무리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등을 풀어주시면 갈등이 풀리는 것인데 우리의 역할이 어떻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등을 해소시키셔서 가정들마다 행복하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이 교과서에 충실하게 되게 되면 뭐 좋은 성적 일반적으로 얻는다고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교과서는 바이블 성경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들은 여러분 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바이블이라고 고유명사적인 이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가정에서도 이야기하다 보면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행복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난 다른 상황들이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때에 말씀이 우리를 하나로 맺게 해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여러분 3500년 전 그리고 2000년 전까지 여러분 수천 년 동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수십 명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0: 안에 기록된 이 한 권의 성경책 속에 수많은 기록된 사람들이 있는 중에도 통일성을 유지하고 여러분 시대와 세상은 변한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 하나가 되게 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게 되고 말에 충돌이 없을 뿐더러 생각의 충돌도 없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아까 학생이 읽은 성경 중에서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말며.
0: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소중함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소중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너는 배우고라고 할 때에 그 주어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열심을 내는 선생님들과 우리 어른들이 되어야 되고요. 자녀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확실한 일에 거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요.
1: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0: 그러니까 성경이 이 시대를 바로 갈등을 없앨 수 있고 여러분 성경이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교회 오실 때도 이렇게 성경을 딱 들고 오시는 게 뭐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능력이 경건의 모습보다 더 중요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지금 성경을 들고 가는 거 보니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우리의 생각에 가운데 두고 우리의 마음에 가운데 두고 우리의 생각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두게 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되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에게 기준이 되게 되면 여러분 가정의 갈등이 왜 일어나고 나누어지고 문제가 많고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어떤 집에 못된 신앙인이신데 결혼을 기점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을 멀리 떠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아이가 쳐다보니 자기 아버지가 집에서 교회 가면 선생님들이 항상 또 목사님들이 항상 기도하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고 식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항상 배우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려고 하니 자기 아빠가 기도를 안 해. 자기 아빠가 기도를 안 하니까 아이도 그냥 막 서먹서먹하게 기도를 안 하고 이러는데 이 아빠가 어느 장로님 가정에 구역목장 모임이 있어서 가시더니 그래 가만히 보니 장로님이 음식을 두고 기도를 하자라고 기도하는데 아빠가 따라서 기도를 그렇게 잘 하시더래요. 오는 차 안에서 아이가 아빠 왜 장로님 가정에서는 음식 먹기 전에 기도하고 왜 우리 집에서는 기도를 안 하셨어요 안 하세요 이래 물었더니 아 장로님 가정에는 우리가 산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전부 다 공짜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우리 집에는 비싸게 사야 되고 또 만드는 수고가 다 있는데 그냥 아깝잖아. 그래서 기도를 안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멀리하게 되고 소중하지 않게 되니까 말씀의 희화화, 하나님에 대하여 희화화. 예수님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때로는 친구가 되신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그런 관계가 되었지 우리 개인으로서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우리는 같이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풀고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삶을 살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아빠가 모는 차 안에서 보면 아빠 차에 누군가가 끼어들게 하게 되면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에이씨 아빠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빠에게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졌어요. 이 아들에게. 이 아들이 엄마가 모는 차에서 타고 하는데 역시 다른 사람이 끼어드는데 엄마는 주여 이렇게 하거든. 그런데 이 아빠가 이 아들이 엄마가 주의하기 전에 벌써 에이씨

0: 이렇게 했던 것이죠. 굉장히 서울의 대형교회 목사님께서 짧은 위터적인 말을 하나 적은 것을 읽었는데, 이 본목사님 집에, 본목사님이 한 40명, 50명 정도 되는 교회래요. 그러니까 본목사님 가정에 전화를 해서 그 본목사님 아들이 전화를 받으니, 5살 된 아이가 전화를 받으니, 아빠 좀 바꿔주라. 이랬더니, 누구세요? 네, 목사님이다. 이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저 아빠한테, 아빠! 전화 왔어요! 그 누구시라는데 하니까 강동명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집에서 우리 부목사님들은 그런 분이 없을 거야. 부목사님과 사모님들이 저거 담임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강동명이가 어떻고 저렇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아이가 듣고 담임 목사님 전화 오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듣고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잘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끌고 가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 심각한 가정에서 어려운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가출소년 그리고 소녀 그리고 부모의 이혼 뭐 이런 다양한 이런 불가피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그러면 말씀의 소중함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행복한 가정이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실천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내를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0: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님들이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향해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제 기억에는 저는 부모님에게 대꾸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는 제가 부모님에게 좀 나쁜 소리를 꾸중 듣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부모님의 말씀에 제 생각과 달라도 제가 부모님 말씀에 아닙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엄마 왜 그래 아니다니까 이렇게 요새는 이 아이들이 저거 엄마 말은 막 개똥같이 여겨가지고 저거 엄마한테 대드는 것을 멋있게 생각해요. 아들이 아빠한테 막 반대하고 대드는 것을 멋있게 생각하는데요.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순종 복종하라. 그 다음에 2절 읽겠습니다.
1: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0: 자녀들 모두는 교회의 교과서인 믿음의 교과서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1절에는 복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공경하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자기가 잘 되는 것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수고 안 하는 사람보다 수고하는 사람이 훨씬 성공할 가능성이 높죠. 공부 못하는 사람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적으로 높습니다만은 공부는 잘하면서도 성공치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3절 읽습니다.
1: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0: 여러분 잘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잘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잘되기 위해서 각자 위치에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되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길은 부모에게 효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부모에게 효하고 예배 시간에 자고 일어서 하면 부모에게 효하는 사람 아니다 지금. 고등부 친구 여러분. 저 집에서 지가 생각에 목사님 나는 우리 아빠 엄마 말씀을 잘 듣는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우와 이런 사람 있네.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엄마 말씀 잘 안 듣는데 손 한번 들어보이소. 교회 안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 한 사람 손들은 사람을 제가 이 자리에서는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칭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고 부모님의 한결같은 여러분을 향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세대가 달라지고 이렇게 되니까 서로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부모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그 가족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죠.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부모들은 이러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4절 하나님 말씀 있습니다.
1: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넓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0: 그러니까 부모들 여러분들도 자녀 세대에 흘러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일부분 인정해야 될 부분들은 인정해야 합니다. 어른들이 살았던 세상의 풍조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 젊은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이

0: 살아가는 이 시대의 풍조들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예배에 좀 지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 어른들 같으면 여러분 예배 시작과 동시에 문을 딱 잠가버립니다. 문을 딱 잠가버리고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기도할 시간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기도 하곤 했습니다. 요즘 저의 마음은요. 아, 늦게 오는 사람은 늦게 오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지. 교통사고가 나서 처리 다 하고 오느라고 그래도 5분만이라도 예배 참석하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오는 저 사람들이 참 귀하다. 저는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배 마치기 5분 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기 시작도 하기 전에 먼저 와서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막 물개 박수 더 치는 거지, 더 치는 거. 어쨌든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은 저도 한결같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마음과 말씀을 받는 여러분의 마음이 다르다면 무조건 이 자리에서는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이 부모가 또 자녀들에게 자랑할 수 없게 되죠. 세상에 부모가 자녀에게 잘하는 것은 본능적이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의도적인 수고가 없으면 자녀가 부모님들에게 효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김해 중앙교회 모든 가정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말의 권위가 들어서서 자녀들 여러분들이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부모된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들의 세대에 살았던 그 방법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너무 억압적으로 너무 강요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항상 내가 네 것을 때에는, 내가 네 나이였을 때에는 그렇게 안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에이 꼰대 아빠 꼰대 엄마 이래가지고 별로 말씀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러면 가정의 구성원 중에서 부부간에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에베소서 5장 22절을 읽겠습니다.
1: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0: 남편에게 복종해라 하잖아요. 요즘 마누라들이 자기 남편한테 복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집집마다 다 큰소리치고 다 주인이 마누라고 저도 잡혀 살고 여러분들도 다 잡혀 살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러니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항상 복종하라고 하나님 말씀 줘요. 이건 여러분 앞으로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이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툭하면 남편이 집에서 말 한마디 못하게 하고 꼭 뭐 끽소리 못하게 하고 그 반찬이 오늘 좀 짧네 솔직한 표현을 한번 하면 마 주는 대로 먹지 뭐 그러 산노 마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말고 아내를 존중하라래요. 남편을 존중하라라는 여러분 23절을 읽습니다.
1: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0: 아내로서 남편에게 왜 이렇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비유를 들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여러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영광을 돌리고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부모가 우리를 잘 되기를 바라듯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가까이 너희들은 나를 친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께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보다 백배 천배 우리를 더 잘하시고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 하나님 이 말씀에 순종해서 효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잘하고 말씀대로 하기만 하면 와 우리 남편 이래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또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25절이 있습니다.
1: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0: 제가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혼한 지 한 15년 정도가 됐는데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키스를 하고 출근을 한대요. 남편이. 키스 100번 하는 것보다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라.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라. 28절이 있습니다.
1: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0: 예. 제가 오늘 설교를 앞두고

0: 그리고 집사람이 요즘 월요일에 제가 이사를 하거든요. 내일 이사를 하는 관계로 막 애쓰고 노력하는데 제가 이사 가는 집에도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사 가는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구경을 쭉 하고 고생 많이 했네. 이렇게 잘 꾸미고 일어난 거 보니 고생 많이 했네라고 하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좀 피곤해하는 모습으로 누워있는 거라. 오늘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쩌겠노. 그래서 설거지를 싹 했습니다. 저녁 먹고 설거지를 싹 해가지고 이런데 그릇 씻을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노. 요즘 세제도 좋고 그런데 씻어 단 이 그릇을 정리를 할 줄 모르는 거라.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에이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에이구 그릇 씻으면 뭐하노. 정리까지 다 해줘야지.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제가 이 뭐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잘못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십시오. 아내를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아내 여러분 피곤한 남편을 더 피곤하게 만들지 마시고 남편에게 꼭 잘하십시오. 자녀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니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되고 장수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잘 모시고 부모님의 노후가 누구에게 달려 있겠습니까? 부모님 노후는 부모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노후는 자녀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 여러분들이 부모님 노후에 용돈을 챙겨드리고 생활비를 챙겨드리고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부모님의 노후 여생이 행복할 수도 있고요. 부모님이 젊으셨을 때 여러분 돈을 왜 못 모았을까요? 여러분 공부시키느라고. 여러분 부모들 세대에는 대부분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부모들도 많이 계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겨우 나온 부모님도 많이 계시고 대학 졸업한 부모님들이 그렇게 흔치 않았던 시대에 자기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지만은 여러분 교육에 한이 맺힌 그 한을 풀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대학 가정에 대학원 가정에 가려고 그러면 또 박사과정을 밟으려고 그러면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하려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나중에 그 수고와 헌신과 노력 애쓰고 땀 흘린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그렇게 요양병원에 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아파 누워 계시고 힘들어하고 피곤해하고 막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하여 부모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어떻게든지 부모님에게 잘하기를 결심하시고요. 부모 여러분 편안하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해라. 용돈이 있으면 5만 원도 주시고 만 원도 주시고 이렇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게 될 때에 우리에게 가정이 행복이 주어지게 되고 오늘 그것을 위해서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어른이 자녀들에게 자녀가 어른들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김해 조항교회 모든 가정들마다 행복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1: 영혼의 샘터 지금까지 김해중앙교회 강동명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3-2771번 김해중앙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 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 볼까요?

0: 안녕하세요. 저는 함경도에서 온 시원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오늘은 우리 삶을 승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 찬송 찬양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성도들과 다 함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받은 날을 그리며 그 은혜, 그 사랑, 그 은총을 늘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저희 고향 땅 북한까지 울려 퍼져 그들도 주님을 믿고 자유를 얻고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한 날을 그려봅니다. 언제나 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아멘으로 찬양합니다.
1: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할렐루야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다 함께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면서요. 함경도가 고향인 시온자매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 끝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거룩한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날마다 찬송을 부를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이 머다는 줄 믿으면서요. 시온 자매 고향 땅 함경도에서도 이 찬양을 올려드릴 그날이

키우길 바라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성도여 다 함께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해 주세요. 함경도에서 온 시온자매 선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 교회배 통영시 테니스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55-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현혜성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18개 시군 20개 기독교연합회 초청 2026 제16회 목사 장로 탁구대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경남지역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

카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위기를 만나거나 난관이 닥쳐오면 절대적인 신앙은 빛이 납니다. 휘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기대해야겠는데요. 이 절대 믿음의 사람은 어려운 난관 앞에서 좌절하거나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성경 모든 곳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품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은혜 베푸실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어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 또 낙심에 있는 모든 분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음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다양한 찬양으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풍성히 누리시길 축복하면서 첫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세 곡으로 출발했습니다. AJ 워십의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송이어서 옹기장의 은혜로만 들어가네 그리고 방금 들으신 찬양 유턴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은혜 주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마음을 두었던 것들이 이 시간 주님께 눈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 또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베푸고 계시는지 함께 나눠주시면 삶의 용기를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문자들 기다리면서 먼저 들어왔던 신청 찬양 나누겠습니다. 1001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늘 은혜로운 귀한 방송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딸이 취업이 안 돼서 걱정이긴 합니다. 저희 딸이 주님의 사랑으로 원하는 곳 취업이 잘 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청 찬양 하나님의 열심 신청해 봅니다 하시면서 취업 준비생 분들 모두가 힘내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듣고 계실 텐데 또 우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도 취업 준비생 많으시잖아요. 또 은퇴를 해도 우리는 꿈을 찾아가야 됩니다. 아, 우리가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수 있도록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곳에 방송에 또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 여러분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요. 또 우리 1001번님의 귀한 딸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들을까요? 하나님의 열심.

신청 찬양 이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조수아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어서 강성훈의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컨트리풍의 흥겨운 찬송이었습니다. 어려움이 극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기대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 이어 듣고 오셨습니다. 손영진의 예수 이름 높이세, 이어서 소풍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들으셨고요. 신보라의 오직 예수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계속해서 신청 찬양 함께 나눌까요? 3664번님께서 이 시간 저녁 먹고 쪽파 까면서 듣고 있으시다고요. 찬양으로 은혜의 시간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그리고 4420번님께서 전도사님 생일 선물로 제가 좋아하는 찬양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하시면서 나의 사랑하는 책 신청하셨는데요. 와,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이 찬양 바로 이어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89번님께서는 기도 제목을 또 보내주셨는데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대요. 대구이신데 하루속히 귀한 목자가 오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와,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에게는 목자가 너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좋은 목사님, 또 우리가 섬길 목사님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양한 기도 제목과 또 다양한 사연으로 내 삶의 노래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분들 계속해서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지선 전도사 앞으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4420번님이 생일을 맞아 보내주신 신청 찬양 나의 사랑하는 책 지금 바로 함께 듣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신청하신 찬양이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짐니의 오신실하신 주, 이어서 홀리원의 찬송 편곡 평화라는 찬양.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찬송이 편곡된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일어나는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주께서 일어나시기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동굴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기도 시간 된 줄 믿고요.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참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두려움의 파도에 맞서서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하면서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이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9.5MHz 극동방송인 다음자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라클 모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미라클 모닝은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일과 시작 전에 독서나 운동 등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2016년 미국의 작가 헬 엘로드가 쓴 미라클 모닝이라는 자기개발서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는 아침을 보내는 습관을 통해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일과 시간 2시간 전에 일어나 자신의 생활습관, 즉 자신만의 루틴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로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미라클 모닝을 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크리스찬들은 이미 새벽 기도에서 그리고 새벽 묵상에서 미라클 모닝을 다 경험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많이 사라졌지만 교회의 새벽 종소리가 우리의 새벽을 아름답게 깨우곤 했었지요. 새벽 종소리는 사라졌지만 우리 안에 늘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벽을 깨우고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편안한 그리고 평온한 아침을 맞이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할게요.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 말씀 시편 75편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지혜 말씀 시편 75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108편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진정한 미라클 모닝을 은혜로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당신과 함께 밤이 깊은 동산에서 두 마리의 양을 치는 목자가 있었습니다. 목자는 양들이 먹을 풀을 찾기 위해 양들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한 마리는 목자를 신뢰하며 따라갔고 다른 한 마리는 두려움에 도망치려 했습니다. 결국 목자는 도망친 양을 품에 안고 힘겹게 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 도착했을 때 두 마리의 양은 푸른 초원과 맑은 물을 발견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이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신뢰하며 한 걸음씩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저는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입니다.

함께 하신 첫 찬양은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이란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우리가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 어려움을 보기보다 가장 선한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 또한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제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볼 때도 그렇고, 그리고 제 주변에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데 왜 저분의 삶은 저렇게 어려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더욱더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계속해서 함께 하실 찬양은요, 이런 좀 위로가 될 수 있는 찬양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진아 씨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리고 조수아님의 내 마음이 낙심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리고 조수아님의 내 맘이 낙심되며. 이렇게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함께 하셨던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뒤에 두 곡까지 계속해서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여성 찬양 사역자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남성 찬양 사역자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함께 하실 찬양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임재현님의 목소리를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함께 하실 찬양은 나무엔님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그리고 소리엘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까지 세 곡의 찬송가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양 함께 하실게요.

감미 깊은 동산에서 이제 마지막 찬양 함께 하시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어떠한 하루였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밤이 깊은 동산에서 여러분의 밤지기 김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기대합니다.

창세기 리브가에게는 라반이라는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가 우물에 있는 그 사람에게로 뛰어나갔다. 그는 자기 여동생이 하고 있는 코걸이와 팔찌를 보았고 또 그녀가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것을 내게 말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이다. 그가 가보니 과연 그 사람이 여전히 우물가에 낙타들과 함께 서 있었다. 라반이 그를 맞이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신 분이여,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찌하여 이곳에 서 계십니까? 제가 당

당신을 위해 집을 치워놓았습니다. 당신의 낙타들을 둘 곳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집으로 들어갔다. 라반은 낙타들에게서 짐을 내리고 낙타들에게 꼴과 여물을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그의 일행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가져다 주었다. 그런 다음 라반은 먹을 것을 대접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반이 말했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그 종이 말했다. 저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주인에게 복을 주셔서 유력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양과 소, 은과 금,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제 주인의 부인인 사라가 늙음하게 그분의 아들을 낳았고 그분은 모든 재산을 그 아들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제 주인께서는 제게 맹세하라 하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지 말고 내 아버지 집, 내 친족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오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주인에게 하지만 그 여인이 저와 함께 오지 않겠다고 하면 어찌합니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마음을 다해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너와 함께 보내셔서 일이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네가 내 친족,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려오게 하실 것이다. 그런 뒤에야 너는 맹세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네가 내 친족에게 갔는데 그들이 그녀를 내게 내주지 않더라도 너는 맹세에서 풀려나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우물가에 이르렀을 때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가 맡은 이 일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 우물가에 서 있겠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물을 기르러 이곳에 오면 제가 그녀에게 그대 물동이의 물을 한 모금 마시게 해주시오 하고 말하겠습니다. 그때 그녀가 제가 당신에게 물을 드릴 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말하면 바로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해 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제가 이 기도를 마치자마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우물로 내려가 물을 길었고 저는 물 좀 주시겠소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물동이를 내밀며 드십시오. 당신께서 다 드시면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자 그녀는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대는 누구의 딸인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나홀과 밀가의 아들인 부드엘의 딸입니다 하더군요. 저는 그녀에게 코걸이 한 개와 팔찌 두 개를 주고 고개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저는 저를 제 주인의 친족이 사는 집 앞으로 곧장 이끄셔서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얻게 하신 하나님,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24장 29절에서 4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주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바뀐다는 건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어떤 만남은 생각과 삶을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변화가 아닌가. 그 사랑의 능력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팩이 함께한 Power of Your Love 들으셨습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살다 보면 바뀌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억지로 노력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고 나서 생각이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이 바뀌곤 합니다. 설명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될때 조금씩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변화는 내가 내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0: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조찬미의 그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 덴트메이커스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연평환과 오벳이 함께한 한 걸음 한 걸음까지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God, it's you that we love, where we find our acceptance, where we find our joy. It's you who have made us glad tonight.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알빈 슬라우터의 Made Me Glad, Kiss와 크리스틴 게티의 All Hail the Power of Jesus' Name, 그리고 House of Worship에서 이스라엘 휴튼과 네오미 레인이 함께한 Jesus at the Center까지 들려드렸습니다. You make me wanna be a better man.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라고 하는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에 나오는 그런 대사입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싶다라는 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영화에 보면 정말 고집 세고 이상한 성격을 갖고 있는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나를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게 만들어요. 이 말 때문에 여자의 마음이 녹아버립니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달라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참그 대단한 일이죠. 억지로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생각하면 조금은 다르게 살고 싶어지는 것, 그런 존재를 만난다는 게 정말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갑자기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자신을 기꺼이 바꾸고 싶게 만드는 혹은 그렇게 만들었던 존재가 있나요?

0: 가운데 놀라운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아멘.
1: 세 곡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제이어스의 주의 사랑으로, 어노인팅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홀리 임팩트의 십자가의 사랑까지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이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경남 강경의 여고에서 평생을 교직에 몸을 담다 은퇴하신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노년에 몸이 안 좋아 약도 안 듣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학교를 다닐 때 이 선생님의 인품과 가르침에 감동을 받았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제자들은 서로 시간이 될 때마다 선생님을 방문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하며 보살폈는데요. 이 감동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져나가서 스승의 은혜에 대한 방향이 이뤄 1982년 정부의 기념일로 스승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탈무드엔 바다에서 아버지와 스승이 인질로 잡힌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몸값이 한 명분밖에 없는 아들이 과연 아버지와 스승 중 누구를 구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분을 구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아버지를 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탈무드에선 선생님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아버지는 날 세상에 있게 해주신 소중한 분이지만 선생님은 장차 나라를 있게 할 수 있는 많은 학생들을 교육할 중요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육이 모든 분야의 최우선인 이스라엘의 국가와 사회에 가정의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부모님은 나를 있게 해주신 분이고요. 스승님은 나를 살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부모님을 향한 효도가 당연한 것처럼 선생님들 향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도 당연한 거겠죠. 내 삶에 큰 가르침을 주신 스승님이 계시다면 감사함을 잊지 말고요. 덕 늦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곡 정필립의 스승의 은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바다에 아버지와 스승이 빠졌다. 어느 분을 구해야 하는가? 탈무드에선 선생님을 구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하죠. 선생님은 장차 나라를 잇게 할 많은 학생들을 교육할 중요한 분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 질문을 했을 때 아버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큼 스승님이 얼마나 큰 유익과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누가 불렀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뭐 생각나시는 스승님 계십니까? 저도 계십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기도 하셨고요.

한문을 가르쳤던 선생님이시기도 하신데 혹시 존함을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 교자 선자 쓰신 이교선 선생님이셨습니다. 한문을 가르치던 선생님이시라 그런지 성함을 이렇게 한자로 칠판에 적으시면서 교선이라는 이름은 바르게 교육한다라는 뜻도 되고 잘 가르친다라는 뜻도 된단다라면서 뜻을 풀이해 주셨던 것으로 첫 소개를 하셨던 선생님이셨는데요. 아,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아주 가끔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분은 정말 선생님이 아니고 우리에게 스승님이시구나라고 제 가슴 깊이 와닿았던 사건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 사건들을 겪으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우리를 이만큼이나 생각하고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그 스승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받았던 감동과 내가 더 잘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었던 것. 그래서 스승님의 존재가 학생들에게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요. 인생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될지 또 그렇지 않은 길로 갈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스승님을 만나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도 큰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좋은 스승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선생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찬양 함께합니다.

아멘. 물 위로 오라 김형미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승의 날을 맞아 생각나는 스승님 계시다면 오늘은 그분을 기억하면서 안부 인사 또 축복의 메시지 전하면 꼭 좋겠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그분에게 표현해보는 또 그런 의미 있는 날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이 찬양 함께합니다. 이 땅에 계신 모든 스승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기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인생의 참된 본을 보여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 참된 스승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별그대 여러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그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

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꼬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 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김현경 작가는 그의 책 사람, 장소, 환대에서 환대란 타자에게 자리를 주는 것 또는 그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것은 단순히 친절을 베푸는 행위를 넘어 타인을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에게 자리를 부여하는 행위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잃은 세리와 죄인, 병든 자, 여성, 그리고 어린이 등 당시 사회에서 소외된 이들에게 그분의 옆에 자리를 내어주심으로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죠. 그 아름답고 영원한 기쁜 소식,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희생을 통해 우리가 존귀한 자리를 회복했음을 알리는 기쁜 소식을 전할 때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의 어깨를 또 우리의 옆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따뜻하고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한스 밴드의 You Smile Don't Cry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 그 사랑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조홍성이 예수 나를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서영은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For Him의 The Love of God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홀리원의 바다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오벳의 주님과 호숫가를 거닐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웅재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희석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지선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Thanksgiving Band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오늘 이 월십에 정결하게 하는 셈이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여기서 마커스 월십의 그 안에나 그 안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일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또 뭐 가족끼리나 친구끼리 동료끼리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 삶의 활력이 되기도 하죠. 대한민국에서 알기에는 저 북녘의 사람들은 서로를 감시하고 그리고 때로는 당의 방침에 맞지 않으면 몰래 고발하기도 하고 믿지 못하는 사회다라고 알고 있는데 어느 부분은 또 그런 면이 있지만 그것도 사람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끼리 친구끼리 믿고 또 속마음을 터놓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서로를 격려하고 또 그 사랑을 나누고 함께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함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격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북녘에 있는 우리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 방송을 듣는 북녘의 주민들 가족들을 놓고 오늘도 응원하고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북녘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복음 통일이 된 그날을 기대하고 또 속히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도 서로를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하셨어요.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입니다.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두고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렇게 축복하는 관계인데요.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지금은 적대시하고 또 대립하고 있습니다.

있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는 한민족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 이제는 사랑하며 또 참된 주님의 그 은혜를 남북한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축복하며 또 격려하며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하는 관계 다르지 않고 우리는 하나라는 것, 같은 민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이 밤입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또 하나님의 말씀 찬양들, 또 외부의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는데요. 북녘의 복음화와 그리고 탈북민분들, 노동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을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우리 북녘 땅에 있는 성도들 오늘도 기억하시면서 복음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빨리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북한 인권 드라마 오늘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 찬송 찬양들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그리고 또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 통일을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그 기도의 마음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나누실 수 있어요. 꼭 함께 그 마음 표현해 주십시오.

0: 일할 사람 구한다고 해서?
1: 아, 어서 와요. 우리 식당에서 일하려고요?
0: 네.
1: 식당 일은 해본 적 있어요?
0: 식당에서 일은 안 해봤지만 집안일은 아주 많이 해서 잘할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60위안씩 주고 있어요. 서빙하는 것부터 배워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중국어는 할 줄 알아요? 우리는 한인 식당이라 한국 사람도 많이 오긴 하지만 중국 사람도 오거든요.
0: 제가 열심히 배워서 잘하겠습니다.
1: 우리가 숙식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원래 집은 어디예요?
0: 저 멀리 진저우 시골에서.
1: 그럼 여기 직원 두명 지내고 있는 방을 같이 쓰면 되겠네요.
0: 고맙습니다.
1: 아, 이름은 뭐죠?
0: 저 샛별입니다. 김샛별.
1: 예쁜 이름이네요. 샛별 씨, 반가워요. 우리 잘 지내봅시다.
2: 여기 된장찌개 2인분 주세요.
0: 네, 된장찌개 2인분 맛있게 준비해드리겠습니다.
2: 저, 혹시 아가씨 조선족이에요?
0: 네? 아, 예, 그런데요.
2: 아, 요새 탈북한 사람들도 많다던데 혹시나 해서 물어봤지. 저, 우리가 탈북자들 남한으로 가는 다큐멘터리를 기획 중이거든. 혹시 주변에 탈북해서 한국에 가려는 아가씨 알면 좀 알려줘요.
0: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 예예. 아까 저 헌칠한 손님이 뭐라고 하든?
0: 남조선 가려는 여자 알면 알켜달라던데요. 다큐문인가 뭔가 만든다고 하던데.
3: 그래? 야, 정말 좋겠다. 그렇게 한국에 갈 수 있으면.
0: 그게 뭐가 부러운 일입니까?
3: 당연하지. 남한은 여기보다 훨씬 삐까뻔쩍하잖아. 게다가 탈북자들은 여기서 신분증 없어서 숨어 지내는데 거기 가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걸? 가면 돈도 주고 집도 주잖아. 지난주에도 공안 단속 걸려서 내 알던 친구 하나도 붙잡혀 갔다는데 너무 안 됐지.
0: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는 게 진짜인가?
3: 너 진짜 몰랐네? 아무리 시골에서 살았다고 해도 그것도 몰랐다고?
0: 아닙니다. 저기 손님이 보랍니다. 네, 손님. 원수라 했던 남조선에 간다고? 그래도 저 사람들 따라서 가볼까? 돈도 주고 집도 준다잖아. 아니야. 저건 함정이.

0: 일 수도 있어.
1: 여보세요?
0: 엄마! 저 은경입니다.
1: 아니, 은경아. 아이고, 니 잘 지내고 있었니?
0: 엄마, 저 여기 선양에 와서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길게는 말 못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내가 일주일에 62원씩 벌고 있습니다. 내 여기서 열심히 돈 모아서 꼭 엄마 데리러 가겠습니다.
1: 아유, 은경아, 아유, 니라도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그게 내 소원이다.
0: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엄마 없이 제가 어째 행복합니까? 저 우리 엄마 만나고 또 민호랑 아버지도 꼭 데리고 올 겁니다.
1: 그래, 은경아. 밥 잘 먹고 너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야 된다.
0: 네. 엄마도 너무 힘들게 일하지 말고 쉬면서 일하십시오.
2: 어디 갔어?
1: 엄마 이제 꺼내야 되겠다. 다음에 또 연락하자.
0: 엄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꼭 구하러 가겠습니다.
3: 샛별 씨 일한 지 벌써 1년이나 됐더라고요. 열심히 일해줘서 우리 손님들도 더 늘고 싹싹한 샛별 씨 보러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고마워요.
0: 아닙니다. 제가 정말 감사합니다. 자유꽃도 내주시고 일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3: 샛별 씨가 잘해줘서 우리 매상도 늘었는데 수고에 대한 보답으로 보너스를 준비했어요.
0: 에? 보너스라고요?
3: 아유,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샛별 씨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넣었으니까 자, 받아요.
0: 사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저 그리고 이런 부탁드리기 미안한데 제가 사나흘 정도 진저우에 좀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3: 그래요. 걱정 말고 잘 다녀와요.
4: 야, 이 갓나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다시 와?
5: 어? 예, 도둑년 너 잘 만났다. 우리가 니네 5천이 안 주고 사왔는데 너는 도망쳐버리고 네 엄마는 공안에 붙잡혀서 북조선에 잡혀가고 내 돈 내놔!
0: 공안에 붙잡혀갔다고요?
4: 지난주인가 누가 신고해서 공안이 이 집에 들이닥쳤다고! 처음부터 니네 같은 것들이랑 엮이는 게 아니었는데.
5: 하여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사는 것들은 벌받아야지. 밥 먹여줘, 집에서 재워줘, 다 해줬는데도 고마워하지도 않더니. 야, 너 내 돈 얼른 갚아. 5천 위안에다가 그동안 니랑 니 엄마 밥 먹여주고 재워준 것까지 더해서.
0: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모순처럼 부리고서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 엄마는 북송되는데 지금 걱정도 안 합니까?
4: 뭐? 머슴? 야, 너도 공안 불러줄 테니까 네 엄마하고 감옥 가서 살아봐.
0: 저는 당신들 같은 족속들하고는 상종도 안 할 겁니다.
4: 뭐?
5: 야! 이게 어딜 도망가려고! 너 얼른 가서 쟤 잡아와라!
4: 아, 진짜. 야! 당장 안 들어와! 야! 아이, 야! 붙여!

학생됐다고? 어디로 간 거야? 별님아, 너는 알고 있지? 우리 엄마 무사한 거 맞지?

우리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니? 내 동생 민호는 잘 지내고 있지? 도대체 왜 우리 가족들이

북녘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는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까지 이란 공습에 나서며 중동 전쟁이 종파 갈등과 지역 대전 양상으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러시아가 800대가 넘는 드론으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해 최소 6명이 숨졌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싱크탱크가 북한의 제한적 핵 공격 가능성을 경고하며 한미 동맹의 대비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데일리 NK는 중국 공안이 일부 탈북민들을 협조자로 포섭해 한국행 브로커 단속에 활용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이 루마니아 방산 전시회에서 무인 전투체계와 해상 무인화 기술을 앞세워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멕시코 공연 150,000석을 매진시키며 중남미 시장에서 한국보다 높은 스트리밍 기록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대한항공 조종사가 일본 나리타 공항 강풍 상황에서 즉각 복행을 결정해 사고를 막으며 현지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미중 관계가 앞으로 어느 때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회담이 매우 중요한 논의가 될 것이라며 시 주석과 오랜 기간 특별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두 사람은 서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직접 통화하며 빠르게 해결해왔다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함께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 것이라며 경제와 무역협력 확대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이번 방중 일정에는 미국 주요 기업 최고 경영자들도 대거 동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중국과의 무역과 사업 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미국 기업들의 보다 우호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면 미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며 상호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양국은 최근 관세와 안보, 첨단 기술 문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이 이어져 왔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계 관리와 경제협력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사우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UAE까지 이란 본토를 직접 공습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중동 정세가 다시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사우디가 지난달 이란 내 목표물을 비밀리에 여러 차례 공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디가 이란 영토를 직접 타격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서방과 이란 당국자들에 따르면 사우디는 이란의 반복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에 대응해 보복 차원의 공습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역시 지난달 이란 남부 라반섬의 정유시설을 타격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동안 이란의 공습으로 금융과 관광, 항공산업까지 큰 피해를 입어왔고 이후 이란을 자국체제를 위협하는 불량 국가로 규정하면서 강경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쿠웨이트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의 침투조가 적발됐고 바레인에서도 이란과 연계된 간첩조직이 적발돼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미국은 전쟁 재개 가능성에 대비해 새로운 군사작전 계획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중동 갈등이 단순한 국지전 수준을 넘어 순위파와 시아파 간 종파전쟁과 지역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러시아가 800대가 넘는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대규모 공격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정 이후 러시아 드론 수백 대가 발사됐고 현재까지 최소 6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를 포함한 수십 명의 부상자도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과 가까운 지역까지 공격 목표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시점에 맞춰 이뤄졌다며 러시아가 국제 정치 상황을 흔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공격이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졌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3일 휴전 종료 이후 처음 벌어진 대규모 공습이라고 전했습니다. AP통신도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최근 전쟁 종식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공격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측은 푸틴 대통령이 휴전 의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전장에서는 공습과 교전이 계속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속에 국제사회의 긴장감도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북한의 제한적 핵 공격 가능성을 가정한 도상훈련 결과를 공개하며 한미 동맹 차원의 현실적인 대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애틀랜틱 카운슬은 최근 진행한 가디언 타이거3 도상훈련에서 북한이 서해 국지전 상황에서 한국 군함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한 어뢰를 발사하는 시나리오를 설정했습니다. 이어 한미연합군의 보복 공습 이후 북한이 독도에 제한적 공중 핵 공격까지 감행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는데요. 애틀랜틱 카운슬의 마커스 갈로스카스 국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제한적으로 사용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즉각 전면 핵전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정치적 군사적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인구 밀집 지역을 겨냥한 전면 핵전쟁보다 이런 제한적 핵공격 시나리오가 오히려 더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이후 도상훈련은 북한의 추가 미사일 공격과 한미연합군의 제한적 핵 반격, 미군 전략자산 전개 등을 거쳐 결국 전면 핵전쟁으로 확전되는 흐름으로 진행됐습니다. 갈로스카스 국장은 한미 양국이 민감하다는 이유로 이런 논의를 피해서는 안 된다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문제를 포함해 실제 대응 체계를 더욱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최근 중국 내 일부 탈북민들이 공안의 지시를 받아 한국행을 원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탈북 브로커들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중국 공안은 이들을 협조자로 활용해 실제 한국행을 시도하는 탈북민들과 브로커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랴오닝성과 지린성 등지에서 이런 방식의 단속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지난 3월과 4월에도 실제 체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공안이 탈북민들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해 동선을 파악했지만 최근 탈북민들이 휴대전화를 두고 이동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새로운 방식의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공안은 일부 탈북민들에게 신변 안전과 생활 보

입장을 약속하며 협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한 탈북민은 공안으로부터 돈을 줄 테니 한국행 탈북민 검거를 도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알려지면서 중국 내 탈북민 사회에서는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까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중국 내 탈북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송이라며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는 한 이런 비극적 상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방산 업체들이 루마니아 부쿠 레슈티에서 열린 동유럽 최대 방산 전시회 가운데 하나인 BSDA 2016에 참가해 무인 전투체계 기술을 앞세운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루마니아가 대규모 지상군 무인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 방산 업체들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현대로템은 다목적 무인 차량 HR 쉐르파와 무인 소방 로봇, 다족 보행 로봇 등을 공개하며 군수와 민수를 아우르는 무인 플랫폼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군용 무인 차량 아리온스맷과 그룬트, 테미스 K를 전시하며 실제 전장 환경에 맞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한화 측은 전시회 개막 전 루마니아 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시연 행사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무인체계 분야에서도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LIG DNA는 무인 수상정과 자율 무인 잠수정을, 한화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전투함과 차세대 기뢰 제거 체계를 공개했습니다. 업계는 루마니아가 나토 동부전선의 핵심 국가인 만큼 향후 K방산의 유럽 확장 거점이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중남미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악 데이터 집계업체 루미네이트에 따르면 BTS의 정규 5집 아리랑은 발매 첫 주 전 세계에서 7억 건이 넘는 스트리밍을 기록했습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았지만 브라질과 멕시코가 한국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유튜브 통계에서도 브라질과 멕시코, 아르헨티나,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이 BTS 음악 청취 상위권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열린 멕시코 시티 공연은 사흘 동안 15만 석이 모두 매진됐고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까지 공연장 주변에 몰려들며 뜨거운 열기를 선보였습니다. BTS 멤버들이 멕시코 대통령을 예방했을 당시에도 수만 명의 팬들이 광장에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BTS는 오는 10월 콜롬비아와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주요 국가에서 스타디움 투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소속사 하이브는 중남미 시장이 미국 내 히스패닉 시장과 연결되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스페인어권 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던 대한항공 여객기가 강풍으로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조종사가 즉시 복행을 결정해 대형 사고를 막은 사실이 알려지며 일본 현지에서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은 일본의 한 항공 전문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영상에는 대한항공 여객기가 활주로에 접근하던 도중 강한 돌풍을 만나 기체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조종사는 즉시 착륙을 포기하고 다시 고도를 높이는 고어라운드, 즉 복행 절차를 실시했습니다. 여객기는 다시 상승한 이후에도 한동안 흔들림이 이어졌지만 이후 안전하게 착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탑승객들은 비행기가 넘어질 것 같았다, 살아있는 기분이 들지 않았다는 후기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여객기가 무사히 착륙하자 기내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왔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일본 온라인에서는 조종사의 판단이 대단했다, 고어라운드는 승객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라는 반응과 함께 대한항공 조종사의 침착한 대응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댓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16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9도 사이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와 평안북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맑겠습니다. 평양과 진남포, 자성은 오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지만 오후부터는 바람이 잦아들고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15도, 진남포 14도, 강계 12도, 자성 11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강계 28도, 진남포 자성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황해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사리원에서는 오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 예정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6도, 사리원 15도, 해주 14도, 낮 최고기온은 사리원 29도, 해주와 개성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함경북도는 전 지역이 오전에 한때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함경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원산 12도, 함흥 10도, 청진과 웅기 9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청진과 웅기 16도, 함흥과 원산 2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동해 북부의 하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턴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날씨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금요일 북한 지역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방송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구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는 귀한 주말 맞이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새벽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더욱 평안하십시오. 샬롬.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출진형 경남 30경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금요일 시편 저자의 고백으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함께합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열조가 주께 의뢰하였고 의뢰하였으므로 저희를 건지셨나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기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깊은 탄식과 간절한 부르짖음 가운데 고백한 시편 저자의 22편에 오늘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의뢰하며 고백하며 부르짖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매 순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5월 15일 금요일에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인천시립합창단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했고요. 외롭게 사느니 누군가, 그리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트루바였습니다.

시작하면서 함께 나눈 시편 22편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시며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당신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밤에도 나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거룩하시며 이스라엘의 찬송 후에 좌정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당신을 믿었고 그들이 믿으니 당신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은 당신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고 당신을 믿어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구덕이요 사람이 아니면 모든 사람의 놀림감이요 멸시의 대상입니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조롱하되 입술을 빗죽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를 신뢰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그가 여호와를 기뻐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나를 모태에서 받은 분은 당신이었고 당신께서 나를 내 어미의 가슴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리하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당신께 맡겨졌으니 내 어미가 나를 낳을 때부터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멀리 두지 마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시편 22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함께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시편 저자의 고백과도 같이 믿음으로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길 원합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안아주시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길 소망하고 또 소망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찬양사역자 나무인의 목소리로 찬송했고요. 박신아 콰이어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방금 올려드린 이 찬송을 연주 찬송으로 피아노 연주로 한 번 더 함께하고요. 찬양 후에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주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우리가 천당 가서 깜짝 놀라는 사건이

0: 갈 수 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8장 5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요, 성령을 영접하는 사람이라. 어린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뜻이죠. 사실 우리는 어린아이를 그냥 빨리빨리 크게 하려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어린아이들대로 그대로 키우는 게 좋죠. 너무 빨리 키워도 안 좋고 너무 늦게 키워도 안 좋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어린이 교육을 시키려고 하지 않고 빨리빨리 키워서 어른 교육을 시켜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 번은 어떤 엄마가 첫아들을 출산해가지고 병원에서 자기 남편한테 전화를 해요. 여보 여보 여보, 빨리 대백화사전을 사다 놓으라고 그러고. 왜? 자기 아들 빨리 백화사전 봐서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서. 또 뭐를 뭐를 옆에 집에다가 저길 하라고 그러고. 야, 대형 사전 안 본 사람도 크게 될 수 있고 본 사람들도 별 볼 일 없을 수가 있죠. 어떤 미국 성도 한 분이 자기 교회를 걸어가는데 소년 네 사람이 길에서 놀고 있어서 그 아이들 넷을 데리고 주일학교 가서 자기가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몇 년 후에 그 선생님의 생일 축하 편지가 왔는데 한 통은 중국에 가 있는 선교사, 일하고 있는 제자가 보낸 것이고 다른 한 통은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왔고 세 번째 편지는 그 당시에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받았고 마지막 것은 네 번째 소년 중에 하나로 가르치던 31대 대통령 허버트 후보가 직접 보낸 친서의 생활 축하 편지였답니다. 그 미국 사람이 자기 교회 가는 도중에 어린아이들 넷이 놀고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주일학교 가서 자기가 선생을 맡아서 그 아이들을 가리켜서 몇십 년 후에 그 주일학교 선생님 생일 때 편지가 왔는데 다 큰 사람들이 되고 중요한 인물이 되었는데 그때 만약 그 사람 관심 없이 그냥 지나갔다면 그 아이들은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작다고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지요.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찬양하는 두 곡의 찬송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하리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이 찬양에 이어서 주의 자비가 내려와 어린이 CCM 찬송 앨범 가운데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 후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척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노래하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를 만나보는 시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이어집니다.

제가 이 찬송가를 선택한 것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살아나가지 못하고 자그마한 환경에 마음이 흔들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저를 회개하며 앞으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는 마음이 없이 남은 인생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찬송에서처럼 시험을 당할 때도 언제나 우리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 나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에도 세상이 것보다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의 단점보다 장점을 보는 마음을 주시고 정죄함보다 사랑으로 기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나 자신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서슴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눈물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의 오늘의 선곡을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 하루가 가장 선한 모습으로 펼쳐지기를, 사랑과 말씀이 우리를 통해 전해지기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한 번 더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북한이 고향인 박명옥 자매 선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이 새벽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뜻을 구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오늘 하루의 완전한 그림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이어드립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를 반기고 기뻐하시며 그의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하시리라. 그가 너를 지극히 기뻐하여 크게 노래하시리니. 오늘도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시는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며 우리의 숨은 눈물까지도 아시는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크고 영원한 그 따뜻한 사랑 가운데 사랑의 메아리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첫 찬송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우리들의 이야기. 고향 북한 땅을 두고 밤낮으로 기도하는 형제와 자매들의 일기.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님의 목소리로 만나보는데요. 오늘은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룬 김소희 자매 이야기 함께합니다.
1: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앓던 환자를 말씀 한 번으로 일으키신 예수님의 기적에 감동을 받아 그 주님을 부르며 간구했습니다. 38년이나 오래 앓던 환자도 고치신 예수님, 금방 아프기 시작한 나의 무릎을 고쳐주세요. 내가 이 좋은 대한민국에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기도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무릎이 회복되어 교회 찬양대와 탈북민 합창단에 다닐 때에 구두를 신고 거침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무릎을 고치시어 나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초신자에 불과한 저에게 선교회 찬양대 리더의 중책을 맡겨주셨습니다. 밤마다 저를 찾아오셔서 찬양 제목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때부터 아침에 잠에서 깨어보면 저의 영혼이 꿈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마음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따라 대전에 와서도 탈북민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께서 우리 탈북민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탈북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았기에 탈북민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숨쉬며 살고 싶었습니다.

0: 그런데 제가 취업을 하려고 하면 그 흔한 요양보호사 일자리도 저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겨우 취업을 해도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났습니다. 한 번은 한 요양원에 취직한 뒤 한 달도 못 되었을 때 새벽 근무를 하는데 날마다 죽고 싶다고 하던 우울증 환자가 기회를 타서 요양원에서 도망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요양원이 발칵 뒤집히어 어르신을 찾는다고 난리가 나고 경찰이 동원되고 요양원 선생님들이 퇴근도 못하고 산으로 들러 찾아 헤매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산에 있는 자그마한 비닐하우스에서 죽기를 기다리며 숨어있는 그분을 발견하게 되었고 저는 이 일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가장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산에 가서 부대밭을 일구고 죽지 못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60세가 넘는 노인들은 기운이 없어 부대밭 농사를 못하게 되면 자살하려고 아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노인들을 위해 좋은 요양원들이 세워지고 정부에서 돈을 내어 돌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지요. 저도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감퇴와 육신의 한계를 느끼게 되었고 나도 이제 좀 지나면 이런 요양원에 입소해서 침대를 하나 들여놓아야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처럼 기운도 다 빠지고 기억력 감퇴로 인해 나의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시인하게 되었을 때 아무 쓸모없는 저를 탈북민 성경 통독반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들어 쓰겠다고 너무도 과분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두 손 들고 천부여 우지 없어서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절절한 사랑의 고백이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사랑이 곧 북한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고 그들을 얻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북한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일찍부터 선교사들을 보내주시오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고 그 땅에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땅, 북한 땅 가운데 흩뿌려진 그 보혈의 능력이 속히 드리울 줄을 믿습니다. 북한 개성에서 태어나 회령에서 가정을 이루며 살았던 지금은 남한에 정착해 살아가고 있는 김소희 자매님의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북에서 온 김아영 자매 목소리였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이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는데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 사람의 일생은 만남의 일생입니다. 태어나 자라면서 부모님과 만나고 또 성장하는 가운데 형제와 만나고 친구와 만나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장성에서는 한 평생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고 그래서 결혼해서 자녀를 낳게 되면 또 자녀와의 만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온 동안 이 모든 만남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일생이 바뀝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주 안에서란 말은 주님의 통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늘 무언가 불안하고 뭘 해도 만족함이 없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감사할 것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물론 서로 각각 각자 개성이 다르고 자기 주관이 다르기 때문에 형제 간에도 의견이 안 맞아서 다투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부는 하루도 안 싸우고 지나지 않으면 뭔가 빠진 것 같다고 자다가도 깨서 싸웁니다. 싸워요. 왜 싸우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원래 안 맞습니다. 부부는 안 맞는 사람들이 맞춰가는 것이 부부 생활이지 맞춰가는 방법이 주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눈으로 상대편을 바라볼 때 상대편을 존중할 수 있게 되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또 교회 모든 성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곳곳에 한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하라고 하는 권면하는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인데 그 사람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절 2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고 자녀들을 산으로 양육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한평생 부모님의 그 사랑의 은혜 감사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맡기셨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오늘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신 참으로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부모님의 뜻을 스스로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서 23장 22절은 말씀합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골로새서 3장 20절입니다. 자네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나가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공경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자랑하고 대접하고 잘 모시고 기쁘게 해드리고 부모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또한 부모님을 위해서 짐을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경적인 짐도 짊어져야 되고 나이 많으신 부모님을 뒷방 늙은이로 앉혀놓지 말고 부모님의 고독하고 외로운 짐도 나누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죽음 위에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예수 믿고 부모님의 천국 가시면 우리는 모르는 날 다시 천국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언제나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오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이 부모 공경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범사에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의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고 주의 사랑으로 잘 돌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낙심시키지 말고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할 때 이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7절을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생활하게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유대민족은 이 말씀을 지켜서 모세대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말씀 교육이 유대인 교육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0.2%에 불과한 유대민족인데 유명한 사상가 예술가 정치가들 중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했기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난 것입니다. 말을 배울 때 제일 먼저 외우는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어릴 때부터 말씀을

0: 로 성장했기 때문에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서 22장 6절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녀들에게 대대로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이 바로 신앙의 유산입니다. 물질의 유산은 자들 간의 분쟁과 싸움을 일으킬 수 있지만 신앙의 유산은 자녀들의 일생을 행복한 일생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고 회복되면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서 자녀와 대화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동시에 잘못된 길로 가면 강하게 훈계하고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잠언서 2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해서 구원하리라.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아이를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서 장차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잘 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권면해야 됩니다. 바른 길을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주님의 견인꾼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오늘까지 존재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자녀를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돌볼 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본문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이었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5월 15일 금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며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서울과 제주가 17도, 개성이 16도, 평양과 부산, 광주, 목포, 포항이 15도, 대전과 여수가 1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춘천, 강릉과 대구가 13도, 강계 12도, 함흥이 10도, 해산과 청진이 9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서울이 31도, 춘천과 대구가 30도, 대구와 광주가 29도, 평양과 강계, 개성이 28도, 해산과 목포가 27도로 보이고요. 함흥이 26도, 강릉과 여수가 25도, 신의주와 제주가 24도, 포항이 23도, 청진이 1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의 하늘은 오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서해 북부는 하루 동안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m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찬양가지 함께했습니다. 사랑하기 가장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주변,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이웃을, 또 하나님의 시선이 닿아있는 그 모든 곳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며 그 사랑의 물줄기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사랑의 하루, 감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말씀 함께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로 다가가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33장 20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곧 입법자의 분깃으로 준비된 것이로다. 그가 백성의 수령들과 함께 와서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과 세우신 법도를 행하도다. 단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신명기 34장 12절 말씀을 끝으로 구약성경 신명기 봉독을 모두 마칩니다.

0: FEBC
1: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밥이라면 기도는 물과 같다고 생각해 봅니다. 밥을 먹으면 속이 든든해지고 물을 마시면 시원해지지요. 그런데 만약 말씀만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 갈증이 나지 않을까요? 그러니 밥도 먹고 물도 마셔야지요.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선 잘 먹고 마시는 것뿐 아니라 훈련이라는 운동도 필요할 테죠.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는다면 건강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겉사람을 관리하는 것만큼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해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 삶에서 여러 훈련들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훈련에 몸과 마음을 맡겨서 영육 강건한 온전한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와 같은 날 같지만 오늘은 더 새롭고 소중한 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 하루, 더 정직하고 아름다운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새로운 눈을 주셔서 하루를 새롭게 바라보는 안목을 허락하소서. 주님께서 나의 삶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항상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같은 역사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오늘을 담대하게 살기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떠나가고 감사와 찬양만이 오래 남아 기억되게 하소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도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돈이 없으면 돈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듯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 오늘 더욱 믿음의 삶을 살고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가정과 일터와 모든 곳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소서. 주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을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소서.

꿈에 만났던 반가운이들 다시 들어가 만나고 싶네. 꿈길에 길을 잃고 찾아다녔던 그 집 다시 찾고 싶네. 그리운 친구와 꿈 이야기하며 세월이 가네.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나를 늘 예쁜 친구라고 부르는 친구. 오늘은 그 애와 같이 별을 보는 꿈을 꿀까? 그 애와 즐겨 걷던 골목길에서 사랑의 별이 되는 꿈을 꾸며 행복했던 그 웃음을 다시 날려

하나님의 나라가 후퇴하는 원인이 있죠. 그것은 그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회복의 길 또한 그리 멀지 않습니다. 모든 욕심 내려놓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이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상업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소리.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전 문제지 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에 향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름 하늘도 맑고 푸를 때가 있죠. 하지만 가을 하늘 앞에 서면 금방 알게 됩니다. 그 푸름의 깊이가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그 한결같음이 다르다는 것을요. 비슷해 보여도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분명 다르겠죠. 광경이 흐려져도 흔들리지 않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 푸름을 잃지 않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리, 그 자리에 진짜 믿음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믿는다고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은 참으로 아는 자리가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5월 15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스승의 날이네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스승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도 기도하며 출발할게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랑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부터 무덥던데요. 조금 시원한 마음이 느껴지셨나요? 뻥 뚫린 가을 하늘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FM98.1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여러분의 문자 남겨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 사랑입니다. 사랑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길이 복음의 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날 되게 하소서.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선물로 주신 사람들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기대를 버리시지 않는 것처럼 그들을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전하기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임으로 전하게 하소서. 오늘도 아버지의 사랑을 공급받아 살겠습니다. 부어주소서, 채워주소서, 일해주소서. 주님의 길 한가운데로 걷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는 하루 되었으면 해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 사랑입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 기도.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고요.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 두 글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랑이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오늘 스승의 날이잖아요. 5504님께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예수님 사랑으로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3139님 오늘도 주님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스스로 길이 되어주신 분이신데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선생님들께 응원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사랑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AI. 복음을 잘 전하는 도구로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경남 지역 최초로 열리는 복음과 AI 활용법 강의,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선착순 200명이고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식사 준비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미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AI, AI와 복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실제적 방법을 배우는 이번 강의에 창원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 6월 2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동안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AI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인데요. 회비 10,000원이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 샵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기도 한데 어떻게 다뤄야 될지 몰라서 망설였던 분들 계시다면 이 시간에 오시면요. 실제로 연습도 해보고 또 삶으로 나아가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이미 다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부모된 우리가 그것들을 활용하는 법을 몰라서 아이들에게 어떤 선을 정해주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것을 잘못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기준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AI를 잘 다루시는 것이 좋은데요. 잘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알고는 가야겠죠. 이미 잘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번 세미나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 이 AI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되니까요.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빛나는 가족들 샵 0981번으로 참석 이렇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남겨주셔서 회비 10,000원은 여러분의 식사와 다과 그리고 강사님의 사례비로 활용이 되니까요. 입금하시고 등록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샵 0981번으로 참석이라

라고 남겨주시면 6월 2일에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사랑 두 글자고요. 샵 0981번으로 사랑이라고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은 진해 웅천교회 임병욱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진해 웅천교

0: 교회 임병옥 목사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를 본문으로 교회가 마지막까지 붙들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여러분, 에베소서

이야 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여러 가지 상업들을 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 우상들도 많이 있었고 또 7대 불가사의라고 할 수 있는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고 그곳에서 매년 5월마다 엄청난 종교의식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 신을 섬기는 것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로마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일들도 굉장히 지역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많고 로마의 왕을 신으로 섬기는 이 에베소 지역에서 거기에 못지않는 어떻게 보면 명품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바울 사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할 때에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사도 바울을 이어서 누가 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됩니까?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마지막에는 오늘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에베소에서 그 교회를 잠시 목양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겉으로 보이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도 너희 가운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폭포수와 같은 칭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는 거예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수고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수고를 얘기하느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확보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수고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수고로움이라는 것은 뼈를 깎아낸 듯한 수고를 말할 때 쓰는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숨이 멎을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을 때까지의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 시간이 나서 섬기고 우리가 어떤 체력이 돼서 섬기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조금만 더 교회를 섬기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다라는 것을 말할 때에 오늘 수고로이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인내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앞에서 에베소 교회의 어떤 지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듯이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외부적인 고난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인내함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길드라는 상업 조직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 상업을 하는 그 상업 도시에서 어떤 우리는 말하면은 이 회를 조직한 조직을 하는 거예요. 그 회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조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업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회를 조직하는데 그 회에 들어가면 되고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면 상업을 할 수가 없는데 그곳에서 해지는 것이 이교도적인 타락함의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곳에 참여할 수가 없는 그런 생계의 위협도 있었고 많은 이방인들로부터 여러 가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에베소 지역의 특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인내하며 섬겼다는 거예요. 목숨의 위협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견뎌내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내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 진리에 있어서 분별함에 있어서 탁월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간단하게 기록을 합니다만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행위를 하는 자들을 구별해 내어지는 그런 예리한 통찰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자칭 사도라 하는데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교회 안에서 이교도의 외부적인 것

또 드러내는 그런 예리함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 자칭 사도라 하지만은 예수께서 가르치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명확하게 구별해낸 그런 예리한 통찰력과 신학적인 정통성이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좋은 교회잖아요. 만약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수많은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 있고 또한 외부의 그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흔들리지 않은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외부의 그 이단의 무리들과 다른 사상의 어떠한 공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정확하게 지키는 그런 무리들이 모여있는 교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교회입니까? 엄청난 칭찬과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있는 그런 교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에베소 교회는 흠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는 하나님의 그 예리한 눈에는 그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외형적인 모습 안에 있는 그 첫 출발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책망할 것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을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렸다라는 것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잠시 잊어버렸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처음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섬김과 수고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할 때 처음 사랑은 그럼 도대체 무엇을 말할까요? 아마 이 처음 사랑은 저 여러분이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처음 경험한 그 순간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과의 첫 만남, 처음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며 그것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나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교회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은 교회는 아무리 잘해도 모든 것을 잃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기를 좋아하고 또 보여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를 원하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보여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들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우리의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겉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첫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냐, 그 사랑함으로부터 나오는 찬양이냐, 기도냐, 섬김이냐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예배와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떠올려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꾸 내 마음을 되돌아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오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첫 만남의 그 첫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지금 예배 가운데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어떤 면류관과 나의 어떤 역량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예배에 나오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인가를 내가 더 누리고 하나님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혹시 예배의 자리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또 찬양의 가사 한 가사 가사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익숙한 멜로디와 익숙한 노래의 가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저 가사를 읊조리면서 리듬에 따라서 찬양을 드린다면은 그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의 고백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 한 가사 가사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드렸던 그 찬양을 기억해 내라는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다른 것은 없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하며 눈물을 흘며 기도했던 그때를 기억해

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당당히 구하되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서 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때문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때가 되어져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될 나이가 되어져서 직분을 받아서 의무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여서 그 사랑에 감사하여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피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첫 마음을 잃어버린 것은 없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첫 만남이 옛날 먼 과거의 기억으로 남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잠에 누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눈을 감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첫 사건에 대해서 희미해졌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첫 사랑의 결과가 되어지는 성도와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도 우리 가운데 식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처음 마음, 처음 사랑의 회복은 그 사랑을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뭐 하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도하고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과의 첫 마음이 사라지다 보니까 그 성도에 대한 사랑들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들의 모습들이 식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이 두 번째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얼마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만큼 성도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자는 내 안의 사랑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오래 섬겼는데 청년부 아이들은요 연애하는지 안 하는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는 연애를 안 한대요. 그런데 얼굴 보면 연애를 하는 것 같아. 왜 그래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보면은 얼굴에 다 써 있고 또 누구하고 누구하고 사귀는지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관심이 없던 아이들이 유독 그 아이한테 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는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본능적으로 눈빛이 달라요. 눈빛도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죠. 사랑한다라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의 삶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역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것이 부담이 되고 내가 봉사하는 것이 짐이 되고 내가 전도하는 것이 걸그러움이 자꾸 생긴다면은 내가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기초 안에서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향하여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함이 내 안에 계속해서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 기도해야 되고 그런 사랑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나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과거에 잊혀졌던 하나님과의 처음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저희 여러분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요 사랑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이 너무 오래되어지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익숙해지고 익숙해지면은 무감각해지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 사랑에 대해서 익숙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계속해서 지속되면요 그것이 무감각해져서 감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마 집집마다 다를 겁니다만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11시에 오실 때에 혹시 요즘 많이 변했습니다만은 아내가 식사를 차려줘서 식사를 하고 오신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 반대도 있으세요. 남편이 식사를 준비해서 식사를 하고 오신 우리 가정도 있을 거예요. 남편에게 감사하시는. 사랑이 지속되어질 때에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의 삶도 우리가 그냥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겨져서 예배 감격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문이 열렸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그 헌신을 통하여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당연히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줄 내가 늘 깨닫고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내가 애를 쓸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표출되어지고 그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들 사랑장이잖아요.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은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의 숫자로, 교회는 교회의 재정으로, 교회는 교회의 건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온전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도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사랑이 많은 것처럼 보여요. 내 것을 가지고 다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내 몸을 내어주는 그런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런 모습이 있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요. 오늘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충성스럽고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그런 놀라운 헌신들이 있었지만은 그중에 뭐가 빠지니까? 사랑이 빠지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첫 하나님의 사랑, 첫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날마다 날마다 타오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라진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 오늘 5절의 말씀은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 가운데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는 처방전을 내리시고 그대로 하지 않을 때에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권고하시고 질책하는 부분들이 몇 주 동안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고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끊어버리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 어디에 갑니까? 아프면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면은 그 병의 경중에 따라서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수술을 할 때

의사가 왜 수술을 하는 건가요? 낫게 하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진단을 하고 그 상처 부위를 열어서 수술을 하고 다시 봉합을 해서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건강의 회복이 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오늘 저와 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첫 마음을 회복하라는 이 마음을 주시는 것, 첫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자신을 살피면서 이제 수술을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으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들이 고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고치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잖아요.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생각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마음속에 떠올리며 추적하라는 거예요. 추적한다라는 게 더 맞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 끊어지게 한 그 지점을, 그 사건을 너희들이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회복하십니다라는 그런 어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를 놓쳤을까? 왜 하나님과의 만남의 첫 만남의 감격의 예배를 무엇 때문에 놓쳤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첫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교회의 섬김에 있어서 내가 왜 어느 지점에서 그걸 놓쳤는가를 우리 자신의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추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건, 그런 시간이 때가 있으면은 두 번째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첫 마음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첫사랑을 빼앗기는 것은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첫 마음을 회복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내가 누구를 속인 것, 내가 누구에게 잘못한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회개하지만 정작 우리가 진짜 회개할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희미해진 거나 끊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회개해야 될 회개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루 일과를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감격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찬양함에 그 가사가사 나간 나에게 하나님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내가 어디로부터 그것이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회개하라 해놓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너 회개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그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처음 만남의 사랑을 내가 놓쳤다면은 다시 한번 가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합니다. 사랑은 관념과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했던 그 행위대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은 성경에도 그대로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대요. 하나님께서 생각으로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로만 세상을 사랑했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 속에 관념 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난 사랑이었어요. 누구를 보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관념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사랑이 아니었잖아요. 실제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대한 사랑을, 우리에 대한 향한 사랑을 확증시키는 그런 행위를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생각 속에, 관념 속에, 기도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사랑의 삶을 회복해 나갈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행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사랑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해서 기도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첫사랑의 모습이 내 안에 드러날 수 있도록 성도를 향하여 더 사랑해야 돼요.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을 더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 우리가 뒤따라갈 때에 그 사랑이 유지된다라고

0: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져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난 게 있을 거예요. 내가 뭐가 바빠서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목적을 두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가 다른 사람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그 기억 속에 여러분들 가셔서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행동으로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진해웅천교회 임병옥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546-5891번 진해웅천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C!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고성교회 이영세 목사님입니다.
1: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국민들을 주님께서 전쟁으로부터 분쟁으로부터 신이 지켜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군인, 경찰, 소방관 등 모두에게 같이 하여 주셔서 이 나라 민족이 정말로 평안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청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의 취업과 학업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서 꿈을 꾸는 그런 세대들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하는 5월 15일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석 단어는 사랑이고요. 샵 0981번으로 사랑 남겨주세요.

FM98.1 진주 FM92.5MHz 창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죠. 샵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출석 단어는 사랑이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고 출석 선물 추첨을 해서 보내드립니다. 빛나는 오늘에서는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세트, 야베스 목장의

꿀벌에서 요거트 세트, 소중한 이유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간혹 하늘을 올려다보면 이 여름 하늘인데도 가을 하늘처럼 맑고 푸를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직접 가을 하늘을 대면해 보면 알게 되죠. 그 푸름의 깊이 또 높이가 다르고 한결같음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경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그 푸름을 잃지 않고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는 믿는다고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분을 참으로 아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승의 날인데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스스로 길이 되셨잖아요. 우리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기 위해 선생님이 계신데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에게 선생님 되신 분들을 응원하고 더 잘 부탁드린다는 의미로 사랑의 마음 전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께도 그렇게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심을 감사하는 마음 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출석 단어,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사랑 두 글자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랑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그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새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은 AI. 복음을 잘 전하는 도구로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서울에 있는 제1한주교회 김태훈 목사입니다. 요즘 AI에 대해서 많이 들으시죠? 왠지 거부감과 두려움이 앞서고 또 나만 모르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도 드실 겁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직접 AI를 개발하고 학습시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AI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요. 아무것도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게 따라오실 수 있고요. AI 활용 노하우와 실제적 사례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요, 잠시 두려움은 내려놓고 함께 배우고 나누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원 극동방송에서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제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경남 지역 최초로 열리는 복음과 AI 활용법 강의,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등록 마감은 5월 2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개별 노트북을 지참하셔야 하며 10,000원의 참가비가 있습니다. 10,000원의 참가비에는 유익한 강의와 다과, 따뜻한 저녁 한 끼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강의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 실제적 방법을 배우는 이번 강의에 창원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가 6월 2일 화요일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동안 장원극동방송 공개홀에서 마련이 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샵 0981번으로 참석 두 글자 남겨주시고요. 선착순 100분에 한해서만 이 세미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배우고 써먹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00분 선착순으로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참석이라고 남겨주시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링크를 받으시면 작성을 하시고 또 회비를 꼭 입금하셔야지만이 등록이 완료됩니다. 그냥 참석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안 되고요. 받으신 링크를 통해서 작성을 해주시고 회비가 있습니다. 그 회비를 입금하셔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 또 기술들이 너무 발전을 하다 보니까 나만 모르고 나만 활용하고 있진 못한 건 아닐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조금 있잖아요. 그것을 해소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 자녀들은 이미 이런 새로운 기술들에 벌써 적응을 해가지고요. 활용을 잘하고 있는데 간혹 이것이 좀 나쁜 길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른 세대들이 알고 그 선을,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지 않아야 될까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샵 0981, 우물정 0981 번으로 그런 분들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6월 2일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공개홀에서 마련됩니다. 바로바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물은 노트북이고요. 회비 10,000원을 입금하시면 여러분이 또 저녁에 출출하실 것 같아서 저녁 못 먹고 오시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다가와 식사 그리고 강사님의 사례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착순 100명이니까요. 지금 얼른 신청하셔서 앞자리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샵 0981번으로 참석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요. 보내셔서 받은 링크를 통해서 꼭 등록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려요. 6월 2일 화요일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4시간 동안 AI를 활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 배우게 됩니다.

0: 찬양의 박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1: 김태훈 목사님과 함께하는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는 6월 2일 화요일 저녁 5시에서 9시까지 4시간 동안 진행이 됩니다. 저도 김태훈 목사님과 잠시 얘기를 나누면서 모르는 거 다, 궁금한 거 다 질문해도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같이 따라해보다가도 나한테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질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요. 저도 사실은 많이 두려웠답니다. 이게 잘 활용하면 좋은데 어떻게 활용하는지 너무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도 함께 하신다면 충분히 저처럼 써먹을 수 있다. 저만큼은 할 수 있다. 저도 사실 잘 못하는데요. 그날 그래서 조금 더 발전시켜 보려고요. 업그레이드 시켜 볼 예정입니다. 샵0981번으로 6월 2일에 있는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샵0981번으로 참석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링크 들어가셔서 꼭 작성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비 입금하셔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참석이라고만 보내주시고 아직까지 작성 안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작성을 안 하신 분들 너무 많아요. 샵0981번으로 참석이라고 보내주시면 작성할 수 있는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날 우리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복음을 전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그런 세미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29분 지나고 있네요. 30년의 은혜, 우리들의 이야기.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청취자 사연 공모전에 참여하신 방송가족 여러분의 이야기로 함께합니다.

0: 오늘은 어떤 추억을 만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저는 박명숙 권사입니다. 양곡교회 지금 25년 출석하고 있습니다.
0: 오늘은 양곡교회 박명숙 권사님과 함께합니다. 창원극동방송과는 언제 만나셨습니까?

0: 있을까요?
1: 네, 제가 직장이 중앙도에 내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부산에서 살았는데 부산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차 속에서 이제 98.1이 잡히더라고요. 개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저도 첫 직장을 가고 있는데

0: 많으시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1: 제가 아이들과 좀 떨어져 살아야 되는 환경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그 극동방송인가 오로지 제 친구였고 제 삶이었고 직장 일하지 않는 날 모든 시간은 극동방송에 제가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제 인생을 끌어온 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양곡교회를 만난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어떤 말씀이 저기한테 와닿을까 이런 제 환경하고 같았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발로 제 스스로 그 부산에서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양곡교회를 제가 스스로 가게 되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0: 방송 전파가 단순한 소리의 전달을 넘어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전파를 넘어 더 많은 이들의 삶 속에 스며들어서 오늘처럼 또 다른 기적 같은 만남들을 이루어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앞으로의 30년을 위해 한 말씀 남겨주세요.
1: 너무 좋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편성해 주시니 그 극동방송 운영진들의 어떤 거기에 저는 순종하고 또 거기에 제가 즐기고 제가 같이 삶을 하고 싶습니다.
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쭉 복음을 잘 전하라는 말씀 마음에 새겨봅니다.
1: 창원극동방송 30주년 화이팅!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기념 청취자 사연 공모전. 첫 직장 생활의 시작을 창원극동방송 첫 송출과 함께하면서 공감과 위로를 받으며 삶의 일부분이 되었다는 박맹숙 권사님의 사연으로 함께했습니다. 30년의 은혜 우리들의 이야기 창원극동방송 시청자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오늘 박맹숙 권사님의 이야기는요,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극동방송 시험방송을 듣고 또 그 가운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주님께로 꼭 붙어 있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이신 것 같았어요. 붙잡아준 방송, 또 함께해준 방송, 친구 같은 방송, 창원극동방송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도 이 방송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 위해서 마련한 세미나가 바로 써먹는 AI 세미나입니다. 창원극동방송에는 시청자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시청자위원회를 통해서 더 방송의 질이 좀 높아지고 또 올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그런 기관인데, 이 필요하겠다. 이 세미나 필요하다. 방송사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세미나다 해서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미나를 누리고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참석 두 글자 남겨주셔서 링크 받으시고 꼭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참석 두 글자만 보내시고 지금 링크에는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선착순 100명입니다. 100분에 한해서만 공개홀에서 마련되는 이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참석 남겨주셔서 꼭 작성해 주시고 회비도 입금하셔서 등록을 완료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100분만 함께 할 수 있는 이 복음과 AI, 경남 지역에서는 최초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샵 0981번으로 참석하셔서 여러분이 첫 AI를 활용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사랑 두 글자예요. 사랑이라고 오늘 오전 8시까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기도문 받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늘 사랑의 자리에서 우리들과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직접 길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예수님께도 감사의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랑을 전함으로 반짝반짝 빛나세요.

욥이 대답을 계속했다. 오, 지나간 좋은 시절. 하나님이 너무나 잘 보살펴 주시던 그때가 그립다네. 그분은 언제나 내 앞길에 등불을 비추시고 나는 그 빛에 의지해 어둠 속을 걸었지. 오, 지나간 황금 시절. 하나님과의 우정으로 내 집이 환하게 빛나던 때가 아쉽다네. 그때는 전능하신 분이 내 곁에 계시고 내 아이들도 품 안에 있었는데 만사가 내 뜻대로 되었고 어려운 것이 없어 보였는데 내가 중심가로 가서 친구들과 함께 광장에 앉으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내게 예를 갖춰 인사하고 마을에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했었지. 내가 말하면 다들 귀를 기울이고 도시 하나까지 새겨들었지. 나를 아는 이들은 다들 나를 좋게 말하고 어딜 가나 좋은 평판을 얻었네. 나는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돕고 불행한 이들의 처지를 대변했어. 죽어가는 이들이 나를 축복하고 유족들도 나의 조문을 받고 힘을 얻었지. 나는 늘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공정히 대하는 사람으로 알려졌지. 눈먼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네. 궁핍한 이들의 아버지였고 학대받는 외국인들의 권리를 옹호했지. 노상 강도들의 목덜미를 움켜잡아 훔친 것들을 돌려주게 했어. 그래서 나는 내가 천수를 누린 것에 감사하며 내 침상에서 편안히 죽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지. 물가에 깊이 뿌리 내린 나무 같고 싱싱하고 이슬 머금은 나무 같은 내 인생. 죽는 그날까지 내 영혼이 영광에 쌓이고 내 육신은 쇠하지 않겠구나 여겼었지.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고 기대하는 눈빛으로 내 말을 토시 하나까지 새겨들었네. 내가 말을 마치고 나면 그들은 말없이 내 말을 곱씹었지. 그들은 나의 조언을 봄빛처럼 반기며 남김없이 받아 마셨어. 내가 그들을 향해 웃어주면 그들은 믿을 수 없어 했지. 얼굴이 환해지면서 시름을 잊어버리곤 했네. 내가 그들의 지도자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모범을 보이면 그들도 그 길을 따라 살았다네. 내가 이끄는 대로 따라왔지. 그러나 이제는 아닐세. 이제 나는 저들의 비웃음거리요 나이 어린 불량배와 애송이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네. 내가 그 아비들을 미숙한 하루강아지 정도로 여겼었는데 저들은 아비보다 못한 작자들이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길바닥의 더러운 동물이지. 그들은 굶주린 채 먹을 것을 찾아 뒷골목을 뒤지고 달을 보고 지저대네. 집도 없이 떠돌며 달아빠진 뼈다귀나 씹고 낡은 깡통이나 핥는 자들. 위험한 불량자로 찍혀 마을에서 쫓겨난 자들이네.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 버렸지. 자네들도 마을 변두리에서 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걸세. 그것은 쓰레기장에 모여 요란하게 지저대는 무리, 처참하게 쫓겨나 이름도 없이 구걸하는 무리가 내는 소리일세. 이제 나는 그들의 표적이 되어 학대와 조롱과 비웃음을 받는다네. 그들이 나를 혐오하고 욕하네. 악당 같은 놈들이 내 얼굴에 침까지 뱉는다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시고 그대로 내팽개치시니 그들이 거침없이 내게 달려들어 온갖 행패를 부린다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불쑥 다가와서 다리를 걸어 나를 쓰러뜨리고 공격하네. 그들이 나를 망가뜨리기로 작정하고 내 앞에 온갖 장애물을 놓는데도 누구 하나 몸을 일으켜 나를 돕지 않아. 그들은 쇠약해진 내 몸에 폭행을 가하고 망가져 쑥대밭이 된 내 인생을 짓밟는다네. 두려움이 나를 덮쳐 내 위엄이 갈기갈기 찢기고 구원의 희망은 연기처럼 사라졌네. 고통이 나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 이제 내 기력이 다하였네. 밤에는 뼈마디가 쑤시고 고통이 멈추지 않네. 손발이 묶이고 목에는 올가미가 걸렸어. 몸을 비틀고 몸부림치다가 진흙탕에 처박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었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욥기 29장에서 30장 19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엠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할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 12절에서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라고 했습니다. 이 할례는 어떤 것이냐면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예리한 차돌로 벗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을 난 지 8일 만에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여 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 이후에 보면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던 이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백성을 구해라 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에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다가 날이 어두워서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청하는 도중에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목을 조르고 죽이려고 합니다. 파랗게 죽어가는 이 모세를 그의 아내 십브라가 쳐다봅니다. 그래서 십브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죽음에서 놓아주시고 그때 모세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들은 대대로 할례를 해라.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내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아내 이 십브라는 순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잖아요. 미디안에 사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 여자와 결혼해서 미디안 땅에서 모세가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는 게르솜이었습니다. 그리고 십브라는 남편 모세의 성하에 못 이겨서 이 게르솜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 할례 도중에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브라의 마음속에 내가 다음부터 아기를 낳으면 절대 할례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도중에 이제 둘째를 잉태하게 되었는데 둘째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가 태어났을 때에 모세가 할례를 행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내가 결사적인 반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할례를 하고 싶어도 더 이상 할례를 행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십브라에게 묻지 않고 모세에게서 찾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모세가 파랗게 질려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십브라는 그것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았습니다. 밖에 나가서 차도를 급히 구해와서 얼른 아들에게서 할례를 행하고 그 아들의 포피를 모세에게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살려줍니다. 십브라가 아들의 피를 주고 남편의 목숨을 건졌다는 뜻이어서 당신은 내게 있어서 피남편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이 할례에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아들의 몸에서 살을 떼어내고 그 피 흘린 살점으로 모세를 살린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어진 몸과 그 피를 바르고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의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할례는 우리 마음에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니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이것을 표준역 성경으로 해석하면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할례를 받는 자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위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후부터 할례는 육체에 하지 않고 마음에 행하는 영적 행위입니다. 구약의 할례가 내 백성이라는 소유의 표시였듯이 신약의 할례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는 소유의 표시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인을 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날 할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즉 예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할례를 받았으니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즉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얻으면 성령의 할례를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도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예수라.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0: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약속대로 하늘나라의 모든 좋은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새 이스라엘로 지음을 받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유대인이다 이방인이다라는 구분이 사라졌습니다. 신약에 와서 유대인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새로 지음받은 유대인이요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방인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 이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종이나 자유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한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근속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인을 치는 영적 할례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떠났던 성령님이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돌아왔다 하는 그 증거입니다. 에덴 동산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님이 내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적 할례이고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적 할례인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소유하시고 전파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 다시 복음 안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김해 하늘영광교회 이동영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339-3004 지역번호 055-339-3004번 김해 하늘영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적인 경우가 참 많죠.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경우가 조건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인 거죠. 왜냐하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신을 배신한 제자도 예수님께서는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한 사람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느껴보시고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용감하게 한번 다가가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시고 삶에 적용해 보신다면 너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겠습니다. 할렐루야.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장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저는 창원 한빛교회를 섬기고 있는 신진수 목사입니다. 예.
2: 극동방송 설립 과정에서 한빛교회와 얽힌 이야기가 있나요?
1: 이게 이제 원로 목사님이신 윤희구 목사님이 설립의 산파 역할을 하셨던 분이신데 1993년도에 창원극동방송 설립 추진 위원회가 결성되면서 이제 처음 위원장을 이제 우리 윤희구 목사님께서 맡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준비하던 중에 서울에서 남편들이 직장을 따라 이 창원에 이주해 오신 몇몇 여성도 분들이 이것을 알고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93년도에 설립을 이제 국가에 부탁을 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95년 5월 29일에 창원극동방송국 설립허가 촉구대회를 열려고 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준비하는 그 타이밍에 서울에서 김장한 목사님께서 급하게 연락 오셔서 청와대에 허락이 났다고. 그래서 설립허가 촉구대회를 열려고 현수막까지 다 준비했는데 촉구라는 말을 빼고 설립감사예배로 이제 현수막을 바꾸어서 그렇게 정말 축제 같은 분위기에서 창원극동방송국이

0: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에 1996년 3월 16일 개국방송을 하게 됐고요. 그 전에 3월 10일에 동방송 시험방송에 한빛교회가 아마 전파를 처음 탔던 것 같아요. 저희 한빛교회로서도 그 일을 굉장히 우리 역사 속에 한 페이지로 기록될 만큼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1: 그 후 경남 교계와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0: 장호교동방송이 세워지면서 일단은 교회들 간의 연합이 아주 활발해졌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 간의 어떤 영적 교제가 많아졌고 또 시간들마다 이제 우리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오면서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언제든 자유롭게 말씀을 계속 들으니까 보이지 않게 아마 우리 성도들 영적 성장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성도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이 참여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 창원의 교회들을 활성화시키는 아마 제가 듣기로는 믿지 않는 분들 중에서도 방송을 듣고 또 회심하는 분들도 계셨고 또 자기는 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후원하시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 30년을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큰 일들이 많이 나타났던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1: 앞으로 극동방송이 어떤 사역을 감당하기 바라시나요?
0: 지금은 이제 점점 더 신앙 전파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는 시대고 그런데 사람들은 방송 듣는 것은 굉장히 이제 편안하게 오며 가며 차 안에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으니까 창원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믿는 분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돼야 되지만 믿지 않는 분들에게도 아, 이 방송을 들으니까 굉장히 유익하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정이나 사람들 세상 속의 관계나 살아가는데 아,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30년 동안 교회들 연합과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주력해왔다면 앞으로는 믿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편하게 들으실 수 있고 들어서 굉장히 유익하다. 종교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삶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방송으로 이제는 세상 속으로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나가는 방송국이 되면 좋지 않겠나.
2: 에브이비씨

F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5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5월 19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 5월 21일 목요일 모든 민족교회, 그리고 사천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5월 26일 화요일 사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는 저녁 7시, 사천은 저녁 7시 30분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복음화를 위한 제9회 복된 교회배 통영시 테니스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9시 통영시 생활체육공원 및 시내 전역 테니스 코트장에서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507-1333-3927번 통영 복된 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 진주시 기독교 청년합회 회장배 유소년 풋살 및 줄넘기 대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진주 스포츠파크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2350-6124번 다음 세대 지도위원회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에 위치한 베델교회가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플리마켓을 엽니다. 5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베델교회 앞마당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055-274-0191번 베델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상교회 장찬희 목사 위임 감사예배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사상교회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51-303-9944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마커스 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5월 16일 토요일 오후 4시 부산 덕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 010-5115-0447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2회 행복한 가정생활 세미나가 5월 1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사랑샘 침례교회에서 현혜성 박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최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7141-82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18개 시군 20개 기독교연합회 초청 2026 제16회 목사 장로 탁구대회가 5월 18일 월요일 오전 9시 마산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됩니다. 경남지역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함안군 관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소속 초등학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남 성시화 운동본부 주관 2026년 제18회 호영남 한마음 성시화 대회가 5월 29일 금요일 오전 11시 순복음 진주 초대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247-7993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본문으로 경건에 이르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성령으로 거듭나고 말씀으로 연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요, 기도로 연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차이가 경건의 차이거든요. 기도 길게 한다고 되나?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 없어요. 기도 구하기 전에 다 알아. 중언법은 하지 말라 해서 성경에 고른 것만 골라서 말하는 분들 헷가닥하고 얄팍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 하면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별명이 기도. 모세, 엘리야, 엘리사, 다니엘, 베드로, 바울, 뭐 다 기도의 사람, 루터, 모든 기도의 사람은 다 거룩하고 경건하거든요. 오늘 본문에 이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데 속으로는 귀신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했거든요. 그래서 기도원 또 건강한 기도원이 있지만은 안 좋은 기도원이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한다 소문내고 방언 통역한다 소문내고 예언 은사 받았다고 소문내고 그래서 가면은 예언을 축적해주고 다 뭐 점쟁이 점하듯이 해주는 그런 위험한 기도원들도 있잖아요. 엘리사 같은 사람도 게하시가 은 두 달란트 오뚜벌 받아오는 거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지만 수넴 여인 그렇게 집을 지어주고 침대, 촛대, 책상 좋은 음식으로 그렇게 대접해주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이 안 알려주셨잖아요. 수넴 여인이 나귀를 타고 달려와서 갈멜산에 와서는 엘리사 발을 붙잡고 웁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떼려 하니까 그냥 돌아. 이 여인의 마음에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그 영적인 대가 엘리사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아시고 알고 하나님이 덮어놓으면 모르는데 모든 사람에게 다 예언하고 막 하는 것은 가짜지요. 이 여인이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나이까? 아, 아들이 죽었구나. 그래서 알고 가서 아이 눈에 자기 눈, 아이 입에 자기 입, 아이 손에 자기 손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일어났다가 집을 몇 번 돌다가 또 눈에, 입에, 코에, 자기 손, 손에 이렇게 또 기도하니까 일곱 번 재채기하고 살아나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주잖아요. 엘리사 같은 기도의 사람도 사람마다 알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지요. 방언도 마찬가지요. 방언의 은사, 통역 은사 저도 방언하다 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때가 있지만 어떤 때는 내가 해도 모르고 그냥 성령님이 하고 나는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방언해봐 내가 통역해 줄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원래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하는 기도인데 남이 다 알게 안 하시거든요. 근데 방언하면 막 통역한다는 분들 매우 조심스럽지요.

한 분이 자기는 통변의 은사 받아 방언 통역 잘한다고 떠들었어요. 그럴 때 한 분이 가셔서 제 방언 통역해 보세요. 그리고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하고 뭐 음식 먹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정말 그래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도 내 가까이도 한 분 계시거든요. 망친 건 아니지만 이혼을 했죠. 부인이 남편 재산 뺏어가지고 당신 남편 망할 사람이니까 재산 뺏어 챙겨라 이혼해라. 그 나쁜 여자, 영적인 여자라고 해서 속은 거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할렐루야, 말씀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 말씀하시면서 음식은 다 선한데 믿는 자가 기도하고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모든 음식, 여러분 구약에는 거룩을 훈련하기 위해서 이거 먹고 이거 먹지 말라고 유치원 아이 훈련하듯이 하셨거든요. 레위기에서 11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굽이 갈라진 것, 새김질하는 것, 양 소처럼 먹고 약대는 새김질해도 굽이 안 갈라졌으니 먹으면 안 되고 토끼는 새김질해도 굽이 안 갈라졌으니 먹으면 안 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지만 새김질 못하니 먹지 말라. 구약도라면 삼겹살 택도 없다. 못 먹어요. 돼지 족발 못 먹어요. 바다 물에 있는 물고기는 붕어, 잉어, 조기처럼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 있는 것만 먹지 뱀장어, 게, 랍스터 못 먹어요. 꼼장어 꿈도 먹고요. 새우 못 먹어요. 그래서 구약은 그렇게 훈련하셨는데 구약 성경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마가복음 7장 19절에 따라합시다. 모든 음식은 깨끗하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할렐루야. 음식은 인격체가 아니에요. 음식은 인격이 아닌데도 기도하면 음식이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그 음식을 먹으면 거룩하게 된다. 예수님이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축사하시니 그것은 거룩한 음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떡을 갖고 축사하고 떼어줘요. 276명. 이 거룩한 떡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9절에 헌금을 제단에 바치면 그 돈이 거룩하게 된다 했어요. 돈에 인격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친 제단에 바친 돈은 마태복음 23장 19절에 거룩하게 된다.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기도하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훈련, 경건의 고단자가 되려면 기도의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야 돼요. 최고 좋은 장소는 물론 성전이에요.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그들의 번제 희생도 내가 잘 받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겠다. 하나님이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라 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서 한 교회가 350명 선교사 파송하고 불같이 일어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목사님 저랑 아주 가깝게 지내는데 그분의 지론은 교회를 기도 소리로 꽉 채우는 겁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하고 새벽 기도 천일을 특세를 천일을 했거든요. 지금도 계속하고. 그래서 그분의 지론은 교회를 기도로 꽉 채운다. 기적이 일어나고 잘 되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내년에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창립기념 성회로 그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사람은 말재주꾼도 아니고 무슨 특별한 무슨 포인트가

잘 안 보여요. 근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직 기도. 성전은 기도의 제일 좋은 도장인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베드로 요한이 가다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만나잖아요. 우리에게 금과 은은 없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라. 안 일어나죠. 땅기니 일어나서 막 뛰고 걷고 뛰다 걷다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게 됐죠.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인데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 교회 오는 거. 제 아버님은 항상 12시가 되면 교회 오셔서 교회 하셔서 기도하셨는데 그게 너무 아름답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심에, 기도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운동도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이 있잖아요. 검도 같으면 90분 하잖아요. 기도도 마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가 최고지요. 그리고 성전에서 기도할 수 없을 때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하라 했거든요. 열왕기상 8장 보면은 전쟁의 적을 지게 됐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라. 깐부기, 메뚜기, 항충, 농작물에 병이 왔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라. 죄를 지었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라. 적군이 에워쌌을 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라. 그리고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속하지 않는 이방인들이라도 여호와의 소문을 듣고 여호와의 크신 팔의 소문을 듣고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주십시오. 솔로몬이 기도했어요. 따라합시다. 성전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못 올 때는 성전을 향하여. 그래서 저는 집회 가도 바로 기도한 다음에 기도 장소를 정하죠. 그리고 의자를 교회 쪽으로 돌려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지요. 그리고 그 기도는 짧게 해야 되니까 몇 시간 기도할 장소를 예장을 풀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수소문해서 한적한 곳을 찾지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보면은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교회가 없을 때는 한적한 곳, 조용한 곳,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정해야지요. 거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거든요. 아무리 천사같이 말을 해도 교회가 안 되거든요. 뚝뚝 던져도 주의 능력이 임하면 교회가 되거든. 할렐루야.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중해야 되거든요. 운동도 집중해야 되잖아요. 공부도 집중해야 되잖아요. 기도도 집중해야 되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 간절히 기도하심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주님이 집중해서 기도하셨는지 뚝뚝뚝 떨어지는 땀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래야 기도의 영적인 경건의 고단자가 되는 것이죠. 기도하다 전화 오면 전화 받고, 기도하다가 뭐 또 가서 자기 할 일 하고 옷 챙기고, 물론 부엌에서 일하면서도 기도하면 좋죠. 저는 가끔 설거지 할 때 기도하거든요. 설거지 잘하게 해주세요. 설거지 잘하게 해주세요. 신문 보면서 기도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했지만 제 기도 시간에는 집중하거든요. 집중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한나가 집중해서 막 통곡하고 막 하나님께

내 억울함, 이 고통을 보시고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께 평생에 바치겠습니다. 막 기도할 때 엘리 목사님 보니까 한 여자가 막 이러니까 술 취한 줄 알고, 포도주 끊어라! 언제까지 취해 있을래? 목사님 아닙니다. 제가 독주나 포도주 마신 악한 여자라 보지 마소서. 거기 보면요, 술 마신 여자는 악한 여자가 된다. 악한 여자로 보지 마소서. 내 가슴에 큰 고통이 있어서 그걸 쏟은 것 뿐입니다. 막 그렇게 하니까 엘리가 좀 미안해서, 하나님께서 너 기도한 걸 들어주시기 원하노라. 그렇게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엘리 제사장 말씀이 하나님 말씀 들려서 믿고 수색이 없어지고 라마로 돌아가 남편하고 잠을 자니 애가 생겼어요. 그게 사무엘이잖아요. 그는 약속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때 바치면서 수소 세 마리, 귀한 밀가루 한 에바, 그리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 갖고 가서,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아들입니다. 평생에 드립니다. 엘리가 감동을 받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이 사무엘 대신에 저 약속을 지키는 여자한테 다른 애도 좀 주세요 했더니 삼남 이녀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한나가 막 집중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 응답 받고 안 받고가 문제 아니거든요. 기도 자체가 경건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뭘 달라 달라 안 받고 그거 상관없이 계속 기도는 도장에서 운동하듯이 계속 기도하면 그 사람 경건의 키는 크는 것입니다. 묵직하게. 누가복음 23장 36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숨 끊어지실 때까지 기도하셨거든요. 우리는 죽는 순간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 것도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가르쳤지만, 뭐 기도 제목 걸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기도는 계속 하다 보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 생각 나가더라고요. 제 아내가, 여보 장독 하나 사야 돼, 장독 하나 사야 돼요. 그럼 사지, 자꾸 나한테. 그러니까 내가 바쁜 사람이 장독 사러 어디 가겠어요. 그러더니, 여보, 아이고 어떤 분이 장독을 버려놔서 갖고 왔는데 내가 꼭 사고 싶은 거 장독이라고 보니까 얼마나 씻고 닦고 난지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3일 뒤에 물을 보니 물이 샙니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에이 나쁜 사람 같아서, 물이 새면 물 새는 장독이 깨졌다고 썰어주니 이렇게 속이는 여자 있나. 그래서 막 그렇게 그 여자를 안 좋게 말하더니 갖다 버렸습니다. 그러더니 2년 뒤에, 아이고 소금독은 좀 물이 새는 게 좋은데, 아이고 그게 딱 소금독하게 맞춘, 와 소금독 하면 제일 좋은 걸 내가 버렸다고 막 후회하더라고. 내가 버리려 했나. 여보 미안해요. 아니 2년만 둬도 잘 쓸 걸. 우리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우리 기도하고 애쓰는 거.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경건의 키만 높아질 게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좋은 일이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아,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40일 하나님 앞에 있다 내려오니 얼굴이 광채가 나잖아요. 얼굴이 빛이 나 사람들이 아주 어려워하니까 이야기한다면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그런 일이 있거든요. 집에 가면 그런 간증을 듣거든요. 예, 거의 뒤에 말은 못 하겠는데. 그리고 또 얼굴이 광채가 안 나도 계속 하루 몇 시간씩 꾸준히 기도한 사람은 만나면 거룩해 보이거든요. 경건해 보이고 그 앞에 말을 조심하지요. 함부로 못하지요. 그리고 기도하는 그 집에 10편 145편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까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지켜주시거든. 그 기도도로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남들이 우러러보게 하죠. 절대로 어순 얘기는 받지 않아요. 어디 가도 중심에 세워주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우리나라 때문에 늘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하나님이 그 나라 보호하십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을 암살하려고 작전을 세우고 군대를 파송하면,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이스라엘 왕이 사냥하는 터에 군대를 그렇게 배치하고 낚시하는 터에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 벌써 거기 안에 군대가 있고 왕은 딴데 피해 있고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간첩 있다! 이스라엘과 통하는 간첩 있다! 스파 있다! 아닙니다. 왕이시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왕이 침상에서 혼자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왕한테,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줍니다. 어디 있느냐? 그 사람 잡아라! 도단이 있나이다. 도단에 말, 병거, 군사 많이 보내서 도단성을 이었었잖아요. 아침에 사안이 보고는, 하나님의 사람이여, 어찌하오리까? 저기에 오셨습니다. 엘리사는 편안하고, 예야, 그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더 많다. 하나님이 이 사안에 눈을 열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의 불병거, 하늘의 천사, 하늘의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싸였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 저 아람 군대 다 눈을 멀게 해주세요. 다 눈이 멀게 되잖아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제가 좀 기해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 엿보는 사람들 다 장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장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 엘리사 한 사람이 나라 지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나라 지킵니다. 제가 이번에 노트를 거의 한건다 필기했습니다. 나가사키 원자 폭탄 맞은 곳에 가서 떨어진 지점에도 가봤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그 미술품 있는데 막 남자들이 막 해서 모여드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원자 폭탄 맞고 살아있는 사람은 목이 말라서 미친 듯이 물에 뛰어드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 물에 그 작은 강이 있는데 그 작은 강이 물 작은 강에 가니 벌써 시체가 둥둥 또 피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목이 말라 쳐봐가지고 먹다가 다 죽는 것입니다. 원래 히로시마 친 다음에 계획은 코쿠라 도시를 치는 것입니다. 근데 1945년 8월 9일 이 코쿠라치로 원자 폭탄을 싣고 갔는데, 이 코쿠라치의 안개가 짙어서 내릴 수 없습니다. 50분을 거기서 돌고 기다려도 안개가 안 걷히니 나가사키로 가는 겁니다. 나가사키는 아침에 안개에서도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원자 폭탄 투하해서 그 순간에, 째깍 하는 순간에 7만 5천 명이 죽습니다. 계속 수도 없이 죽습니다. 그 비참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한국에 그런 원자폭탄 떨어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0: 코쿠라.
1: 코쿠라가 그렇게 당해야 되는데 안개 때문에 안개가 있으니 못하고 나가사키에 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온 세계가 한국을 없애려도 하나님이 은혜 안개 덮어주면 없앨 수 없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경건하고 기도하면 우리만 복 있는 게 아니라 나라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경건의 고단자가 됩시다. 그러면 든든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집안도 든든하고 교회도 일어나고 우리 때문에 나라가 보호받습니다.
2: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양곡교회 지용수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210-5500 양곡교회나 055-269-9810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0: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환 목사 시무 새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금 70년 경남산 1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스승의 날이면 을에 부르는 스승의 은혜. 어릴 적엔 부르면서도 무슨 뜻인지 잘 몰랐죠. 그냥 가사가 야 거창하다 그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어른이 되고 나니 이 한 구절이 자꾸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지식이나 기술은 책으로도 배울 수 있고 인터넷에도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참되게 사는 법, 바르게 사는 법은 어디서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책에 적혀있다고 그게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어쩌면 진짜 스승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이 아닐까요? 참되게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삶으로 직접 보여주는 것. 누군가에게 아 저분처럼 살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생을 가는 진짜 교육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누군가가 떠오르십니까? 그 진짜 스승님께 감사 인사 꼭 전해보시고요. 자,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되게 바르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자고요. 여기는 뿜뿜 라디오. 저는 이건